연결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나누는 거룩한 연합을 뜻하는 거겠죠. 세상에 찬바람이 스산이 불어올 때는 때로는 이 당연하고도 소중한 연합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름에 속아서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상처를 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천국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거룩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도 샬롬, 오늘 이야기의 주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짝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이 이슈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부는 네모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부부는 무엇일까요? 부부는 거울이다. 부부는 도화지다. 여러분만의 정의를 내려주시고 또 이 네모를 완성하신 분, 오늘 오시는 게스트분들이 푸짐한 선물 준비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이 선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구마구 도전해 주십시오.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부부는 네모다. 나만의 부부에 대한 정의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오늘도 샬롬. 금요일은요, 성경 공부 살짝 쉬어가면서 성경 속 이야기들을 삶에 적용해보는 샬롬 사랑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까봐, 네, 무엇 할까봐 불안한 이 심정 어떻게 다뤄야 하나라는 이야기 함께 나누었다면요, 오늘은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밀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잠시 후에 나올 초대 손님, 아마 오늘도 샬롬 오픈하고 나서 가장 많은 분이 오늘 초대로 들어오시는 날이 아닐까 생각드는데, 잠시 후에 8분 오실 예정입니다. 아, 옹기장이 때, 옹기장이 라이브 타임에 더 많이 들어오신 적이 있긴 하네요. 자, 오늘 8분의 게스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 이야기들 여러분 마음껏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부부는 네모다. 여러분만의 부부 사전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재미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419님이 진짜 깜찍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부부는 쌍쌍바다. 왜 아이스크림 있죠? 똑같이 생겼는데 막대 아이스크림 두 개 딱 나눠 먹는 거. 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이 직관이 참 멋있으세요. 네, 1419님, 아, 깨르르 웃었습니다.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똑같이, 그죠? 쌍쌍바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0928님, 와, 이 0928님은 엄청난 이 삶의 통찰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부부는 원수를 사랑하는라는 말씀의 실천편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실천편, 이렇게 정의 내려주셨어요. 아, 여러분들 정말 이 삶에 여러분만의 재치 또 인사이트를 담아서 부부에 대한 정의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요.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또 생각나시면 또 보내고 또 보내주세요. 부부는 네모다. 5799님의 정의는요, 부부는 반쪽으로 태어나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좋은 방송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 막대 아이스크림이 쌍쌍바 이야기랑 같은 얘기죠. 반쪽으로 태어나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아, 멋진 정의였습니다. 0427님의 부부 어떤 정의를 내리셨냐면요, 부부는 사랑이 꽃피게 서로 노력하는 마음의 안식처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만의 이 부부에 대한 정의 아주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깊이있게 여러분 마음껏 나눠주고 계십니다. 더 보내주실 수 있어요.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관계가 단순한 인간적인 결합을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품어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비밀을 이 땅에 비춰내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멋진 살아있는 산 교육의 현장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부부란 네모다. 우리는 과연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세워주고 또 품어주고 있을런지, 그리고 어떻게 이 관계들을 아름답게 정립해 나갈 수 있을런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부부는 네모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만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와 정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나는 당신에게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닐 땐 화가 날 때도 있었죠. 세상 사는 게 바빠서 마음에 틈이 생겨서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다고 해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네. 박정우 성가사의 당신만은 못해요 띄워드렸습니다.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께서 미션 수행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부부란 무엇일까? 나만의 부부 사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부부는 네모다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7789님 네, 정말 서늘한 사전적 정의를 내리셨어요. 부부는 평행선이다. 네, 이렇게 왔습니다. 뒤에 설명이 전혀 없어요, 지금. 네, 우리 7789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 부부들이 오늘 등장하실 텐데 이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만의 부부사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6130님. 부부는 십자가다. 한쪽이 비뚤어지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오, 그렇군요. 예, 정확하게 이 90도 각도로 딱 세워져 있는 이 나무 두 개가 십자가, 이게 부부의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4596님은요. 부부는 오랜 세월 만들어가는 작품이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명작을 만들어가는 이 부부의 이야기 우리 4596님이 하고 싶은 말씀 같습니다. 아마 이 정의는 다양한데 아마 하고 싶으신 말씀들은 맥락이 거의 다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정의를 나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부부란 네모다. 우리 6206님은 앱을 통해서요. 부부는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마 다들 끄덕끄덕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연합하는 동반자. 이게 부부가 아닐까요? 아주 깊이 있는 묵상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샬롬 초대석 매주 금요일은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다들 눈치채셨나요? 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부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했는데요. 잠시 후에 두란노 부부학교를 부산에서 아주 수회째 운영하고 계시는 부부 전문가들, 실제 부부분들을 모셔서 이 부부에 대한 정의와 이야기 함께 나눠가 보도록 하고요. 또 부부 문제 해법, 아마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명으로, 익명으로 표기해 주시면 제가 번호 공개하지 않고 이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이슈를 같이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요. 부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익명 혹은 무명 이렇게 쓰시고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담아 보내주시면 오늘 부부생활 전문가들, 실제 부부들과 함께 이 이야기 더욱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연구해봅니다. 전인극 라헬이 부릅니다. 소중한 부부.

0: 살다 보면 참 많은 만남이 스쳐 지나갑니다만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부부가 아닐까요?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바라만 봐도 좋은 네 사람에서 분명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정말 바라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린 부부들의 숙제를 오늘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부산 두란노 부부학교 팀들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뭐 되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부부 정의를 다 같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부란 무엇인가?

0: 부부란 네모다. 이런 다양한 정의들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이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신혼부부 지금 글인지 10년차 글인지 30년차 글인지 진단을 한 분 한 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란노 부부학교에 우리 한 분 한 분, 어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스튜디오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부부학교 12기를 수료한 살아난의 신의진 자매의 남편 서창아 형제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살아난 아내 백순아 자매의 남편 김한진 형제라고 합니다.
3: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목소리 좋아요. 네. 자, 옆에 있는 사람의 짝꿍입니다. 존경하는 남편 김한진 형제의 아내 백순화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 잠깐 여기 잠깐 끊고 갈게요. 우리 방송가자 여러분들 오디오만 들으시는데 지금 두 분이 눈에서 꼬리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4: 사랑하는 아내 김주희 자매 남편 문상균 형제입니다.
5: 존경하는 남편 문상균 형제 아내 김주희 자매입니다.
0: 네, 한 번은 쳐다보세요.
5: 긴장한 나머지
0: 굉장히 떨고 계시고요. 어, 네. 안 친한 거 아니죠?
5: 네. 네. 네.
0: 다음입니다.
6: 반갑습니다. 저는 두란노 부부학교 부산 5기를 수료하고 사랑하는 아내 이현분 자매 남편 유문호 형제입니다.
7: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남편 윤문호 형제 아내 이현분 자매입니다.
0: 네.
8: 애청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 아, 예, 반갑습니다. 부산 사기를 수료한 사랑하는 아내 김순희 자매의 남편 박인석 형제입니다.
1: 여기까지.
0: 오, 근데 멘트가 다 동일하네요.
1: 네. 우리 부부학교는 일단 호칭이 달라요. 오. 뭐 여보, 여편네, 집사람 이런 거 없어요.
0: 네.
1: 집안에 해다 이래서 아내를 안해.
0: 오.
1: 안해. 네. 예, 뭐 거의 아마 핸드폰에 아내가 제, 아마 가장 영순위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남편들은 전부 다 형제 이렇게 또 돼 있는데 그래서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남편은 존경받는 남편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0: 와. 야. 이렇게 해서 오늘 무려 세 커플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고요. 서창아 집사님이 또 지금 네. 두란노 부부학교의 총무 맡고 계시죠?
1: 네. 이제 부산 부부학교도 제가 네. 발을 담그고 있지만 네. 또 아버지 학교도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은 아니고 네. 총무만 하고 있습니다.
0: 하지만 오늘 방송은 저랑 더블 진행자 이자 네네. 또 오늘 참여자로서
1: 그렇죠.
0: 기능을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란노 부부학교 일단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부부학교가 무엇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소개는 우리 이제 부산 부부학교를 이분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또 강사이기 씨도 하고 김한진 우리 형제가 가장 오랜 역사를 또 알고 계신 분이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죠.
2: 예. 아, 예. 소개해야죠.
1: 예. 소개.
2: 그 부부학교는 부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안에 2008년에 처음 이제 땅끝 교회에서 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기가 시작 해마다 1회씩 1회씩 해서 지금 14기째 오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 때는 조금 못했습니다. 모임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차별 교육 과정을 보면은 뭐 부부 차이 치유 대화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인원이 수료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예, 시청자 여러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들어보셨죠? 실제로 부부학교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후속 프로그램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지만 실제로 하다 보니까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가 아니고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후속 프로그램으로 부부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저희 부산에서도 네. 2008년에 시작돼서 자주 하면 좋겠지만 이제 여건상 이제 1년에 한 번씩 부부학교를 네.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0: 2008년에 시작했으면 저희 부산극동방송 개국연도랑 같이
1: 아, 예. 맞아요.
0: 예, 올해 19년째.
1: 네네네.
0: 맞죠?
1: 우리하고 동갑이에요.
0: 네. 이번 두란노 부부학교의 기수는
1: 14기.
0: 그렇게 되군요.
1: 네네, 네,
0: 코로나
1: 14번째.
0: 때 잠깐 쉬었다가 네. 시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버지 학교로 출발했는데 부부 학교로 완성이 되었네요.
2: 그렇죠.
0: 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가 아버지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0: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내가 뭔가 2% 부족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부 학교를 하면서 그 모자랐던 2%가 아, 이제 채워진 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를 아내가 수시로 하는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1: 저희가 사실 개국하고 김한진 우리 형제님하고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네. 고정으로 했어요. 꽤 오래.
0: 아빠가 간다.
1: 그렇죠.
2: 맞아요.
1: 아주 장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 학교 때 만난 이분을 부부학교 강사가 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아버지 학교가 출발해서 부부학교로 완성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요. 현장에서 많은 부부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 요즘 부부들이 주로 어떤 갈등 또 어떤 뭐 갈등의 원인들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2: 요거는 또 우리 저기 우리 부부학교 팀장님 부부가 또 제법 갈등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또 잘 해결하거든요.
1: 네.
2: 이현분 자매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3: 예, 저희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 저희 남편은 저한테 말할 때 꼭 행동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꼭 말로 그 말을 들으려고 해요. 이런 문제들이 잘 못 알아듣고 잘 못 말하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네. 말을 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연분 우리 자매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윤문호 형제님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4: 저는 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니까 남자는 행동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대부분의 남성 여성 이 관계가 좀 이런 것 같아요.
2: 예, 맞아요. 남자들은 좀 행동으로 하는 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매님들은 그 행동 전에 뭔가 좀 말을 좀 해주고 또 내가 얘기한 거를 좀 잘 알아들어주는 그런 소통을 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가시는데 우리 저 두 부부가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간혹간혹 갈등을 하는 분야에 보니까 소통의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도 네네. 이 부부학교를 하고 나면 네. 이 소통의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
1: 오늘 아침에 별일 없으셨어요?
2: 저분들이 자주 싸우는데 괜찮았나
1: 아까
2: 보네.
1: 서로 소개할 때 안 보시네요.
2: 왜 안 보셨어요? 요즘 별일 없으세요?
3: 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2: 좋아지고 있다.
1: 아,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해요. 예. 우리 이현분 자매님. 네. 부부학교 하니까 이런 점이 좀 좋아졌다. 여기서 많이 쉬시면 안 돼요.
2: 아니, 수료하신 지 좀 오래됐죠?
1: 부부학교 하니까 이런 점이 좀 좋아졌다.
3: 부부학교 하기 전에는 네. 싸워도 좀 시간이 길게 갔는데 부부학교 나서는 하고 나서는 바로바로 예, 그 다음 날이면 괜찮아집니다.
1: 그렇군요. 한 분 얘기만 들어서는 모르니까 예. 지금 다른 분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4: 저도
1: 예. 우리 저도, 윤문호, 예, 우리 예,
4: 저도
1: 되시는.
4: 이렇게 보면은 부부학교 수료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부부의 차이라든가 뭐 대화라든가 이런 걸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그것을 실천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제가 저 자신도 많이 변화된 것 같고 또 아내도 또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또 정말 이 오기. 지금 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네. 참 되게 좀 고무적인 게 그때 오기면 언제 몇 년도 하신 거예요?
4: 2013년도에 그 추옥교에서 하게 됐습니다.
1: 팀장님이시고 지금 오기 2013년도 부부학교 하셨는데 여전히 싸운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요. 네. 그게 현실 부부의 삶이지 싶어요. 우리 박인성 현장님 어떠십니까? 네. 몇 개 하셨어요?
5: 저는 팀장님보다 한 기수 앞선 예, 네. 4기 5기 4기를 했는데요.
1: 네네네.
5: 마침 또 팀장님의 제가 제 조언이셨고 네. 또 제가 또 생기시고 조장을 이렇게 하면서 수료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섬기는 이 모습이 참 조장을 하면서 예, 감동이 되고 아까 PD님 말씀하신 대로 부부학교를 해도 여전히 우리는 싸운다. 그러나 회복은 빠르다.
1: 그게 되게 네.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부부학교 하면 만병통치약이에요가 아니라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는 부부들에게 어떻게 소통하고 또 대화하는 접점을 만들어줄지 이런 것들이 오늘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2: 네. 오. 오. 아우. 아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1: 밥그릇 깨지는 소리.

0: 깜짝 퀴즈 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자, 오늘 우리 부산 부부학교가 오면서 빈손으로 왔느냐 맨손으로 왔느냐 그냥 왔느냐 아니지요. 네.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또 초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부부학교에서 또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부부학교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제가 내볼 테니까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33 물전 0933 유료 50분으로 또 앱으로 무료로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문제 나갑니다. 깜찍해집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가족이나 친지가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왜 양쪽으로 앉아 있을까요? 1번 누가 누가 많이 왔나 보기 위해서, 2번 은약식을 나타내려고. 정답 아시는 분은 지금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나요?
0: 네, 지금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1: 넘어지신 분 있네 우당탕.
0: 9178님이 지금 우당탕탕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찬양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정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예. 한번 다시 주시죠.
1: 자,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앉잖아요. 그 왜 중앙을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앉는지 그거 이유를 아시는 분.
0: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없는 문제죠. 주제예요, 예. 사실.
1: 1번, 누가 누가 많이 왔나, 내게 한다. 2번, 은약식을 나타내려고 그런다. 아하. 자, 이거 뭐, 들어보면 답이 좀 뻔하게 보이긴 하지만, 네. 이 부연 설명 나중에 우리 또 강사님이 네. 정답을 발표하면서 해 주실 거니까, 야. 정답하신 분들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부부학교에서 오늘 치킨을 쏩니다.
1: 아예. 치킨.
0: 자, 지금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오. 1번하고 2번 중에서. 예. 이 제 주머니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부학교에서 진짜 내는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0: 자, 여러분들 원활한 가정생활, 부부생활 위해서 오늘 부부학교 이렇게 오실 뿐만이 아니라 주머니까지 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1번은?
1: 1번은 누가 누가 많이 왔나.
0: 2번은
1: 은약식을 나타내려고.
0: 왜 양쪽으로 나눠왔는지.
1: 그렇죠. 이거 생각해보시면 잘 없을 거예요. 그냥
0: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1번 혹은 2번 중에서 정답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 이 부부 전문가들 오셨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 나가고 저희가 사연 제일 멋있게 예쁘게 보내주신 분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김명식 송미의 음성으로 믿음의 가정 함께 하셨습니다. 결혼식 하면 제일 축가로 많이 부르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할 시간이 돌아왔는데 자. 여러분들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0: 정답 무엇입니까?
1: 예, 정답을 우리 김헌진 강사님이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2: 정답은 이번 언약식을 나타내려고입니다.
1: 너무 쉽다, 그죠?
0: 언약식을 나타내기. 네.
2: 우리가 다 결혼.

0: 결혼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결혼식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0년 전에는 우리가 전통 혼례를 치렀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결혼 예식이 함께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서양식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적으로는 언약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약식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언약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 양가 친지들을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앉히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의 언약식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내가 자이든 타이든 다 이미 목숨을 걸고 결혼을 한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1: 아 예.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2: 저는 누가 많이 왔나 양가 기싸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또 언약식에 중요한 또 의미를 담아 놓으셨네요.
1: 네. 예, 두 번째 문제도 준비해 주셨죠?
2: 오늘 치킨 많이 쏩니다. 예. 두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왜 신랑 신부의 부모에게는 특별 좌석이 주어지나 뭐 일반 의자에 앉아도 되는데 왜 특별 의자가 주어지는지 문제 나갑니다. 1번 귀빈이기 때문에 2번 결혼서약 자체에 그냥 순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 자, 이거 좀 어렵다. 그죠? 네.
1: 자, 아시는 분,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1번 혹은 2번 중에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 번 더요.
2: 자, 왜 신랑 신부 부모가 특별 자석에 앉느냐? 라는 그건데요. 1번은 귀빈이기 때문에 그렇다. 2번은 결혼서약 자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가는데, 뭘까요? 뭐, 두 분이 귀빈이기도 하고 순서에도 들어 있고.
1: 네. 예. 둘 다 맞는 말 같기도
2: 그쵸?
1: 하고.
2: 그렇죠. 양가 어머니들은 왜 뭐 화초 간다고 뭐 불도 켜고.
1: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퀴즈를 하면 네. 정답이 명확하게 보게 보이거든요.
2: 그렇죠.
1: 안 보이기는 처음입니다.
2: 아, 그러나요? 미스터리 퀴즈입니다.
1: 예. 자, 얼른 보내세요.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우리 방송가자 여러분들도 지금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7142님 정답은 2번 귀빈이시죠. 이상하잖아요 지금.
2: 예, 그럴까요?
1: 아니 귀빈이 아까 보기 1번 아니었어요?
2: 예, 1번인데 왜 2번에다가 귀빈이라고 썼는지.
1: 지금 다들 너무
2: 요소리 들으세요.
1: 우리 7142님 예. 1번하고 2번 섞었어요 지금.
2: 아, 정답 2번에 넣고 귀빈이시죠 이렇게.
1: 지금 1번이 귀빈이다고 2번이
2: 이번이 네. 그 결혼식 순서에 들어있다. 예. 뭐 이런 거죠.
1: 그렇습니다. 7142님도 지금 너무 당황하셨어요.
2: 이분은 지금. 지금 치킨에 대한 욕심을 지금 문자로 보내신 것 같아요. 반말이라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1: 아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지금 우리 9509님도 같은 네. 같은 상황이에요. 귀빈이다. 서약서에 포함되어 있네.
2: 아니 이런 식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 치킨을 지금 튀겨야 되는데.
1: 제가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극동방송 생기고 지금 이건 장사 70주년 이래 이런 네. 보기는 처음이다.
2: 그렇죠. 네. 이 1번 문제처럼 이렇게 네. 쉬우면은 바로 여러, 지금 정답이 나왔는데.
1: 여러분 1번이 귀빈이다고 2번이 예, 순서에 그런... 포함되어 있다. 예. 네.
0: 순서에 포함된 무언서약이다.
2: 네. 아, 무언서약이다.
1: 더 복잡해지고.
2: 더 복잡해지고. 네. 더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뭐 네. 정답
1: 알려주세요. 네,
2: 정답 네. 우리 또 김원진 강사님.
0: 두 번째 이거는 부모에게 특별 자석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 정답은 네. 결혼 예식에 포함된 무언서약이다 2번입니다.
2: 아 그렇군요.
1: 정답은 2번이네요. 네. 그러니까
2: 귀빈은
1: 네.
2: 아니군요.
1: 많은 분들이 1번으로 빠지셨어요.
0: 그렇죠.
1: 다 1번 지금 그렇죠. 귀빈이다.
2: 전부 지금 귀빈이다. 네.
0: 결혼식의 의미에 보면은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랑 신부의 부모에게 특별 자석이 주어지는 이유는 내가 자녀가 결혼하는 오늘 이후에는 내가 내 삶의 주관자 그러니까 결정자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앉아서 조언자 그러니까 자녀가 요청이 있을 때만 도와주는 좋은 자의 위치로 내려앉겠다라는 아.

0: 무언의 서약을 하는 것이죠.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귀빈이 이제부터는 아니다. 오히려 그게 그렇죠. 더 가깝네요.
0: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대로 살아라. 나는 이제 너희들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 하고 내려앉는다. 네. 의미가 있다라는 네. 것이죠.
2: 좀 더 궁금하시죠? 그러면 부부학교로 오세요. 부부학교에서 가르쳐드립니다.
1: 정말 우리의 백순아 자매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3: 그거 보기 3번이었는데 3번으로 맞추셨네요.
1: 자, 부산 14기 두라노 네. 부부학교가 그래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3: 우리 저 부부학교 팀장님 일정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디서 이번에 14기 열리는지 알려주세요.
4: 이번 두라노 부부학교는 네. 자수용로에 있는 부산 제1교회에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오후 4시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네. 많이 지원해서 더 좋은 부부,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저기 오셨네요. 네. 아주 잘 읽으셨어요.
1: 14기 예. 부부 학교가 부산 제1교회면 어디 위치해 있죠?
3: 좌수영로에 있는
1: 연제구죠.
3: 예. 여기서 네. 가깝죠. 그죠?
1: 좋습니다.
3: 네. 많이 오시기 바래요.
1: 매주 토요일 진행이 되네요.
3: 네, 네. 4시부터 9시까지 네. 4주간 진행이 되고요. 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강의도 듣고 오면 또 저 서창아 집사가 레크레이션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1: 아, 그렇군요. 예,
3: 선물도 많이 줘요.
1: 예, 부부학교 자세한 정보, 이번에 14개에 대한 정보 자세히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부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귀빈이다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지금 정답을 네. 고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자, 치킨 받으실 분 뒷자리, 네 자리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아, 네. 네. 5312님 네. 뽑혔고요.
1: 축하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요. 아까 또 언약식 그 부분에서 정답 맞추신 분 중에서 치킨 네. 받으실 분입니다.
3: 2835님 정답.
1: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가져오셨지만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가 봐야겠다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과연 이 부부학기 학교 수료자들.
3: 네.
1: 과연 지금 괜찮은가?
3: 괜찮은가?
1: 오늘은 괜찮은가?
3: 괜찮은가?
1: 깜짝 퀴즈 예. 나갑니다. 네. 오늘 새 커플 나와주시죠.
3: 네네네.
1: 신청아 집사님하고 제가 짰어요. 네, 여러분들은 모르시고. 자, 과연 이 두 부부가 오늘 아침 지금의 컨디션, 부부 상황, 부부 날씨 어떤가? 지금부터 문제 드리는데요.
3: 네.
1: 하나, 둘, 셋 하면은 대답을 하시는
3: 두 분이 겁니다. 동시에 대답을 해서 자, 같은 답이 나오면은 예, 오늘 우리 방송국에서 주는 선물이 있어요.
1: 네.
3: 그거 받아가실 거고.
1: 좋습니다.
3: 땡 하신 분들은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가시면
1: 자,
3: 됩니다.
1: 먼저 우리 강사님부터 한번 김한진, 백순아 부부 네. 문제 드리는데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대답하시는
3: 네.
1: 거예요.
3: 네. 아, 전혀 제가 정보 유출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우리 백순아 자매가 굉장히 지금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계절은 하나 둘, 셋
1: 가을. 오, 야, 통과했습니다.
3: 야.
1: 예, 문상균 김주희 부부.
3: 네,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중국집 음식은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1: 짜장. 오, 맞추셨어요. 통과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팀장님 부부 굉장히
3: 잘해야 됩니다. 자, 팀장님이니까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우리 아내 신발 사이즈는 하나, 둘, 셋
5: 240.
3: 아니 이거 뭐 짠 거 같잖아. 다 맞추면 이거 탈락자가 없어요.
1: 못 맞추셨어요.
3: 아 그래요? 네. 틀린 거예요?
6: 네.
3: 저 여기서 쓰는데 둘 다 240 하는 것 같은데 몇 문이에요?
6: 230.
3: 또
5: 240 얘기했어요.
3: 네. 차이가 많이 나네. 차이가 많이 나.
1: 솔직한 팀장님. 네,
3: 팀장님.
1: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유쾌하게 함께 웃으면서 부부학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따스한 간증도 준비가 돼 있죠.
3: 아, 그래요.
1: 오늘 네, 문상균 우리 김주희 부부께서 간증 준비해 주셨습니다.
7: 저는 35살, 아내는 30살, 둘 다 결혼 적령기를 넘어 초조할 때쯤 후배 소개팅에 둘 다 대타로 나와 만났습니다. 연애가 길어지면 선을 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부부로 출발하고 싶어서 둘 다 선교단체에서 훈련된 사람이라는 신뢰 하나로 석 달 만에 급히 결혼한 어색한 부부였습니다.

0: 소개팅 때 형제의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 바로 전날 살아 계시고 지금 다른 분과 살고 있다 하였고 결혼 후 시어머니를 통해서는 부부싸움 끝에 아버지께서 집에 불을 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배우자 기도 중 제일 피하고 싶은 가정 환경의 사람을 만났다는 난감한 마음이 컸던 신혼기였습니다.
1: 어릴 적 장인어른의 부재로 아내는 극도의 생존 본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늘 밝고시 직한 자매였습니다. 그런 반면 저는 365일 중 362일 술을 드시는 아버지와 늘 다투시는 어머니를 보며 우울함과 불안감을 느끼며 자랐기에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그리며 꿈꿨지만 정작 제가 가장이 되어서는 가부장적인 기질과 제 감정에 이끌려 아내와 아이들을 들에게 기분을 표출하는 등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 날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결혼 후 매주 토요일은 시댁에서 식사하자는 말에 제가 좀 싫은 내색을 보였는데 시댁 성김을 통해 믿음을 보이라며 무섭게 화를 내는 걸 보며 아, 이 남자를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맘먹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 잘 싸우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큰 소리 나는 것과 냉정기간이 싫어서 그저 참고 맞추는 것이 편했습니다.
1: 첫 아이를 낳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희귀 난치성 질환의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태어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으로 위찬이라 지었습니다. 아들은 이름대로 늘 신나서 찬양하는 흥이 많은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저는 그 해맑음이 근심이 되어 웃어주지 못하고 아들에 대한 책임감에 눌리고 깊이 생각하면 괴로웠기에 회피하며 그저 돈 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0: 하나님께 저 뭐 보고 이렇게 어려운 아이를 주셨나요? 다 걸작품을 주셔놓고 왜 저는 졸작품인가요? 이런 예술하면 안 믿을 거라며 참 깊은 고독의 시간을 지날 때 아픈 아들은 가슴에 돌이 들어 앉은 것 같이 힘들었다면 다 큰 남편은 아버지가 남편이 뭔지도 모른 채 감정적 널뛰기로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말을 안 하며 가정의 대소사도 예측 불가능한 늘 불안했던 유리 같은 남편이 저는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1: 사업을 시작하고 점점 경제적으로 좋아지자 아내는 어릴 적 경험했던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큰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늘 아파트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쏟는 아내에게 화가 많이 나 다투었습니다. 결국 그 많은 보험을 다 유지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아내의 믿음 없음과 욕심을 탓하며 원망했습니다.
0: 사업이 잘 되고 누가 봐도 좋은 때 이혼 생각을 깊이 하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편이자 동생들에겐 아버지 같은 장남이라 형편이 좋아지자 과거의 원가족의 아픔을 풀어주고자 할 때는 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어머니와 정했고 동생들은 회사에 입사시킨 후 아파트, 차, 골프 연습장, 심지어는 신발까지 뭐든 3개씩 시동생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결혼이란 걸 왜 한 걸까? 하나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데 왜 저만 자꾸 참으라 하시냐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편이 없으면 되겠니? 그가 몰라서 그러니 기다리라 하시며 또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과거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현재의 가족에게 상처를 쌓아가며 이래저래 다 흩어 써버리는 남편에게서 뭐라도 남겨야겠기에 보험과 부동산을 말했습니다. 기도한다면서 투자 얘기나 하는 탐심 가득한 여자로 보여 싫었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시간이 쌓여 말해봐야 사원밖에 안 되는 거 어설픈 대화의 시도는 포기한 채 서로의 분노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으며 사는 방법을 찾았다며 나름 만족하던 때 같은 교회 아버지 학교 집장 집사님 부부로부터 부부학교 권유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사역이 없어진 시간을 가족들과 잘 보내던 터라 별로 피로를 못 느꼈지만 두 분 마음이 고마워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주 시작부터 내적인 뒤틀림과 영적 전쟁이 세게 왔습니다.
0: 갱년기에 접어들며 작은 일에 분노와 원망이 올라가 전처럼 참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부부학교를 통해 새로운 관계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강의와 숙제를 그저 숙제로 여기지 않고 잘 전달하며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2: 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예. 아, 저렇게 또 힘든 시기를 저희가 또 저 부부를 알거든요. 정말 부부 밖에 처음 와가지고 네. 예, 문을 박차고 나갈래 했던 부부예요.
3: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예, 예.

0: 했던 부부가 지금 우리 네. 부부학교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 부부학교 나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검색창에 부산 두란노 부부학교, 부산 두란노 부부학교를 검색하시면 두란노 아버지 학교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 자세하게 지금 일정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샵0933으로 부부 단문 50원입니다.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아 집사님 네. 오늘 부부학교 소개를 받았는데 끝으로 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권유의 말씀 전해주시죠.
0: 네. 정말 부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라는 이 얘기는 부부학교를 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부부학교 부산제일교회에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4주간 열린대요. 시간 없어요. 우리는 안 가요.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아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라면서 저희들이 구호가 있거든요. 구호. 구호 한번 힘차게 딱 외칠 것 같은데 우리 방송 가족들 중에 부부학교 수료하신 분들도 같이 손을 들고 구호를 한번 딱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외칠까요? 자, 다 같이 구호 준비!
2: 야!
0: 부부학교 구호 시작!
2: 부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부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야!
1: 네. 부산 14기 두란노 부부학교가 개최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샬롬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차유미였고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관악구 남현동에 사는 장삼열입니다. 방배동에 로고스 교회를 섬기는 권사예요. 저는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경영을 한 지가 한 25년 된 것 같습니다. 신아 기업입니다. 금속 인쇄, 실크 스크린 인쇄하는 업체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금속 인쇄업을 하고 계신 장삼열 권사님을 만납니다.
1: 저희 그 실크 스크린 인쇄는 각종 전자제품 및 로고 하며 판촉물에 보통 보면 인쇄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사 로고나 전화번호 이런 것을 주 인쇄합니다. 얘는 프레스 가공, 금형도 하고 자동차 제품도 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인기죠. 화장품 케이스 윗면에 아주 멋있게 들어가는 그런 인쇄를 주합니다.
2: 장 권사님 지금 출석하고 계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1: 네, 저희 로고스 교회는 옛 경신교회입니다. 일대 김영주 감독님께서

0: 저는 저 신안군의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안군 지도읍 어을이 포작도란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 인구가 그렇게 막 가오수가 한 37호 됐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거기서 이제 청년기 때 병역을 피하고 집에 있으면서 아랫집 아주머니께서 교회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 우리 동네가 한 두 가구, 세 가구 정도만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디 오갈 데는 없고 농사를 좀 짓는 중이었는데 그래 주일 되면 한번 따라가게 이렇게 됐습니다. 부흥 집회 때.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조금 키워오다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바로 방배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신방이 와서 지금의 현 로고스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1: 힘과 위로를 주는 극동방송을 애청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들으라고 권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도 함께 전합니다.
0: 극동방송도 한 20여 년 됩니다. 지금 들은 지가. 아주 유익하면서 나한테는 위로가 되고 아주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제 주위, 제 회사는 아침에 오면은 극동방송이 항상 맞춰 있으니까 스위치만 넣으면은 극동방송. 차 안에도 늘 켜놓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제 차 탄 사람 극동방송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또 주위 분들한테도 믿음 생활 하라고 권면도 하고 또 극동방송을 들으라고도 얘기합니다. 극동방송은 직접적으로 지원은 못하지만은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하여서 큰 힘이 되고 전도에 아주 엄청난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나의 이 작은 드림이 방송 선교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삼열 권사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0: 저는요 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으로는 해야지 근데 이 작은 돈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늘 망설이고 있다가 마음의 가책이 늘 부끄럽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것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극동방송 또 선교원 가입 모금이 있어서 그때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병원에 계셔서 어머니 목소리로 또 가입하고 저희 집사람도 별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또 이 복소리를 들으시면서 전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전파 선교사가 될까 하는 마음을 품게 되신 분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하나님께서 더욱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게 해주실 겁니다.

0: 사랑하는 김선성 권사,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인 나한테 시집을 와서 인선이 윤정이를 낳아주고 잘 길러주며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뒷바라지에 고생 많았습니다. 97년도에 IMF를 맞아서 회사가 그 어려울 때 직접 나와서 지금까지 도와주며 살아왔는데 금년에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고 산부인과 자국 경부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참 미안하고 오늘 아침에도 항암 사찰을 받고 와서 밥맛도 없고 온몸이 쓰시고 아프다고 할 때 남편으로서 해줄 수 없음을 참 나약해져 옵니다. 김권사님,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깨끗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김권사님, 얼른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전과 같이 봉사하며 섬기는 자가 됩시다. 맛있는 음식과 못다한 여행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남편 장삼열 권사.
1: 장 권사님의 이 목소리 편지에서 김선승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지금 저희 집사람이 4차 항암 주사를 지금 맞고 와서 6차까지 지금 1차적으로는 6차까지는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깨끗이 나음 받으

0: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딸이 결혼한 지가, 인선이가 결혼한 지가 5년이 됐어요. 아직 이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2세가 낳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목소리. 오늘은 장삼열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제가 한 달을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굴에서 부르는 기쁨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환하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게 사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동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꽉 막혀있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함, 두려움, 절망의 자리에 빠질 때가 있죠.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그 동굴일 수 있습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의 진단 결과를 듣고 무서운 병이다라는 진단을 듣고 한순간에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버리고 멈춰서버린 것 같은 절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동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을 막상 당하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요.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관계가 동굴일 수 있습니다. 잘 가져왔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정말로 믿어봤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외롭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진 동굴에 빠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동굴 속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가장 먼저 겪는 정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정상은 바로 시야가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벽만 바로 눈앞에 있는 벽만 더듬거리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동굴에 빠지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서 미래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던 하나님의 손길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아 여기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7편은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깊고 깜깜한 동굴 속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지금 멋진 왕궁의 보좌에 앉아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고 이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을 피하여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축축하고 깜깜하고 정말 차가운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 시를 적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를 적을 때 그의 심정을 이 시에서는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재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뭡니까?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재난이죠. 이번에 네팔에서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그냥 자고 있다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재난을 내가 재앙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더라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영적인 두려움이죠. 내 영혼마저도 무너지고 깨어져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나를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사람들이 막 불을 가지고 나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죠. 그 두려운 공포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물과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걸렸어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답답함. 여러분 다윗은 지금 참으로 견디기 힘든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시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가 끝나는 마지막에는 절망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를 짓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시작할 때는 재앙이 나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고 불사르는 자들이 나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슬퍼하며 외쳤는데, 놀랍게도 이 시의 마지막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시를요, 쭉 읽어보면,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요, 시작할 때는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눈물로 시작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은요,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춤을 추며 마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다윗은 다른 시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앞으로 두달 동안 기억을 해야 될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대로 두세 잡으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배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수많은 슬픔이 내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되돌아보니까 놀랍게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 결국 춤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셨다.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 이번 가을에 이제 가족 봉헤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무슨 주제로 함께 할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주제가 뭐였냐면, 내 슬픔 춤이 되어 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붙였죠? 내가 오늘 제가 온다고 맞춰가지고 프랭카드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 슬픔 춤이 되어. 저는 다윗의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에서 소망을 보고, 이 고백에서 희망을 봅니다. 아, 나도 역전의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슬픔을 변하여 춤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로 많은 일로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 분 한 분을 잘 알잖아요. 제가 이 강대상에 앉아서 마치 선풍기처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머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오늘은 어떤 얼굴인가 이래 볼 때 한 분 한 분 사정을 알지요. 어떤 분들은 참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목사지만 현실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온가족 부흥회를 통해서 이번 가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흥회 기간이 되면 이 주제를 가지고 강사들이 오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많은 시 가운데 네 편을 이번 9월 한 달 동안 강해를 하면서, 어떻게 다윗은 그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다윗의 초기에 지어진 동굴에서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절망의 갇힘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슬픔의 배옷을 벗어버리고 춤을 출 수 있었던지 그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제일 먼저 그 동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구합니다.

내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피하리라. 동굴에 갇혔을 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걸 뭐냐면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그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시를 시작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위기에서 나를 구원할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다른 수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성도는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은혜 떨어지면 약하고 은혜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 경력이 오래되고 직분이 뭐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은혜 떨어지면 그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가 많아도 은혜가 있으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힘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어려움은 오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은 때로는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치만디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신학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너무 신학이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그가 20대에 병원에 가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까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폐병도 심하고 심장병도 심하고 무슨 병도 있어서 30을 넘기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20대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젊어서 죽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막 울고 기도하다가 잠시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양자강, 여러분 중국의 양자강에 배를 몰고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위 하나가 뱃길을 떡 하고 막아버린 겁니다. 그 바위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바위를 좀 치워주십시오.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하고 울부짖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내가 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은 강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지나가게 해줄까?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한 바위를 치워주더라도 또 조금 가다 보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물이 불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강물이 확 불어나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이 확 불어나니까 바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더라. 꿈을 깼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가 이 길을 가지 못할 폐병도 있고 심장병도 있고 많은 병이 있어가지고 죽을 병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는 강물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면은 내가 얼마든지 이 길을 갈 수 있겠구나 하고 그다음부터 그는 폐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장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놀랍게도 심장병은 안 고쳐지고 폐병도 안 고쳐졌는데 70까지 살아서 책 다 쓰고 할 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조용히 이야기해 주세요. 쉽게 안 죽습니다. 은혜 주시면 이길 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동굴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뭐라? 뭘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결국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두려운 일이, 슬픔이, 고난이, 인생의 동굴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사람 쫓아다니는 거 내려놓고 밤새 고민하는 거 잠깐 내려놓고
동굴 속에

안에서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두 번째로 동굴 속에서 극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자,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는요, 나콘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반석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러분 바람이 불고 홍수가 와도 깊이 뿌리를 내리면은 흔들리지 않듯이 깊이 뿌리를 내려 고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이 말 이걸 두 번이나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제 내가 흔들리는 내 마음을 환경 앞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사람 앞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더 이상 거기에 뿌리를 내려두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을 해서 내 마음을 확정짓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피해보려고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왕 앞에 서보니까 그 블레셋이 어떤 땅입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여러분 다윗은요 미친 척 합니다. 침을 흘리고 그래서 다시 도망 나왔어요. 두려움을 피해갔는데 더 큰 두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놀랍게도 그 은혜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내 마음이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을 환경에 두지 않겠다. 나를 죽이려는 사울의 칼에도 내가 두지 않겠다. 내 마음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가시는 오직 하나님께 딱 고정하겠다. 이 구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딱. 네.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다 잊어먹어도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뭐? 딱.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기까지 여러 가지 슬픔, 문제,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하, 나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내일 월요일 아침에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예배를 하는 동안에 흔들리고 찬양하는 동안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딱 고정하겠습니다. 그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그의 슬픔과 한숨이 변하여 노래와 찬송이 되었더라. 7절 후반부잖아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사실 여러분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는 여전히 굴 안에 있고 굴 밖에는 군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진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를 보면은요 참 신기한 거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일생에는 기적이 한 번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전부가 기적 같았어요. 우리는 수없이 기적을 바라지요. 그죠? 로또에 걸리듯이 이런 기적이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던 다윗은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은혜 받았을 때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여러분 그는 이미 승리의 축제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8절. 기가 막힌 고백이죠. 같이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여러분 그는 흥분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업됐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새벽을 깨운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웁니까? 새벽이 나를 깨웁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몇 시가 새벽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어르신들은 2시가 새벽일 거예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요, 3부 예배가 오기도 힘듭니다. 걔들은 12시도 새벽이 아니에요. 밤이에요. 언제가 새벽이에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내 인생의 새벽은 내가 깨어날 때다. 우리 그 실로암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뭘 찾아 떠났다고요? 새벽을 찾아 떠났다. 날이 밝고 닭이 울었는데 내 눈에는 아직 뭐였다? 밤이었다. 왜? 내가 못 보니까. 내 눈을 못 뜨니까 내 눈에는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결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를 괴롭히고 있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나의 문제구나. 내 눈을 떠야 되는 거구나. 밤의 깊음을 한탄하면서 두려움과 원망과 미워함과 여기에 사로잡혀 살지 않겠다 이 말이야.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지 않겠다.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며 살지 않겠다. 환경에 눌려가지고 근근히 견디는 인생으로 살지 않겠다.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자, 성도가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한숨이 찬송으로, 어두운 밤이 찬란한 새벽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이 은혜를 받아서 담대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는 사실은 지금 동굴에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담대해지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만민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찬송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찬송을 통해 온 하늘과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10절입니다. 무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계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가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슬픔은 어디에 갔을까요? 이 시가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두려움은 어디에 갔을까요? 한순간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놀랍게도 그가 홀로 숨었던 동굴은 하늘이 되고 우주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공연장이 되어서, 이런 멋진 시적인 표현을 여러분 이해할란가? 그가 홀로 숨었던 그 동굴은 하늘이 되고 우주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공연장이 되어서 춤추며 찬양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동굴에서 그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 깜깜한 동굴에서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아마 그는 춤추며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지. 나를 이렇게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다시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해 영광을 받게 하시리라. 반드시 나를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위에 높임을 받게 하리라.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릴 때 여러분도 기억하실지만 이 찬양 엄청 많이 불렀는데, 내가 만민 중

0: 어제 밤에는 잘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동굴에 빠지셨습니까? 슬픔의 동굴에 빠지셨습니까?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에 위치한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6111번 부니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함께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막측하신 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샵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여동산교회 서용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운 여름철에 수고 많으셨죠?
0: 네. 네. 오늘도 목사님 우리 애청자들 위해서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를 하라, 유언을 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죠.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리고 15년을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에 이 전쟁 때문에 고생하던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도 아니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치유가 되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증표가 있느냐고 구하지요.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0도는 360도에 비하면 이제 40분에 해당이 되는데 40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면은 아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루 24시간, 1년 360

0: 인용을 한다면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병들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누가 빼앗을 자가 있겠느냐.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줄로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월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찬양 들으시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샵 0933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9월 11일 금요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2508님 보내셨어요. 저의 딸이 오래전에 이혼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제 손녀딸을 50일 때부터 중학교 1학년인 지금까지 제가 직접 키워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이는 부모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구김살 없이 아주 명랑하고 밝게 학교에서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 저희는 가정법원을 통해서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네. 네. 아, 이렇게 손녀를 키우신다고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양육비가 참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을 살펴보시고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2508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녀를 지금까지 키우신다고 많이 애쓰셨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기고 양육하는 일에도 필요한 것을 이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월 필요한 이 재정적인 지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으로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급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맡기며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먼저 252님 기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잠시 기도 제목 올립니다 라고 2522님 보내셨어요. 계속 기도 제목을 올렸던 혈액암 치료 중인 저희 교회 청년 이식 수술 후에 무균실에 현재 있습니다. 이번 치료로 더 이상 재발이 없이 또래들과 함께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교회 공동체 예배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권사님과 청년에게 기쁨의 띠가 허락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1: 네. 네. 이제 참 이 혈액암 치료 중인 사랑하는 청년이 이식 수술 후에 무균실에서 이제 치료받고 계시는데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히 치료하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모든 영혼도 육신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52님이 올린 이 기도 제목, 혈액암 치료 중인 청년을 주여 보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0: 이제는 성취된 줄로 믿고 그 말씀이 청년의 삶에 청년의 영혼과 육신에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합심하여 기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혈액감은 세포는 온전히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혈액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생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으로 청년을 통해 교회가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균실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 청년에게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목사님 네. 그렇죠. 명절 앞두고 많은 분들이 즐거운 명절에 또 기도 준비도 많이 하고 가시는 그래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우리의 빚이라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과 그렇습니다. 은혜를 전해서 함께 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맞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익명으로 올린 가족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이 추석 명절을 기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참으로 죽게 하듯 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 하듯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이 가족 친지들을 그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품고 구할 때, 눈물로 구할 때, 집중하여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그 죽게 된 사정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아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추석 명절이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시고 오가는 길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목사님, 저는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면서 우리 애청자들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구나
0: 네.
1: 그런 걸 공감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다 보니 제가 늘 은혜가 먼저 회복이 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0: 그렇죠.
1: 이 시간 네 기도를 쉬지 맙시다.
0: 네.
1: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큰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여동산교회 서영택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1064님 역시 긴급한 기도 제목 보내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저희 교회 김 집사님, 잠시 후 12시부터 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 수술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잘 수술되고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지금처럼 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잠시 후에 수술 받으실 우리 김 집사님 위해서 또 온 교회가 기도하고 계실 텐데 우리 극동방송에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들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김 집사님을 보시옵소서. 그의 믿음의 삶을, 그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한 삶을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이제 12시부터 대학병원

0: 병원에서 내 동맥류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던 하나님이신데 아멘. 이 시간에는 김 집사님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합심해서 구하는 주의 성도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며 온전히 깨끗이 수술이 되고 앞으로 더 강건하게 회복이 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쓰임받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말씀이 김 집사님에게 이루어질 줄로 아멘.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 집사님의 뇌 동맥류 수술은 깨끗이 수술되고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1: 아멘.
0: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완전히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극동방송에는 부산극동방송에는 기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분들이 몇십 분이 모이셔서 예배드리고 저희 방송 소망의 기도에 기도사연 보내신 모든 사연들 놓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사연 받으시면 또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샵 093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7087님 기도 제목인데요. 저는 무기력증이 생겨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납니다.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말기암 두 분을 부모님 두 분을 케어하는 것이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제 부모님께 화를 냈는데 온유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0: 네.
1: 목사님 사실은 네. 이렇게 말기암 부모님 두 분을 케어한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네.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네. 본인에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1: 그래서 만약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신다면 저녁에 가벼운 운동 같은 걸로 본인의 건강을 좀 체크하시고 푹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0: 그래요.
1: 네.
0: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또 이 모든 일들이 잘 케어가 되고 특히 부모님들을 케어하는 일이니까요. 참 주님의 이름으로 효도하며 사랑하며 또 부모님들에게는 평안이 임하고
1: 아멘.
0: 마지막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7087님 이 무기력증으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말기암 두 부모님을 이렇게 케어하고 계시는데 그 심령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시편 143편 8절에 고백된 말씀처럼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받들어 맡깁니다라고 고백한 말씀대로 7087님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주께서 아침부터 활기차게 부모님들을 케어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기 역사로 힘을 얻게 하시고
1: 아멘.
0: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부모님을 케어해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 치료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예수께서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담당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하고 참 온유한 심정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모든 영혼도 육신도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가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7087님에게 정말 영육간에 세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0: 고이 1호님의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정신질환 오래 아로운 딸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켜주셨듯이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딸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이분의 기도 제목은 제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1: 그래요?
0: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살펴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듣고 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고의 이론임을 극렬히 여겨주시고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 딸 아버지 이 시간 보시옵소서. 극렬히 여겨주시옵소서.
0: 아멘.
1: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딸을 붙들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이 악하고 잘못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셨는데 복음 전파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0: 아멘.
1: 정신 질환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0: 아멘.
1: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아버지 생육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이후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리고 뚫리고 회복될지어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오늘도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많은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은 월요일에 이어서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반여동산교회 서용택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김현숙이었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유다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여호수아에 보면 데라입니다. 뭐 하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믿고 신실한 가정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종가인데 제사를 엄청 많이 지냈어요.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하다가 불러내어서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으로 아들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아프게 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해서 인생의 고뇌를 해 저는 인생의 고뇌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놓고 하나님이 불러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낸 사람은 또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곧 부름받은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택함을 받았다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꼭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이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안 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드리고 믿음에서 또 파선에서 있을 때도 있고 자빠져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꼭 기억해 가 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고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어떤 사건 이후에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제가 앞에서 수술했잖아요. 수술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다른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집에 가면 다투고 힘든 것만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게안 느껴지더라고. 그 후에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증거구나. 이걸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요 확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뭐요? 확정이 뭐요? 도장 팍 찍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 언어상은 위하여 때는 예수 안에서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을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려서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요? 끝까지 지키신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배반한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죄는 수준이 낮다, 잘못했다, 약하다, 실수했다. 이걸 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요? 착하면 된다, 정성 들이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 49장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 틀린 거예요. 왜? 죄가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깨뜨려요. 이 관계는 변경이 돼야 안 돼요. 한번 아버지 아들이 되면은 영원히 아버지 아들이에요. 한번 엄마 딸이면 영원히 엄마 딸이지. 집 나가도 엄마 딸, 집에 있어도 엄마 딸. 둘째 구원은 우리가 착하고 노력했고 열심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뭐?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데 선물 아무것도 안 받았대. 꽃다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 주셔서 구원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마귀도 못 뺏어가. 대통령도 못 뺏어. 장군도 못 뺏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0절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번 구주로 딱 영접하면 아무도 못 뺏어가요. 옛날에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 기쁘게 살더라고. 감사하게. 그러다가 또 믿음이 시험돼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전도한 사람이 와서 묻더래요. 예, 나좀 예수 안 믿는 거 물릴 수 없냐. 물릴 수, 그래, 못 물리고 아직도 이제 우리 교회 권사가 됐어요. 못 물려! 물려지질 않아. 예수님을 딱 한번 영접하면 끝.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는 자가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다 실수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나가서 잘못된 줄 알고 넘어서 막 집에서 자빠져 있고 이래도 딱 기억하세요. 나는 이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킬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고 힘내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하고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 일반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사단의 세방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그걸 일반입니다. 일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음에 대하여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상 의미가 시제가 한번 예수님을 딱 구주로 진짜로만 영접하면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영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단번에 받은 구원입니다. 변경이 안 돼. 한번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후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아멘. 변경되지 않아요. 정성이 없으면, 정성 들여서 구원받으면 정성 떨어지면 안 되지요. 돈 들였으면 돈 떨어지면 안 되지요. 착해서 구원받으면 안 착하면 안 되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는 여러분이 자녀되는 건 돈 있고 열심히 있어서 아니라 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피로 돼요. 예수의 피로 돼요. 그 길밖에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없고 하나님 자녀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녀 되면은 영원한 자녀 된다. 그걸 단번에 받은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는 편지를 너에게 권해할 편이니 왜 힘써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머리는 깨지만 아직도 활동을 해. 그래서 믿는 사람을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못하게 하고 열심히 못 내게 하고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그래 구원 받았다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꾸 날 잘못 속이는 거지. 이 마귀는 속이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큰 전쟁에는 완전히 승리했어. 승리했지만 아직도 마귀가 힘이 없지만 역사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워가는 거니까 승리한 싸움을 싸워가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싸운다는 건 우리가 질까 싶어서 아니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 승리한 싸움을 싸워가는 게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정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에 주화된 악한 영들에게 모든 방법을 써서 미혹하는 겁니다. 정치를 통해서 정치 불의 불법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지 못하고 이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그러니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말은 이 영지주의다. 이 사상이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부패하다, 더럽다.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육신은 어떤 일을 해도 죄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영혼은 영혼하고 관계없다. 어떤 잘못해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방임해가지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런 사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사람이 그걸 오히려 방탕하게 만든다. 이런 물어봅시다. 죄 지어도 죄가 아니다. 괜찮다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래, 유다가 너희가 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한다. 저도 왜 자꾸 다시 예수님을 전하느냐? 이게 성경적입니다. 저도 바보고 여러분도 바보요. 왜? 맨날 같은 말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그 말을 또 계속 같은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바보야. 그 말 듣고 또 아멘 하는 사람은 더 바보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 어떻게 느꼈냐면 저 목사는 맨날 왜 같은 말만 저렇게 하노? 저렇게 아는 게 없나 이래요.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또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이게 계속 믿어주고 아멘하고 이게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멘하고 이러지 말고 그래.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계속 은혜가 되고 새롭고 계속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때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러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요즘 그거 있죠. 뭘로 요즘 다윗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서 계속 가야 돼. 사무엘서 읽으면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이렇게 발견해 가야 돼.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망하느냐. 그렇게 출애굽 해가지고 매일 광야에서 양의 피를 받고 출애굽하고 만나 먹고 생수 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늘

그랬는데 매일 기적을 보여주는데 안 믿고 늘 불평, 불만, 불신앙 이러다가 멸망했어요. 항상 제일 여러분 조심해야 될 오늘의 성도, 불신앙,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고 뭐하고 맨날 그래가 남 허물만 찾고 허물 찾아가 남 얘기하고 다니고 이걸 재미로 알고 그걸 아주 취미로 알고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늘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아프고 수술했는데 늘 감사하고 행복했던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발견하는 것이지. 얼마나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 하나님, 내가 평생 목회했거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 배째가지고 우리 아들 간이나 받게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 내가 얼마나 불행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또 아들 하나 준비해 주시고 감밖에 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거지. 감사로 보면 다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출애굽 하면서 매일 기적을 보면서 불평불만 불평불만 그러니까 결국 망했대 멸망했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으로 영원한 길 밖으로 흑암에 가뒀으며 이 마귀를 하나님이 가두어뒀대. 마귀. 마귀는 자꾸 타락하게 하고 이단 만들어내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엄란. 그러니까 불신앙하다가 하나님 안 믿고 엄란히 행하고 동성연애하고 이러다가 전부 다 심판받아서 유황불로 망했잖아요. 육체를 따라 영원한 불의 행위를 받음으로 그울이 되었느니라. 절대로 원망 불평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들은 그와 같은 육체를 구약시대도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신약에 됐고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내가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꿈꾸고 여러분 왜 목사님 요셉이도 꿈꾸고 요셉 시대는 성경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꿈으로 환상으로 천사로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그러니까 자기 권위를 자꾸 나타내니까 하나님 말씀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영광을 비방하면 이 영광은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걸 또 비방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 못 봤지만 천사 비방하지만 천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오문을 연 거 있잖아요. 내가 안 봤다고 없다 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른다고 틀렸다 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면 다른 건 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래. 기도 응답 못 받다고 응답 안 된다고 그래. 그건 자기가 안 되는 거고 자기가 뭐 안 믿는 거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멘.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러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여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요거보다 조금 더 붙인 성경이 있는데 천주교 가면 쓰는 게 그 부처가 쓰니까 그걸 외경이라고 그래. 외경보다 조금 더 정경에서 나간 걸 위경이라고 그래. 위경보다 조금 더 이상하게 나간 걸 가경이라고 그래. 옛날에 제가 위경이 있었어요. 한국이 잘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내가 빌려줬는가 없어져 버렸어. 나는 그 찾지도 않죠. 왜냐면 볼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위경에 보면 하나님이 위경에 나오는 뜻이 기사라고 학자가 그래요. 위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장 미카엘에게 모사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하라고 했다. 장례.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시체 내놔라.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내보고 장사를 했는데 왜 마귀 네가 내놔라 하느냐. 아 모세가 불신종했다. 죄지었지 않느냐. 내놔라. 내가 가져가겠다. 이러니까 미카엘 천사가 그 마귀를 비방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천사를 그렇게 비방하면 되느냐?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0: 어떤 사람 말 듣고 그렇단다 탄다 탄다 탄다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맞는 말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진실하게 해도 그 사람 보는 게 다 맞게 보는 거 아닙니다. 꼭 하고 싶으면 양편의 말을 들어야 돼.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아 목사님 어떻게 물어보고 합니까? 그럼 안 하지. 그거 해가지고 남 비방하고 욕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고소하고 내가 아주 권위가 있는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남 비방하는 거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받은 은혜 얘기하면 되지. 기도 응답 받은 거, 하나님 우리 주신 사랑, 하나님의 은총, 그거 얘기하고 은혜 나누고 감사하고 하면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지 알았다고 어디서 찾아왔는지 남 허물을 찾아와가지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야. 한편에서만 들었던 거. 한쪽에서만 들었던 거. 그러니까 한쪽에 듣고 말하고 옮기고 그러면 남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그게 다 죄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손해보고 남을 해치고 죄짓고 그렇게 삽니까? 내가 말함으로 은혜 받아서 나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되고 힘이 되고 아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렇게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장 미카엘도 마귀가 비방해야 되잖아요. 그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하고 했는데 네가 뭔데 천사를 비방하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성도를 비방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되지가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 비방. 출애굽할 때도 또 이 영지주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 잘 가르치는 사도들을 비방하고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걸 비방.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나고 알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냐 모르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가지고 자기가 비방하는 거. 그건 결국은 뭐예요? 멸망. 우리는 하나님 아는 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받은 은혜를 전하고 예수 전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는 축복된 자입니다. 이 축복된 자가 죄짓고 남 비방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1: 감초인부와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에 위치한 양산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386-0091 양산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11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 이후 국회 후속 입법이 7년째 공백 상태인 가운데 법제처가 임신중지약물의 수입 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자 법학계와 생명윤리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권경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개관교수는 허용범위와 안전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 해석만으로 약물 허가 절차가 앞서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은 수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인 만큼 약물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하고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경선 교수는 이번 논의가 약물 허가 여부에 그치지 않고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와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모국어와 한국어가 함께 수록된 대조 묵상집이 이주민 성도들의 한글 습득과 신앙 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대한기독교사회가 이음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3월 출간한 한글 태국어 대조 묵상집 다락방이 안산 새생명 태국인교회와 화성 몽블레싱교회 등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신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성도들은 쉬운 예화와 두 언어가 병기된 묵상집을 통해 말씀 묵상과 한글 공부를 병행하고 있으며 태국어와 언어 구조가 유사한 라오스어 사용 이주민 근로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내 베트남 공동체를 위한 한글 베트남어 묵상집도 추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대한기독교사회는 전도책자와 신학교재 등 아시아 언어신앙 콘텐츠 전반으로 발행 영역을 넓히고 현지 출판 보급 사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어제 동대문교회 예터인 서울종로구 흥인지문공원에서 동대문교회 안내판 설치 감사 예식을 가졌습니다. 기감 서울연회는 선교 141주년을 맞아 의료선교와 만세운동의 역사를 담은 동대문교회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안내판에는 1887년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시약소 의료선교와 1890년 세워진 동대문교회가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알린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감총회는 이날 흥인지문공원을 스크랜턴 역사공원으로 명명하며 감리교회 종교적 유적지로 선언했습니다. 기성복 기감서울연회 감독은 이곳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과 인권, 복음과 평화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어제 서울 동대문구 바퍼 나눔 운동본부에서 바퍼 사역 1,500만 그릇 돌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위한 새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1988년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한 바퍼 사역은 38년 동안 하루 평균 1,100그릇을 제공하며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 네팔 등 11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건물의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역의 공익적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희도 다일 공동체 대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와 화장실 등 교재 공간을 마련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시간, 예수로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남포동에 카레를 한 그릇 먹으러 갔는데요. 이 첫입 먹는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카레를 보면서 제 첫 시작한 그 기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카레로 실시간으로 기쁨과 함께 사라지는 그 기쁨과 달리 주 안에서는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로 스며들다, 두 글자로 줄여서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이죠.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기쁨 가득한 순간들 보내셨나요? 주님과 함께 어떤 기쁨을 누리며 이번 한 주를 보내셨는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린 그 순간은 언제였는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리스너즈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어노인팅의 주 안에서 기뻐해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5분 40초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을 맞아서 한 주를 마무리하며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이번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의 순간이 있었는지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 기쁨을 누리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기쁜 순간이 있으셨는지 문자로 함께 보내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3874번님께서요. 저도 이번 주 카레 많이 만들어 남편 먹을 거 담아놓고 사장님 한 통 전 한 번 먹을 거 해서 가져와서 방금 먹었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또 제가 이번 주에 카레 먹었다는 말씀에 또 3874번님도 카레를 드셨다니 야 이거 카레로 이어진 운명이군요. 맛있는 카레 드셨나요? 카레와 함께 이번 주 어떻게 또 보내시면서 기쁨으로 함께 하셨는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이어갈 텐데요. 찬양 후에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으로 함께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넌센스 퀴즈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찬양 끝까지 들어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호산나 인티그리티의 Let us rejoice and be glad. 우리 함께 기뻐해.
1: Oh, let's rejoice and be glad before the Lord, giving all the glory to Him.

어머니의 무릎에서 듣고 표지가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읽은 그 성경.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 나의 사랑하는 책. 매주 금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를 풀면서 제가 박장대소까지는 아니어도 소소한 웃음 챙겨보겠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신 걸로 알고 그럼 오늘의 퀴즈 바로 나갑니다. 오늘의 문제, 읽어도 읽어도 도통 잠이 깨지 않고 잠이 솔솔 오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읽어도 읽어도 도통 잠이 깨지 않고 잠이 솔솔 오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읽어도 읽어도 잠이 솔솔 오고 잠이 도통 깨지 않는 이 말씀은 무엇일지 이 시간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오늘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의 문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읽어도 읽어도 도통 잠이 깨지 않고 잠이 솔솔 오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제가 차량 나가는 동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이야,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어렵진 않을까 하면서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오답한 분 없이 다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실력을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여러분, 퀴즈의 고수분들만 이 시간 모여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은 분들의 정답은 이따 확인해 보고요. 짧은 꽁트로 오늘의 정답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피곤하다.
1: 야,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렇게 피곤해하냐?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읽는 거야?
0: 아니, 이거는 말이야. 읽어도 읽어도 피곤해. 아, 잠 온다.
1: 뭐라고? 잠 온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잠 온이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졸릴 때, 아, 일단 저는 서울 사람이라 이 피곤한 상황에서는 아, 졸려라고, 졸리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아, 잠 온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잠 온다, 잠 온다, 잠 온다 해서 오늘의 정답, 읽어도 읽어도 도통 잠이 깨지 않고 잠이 솔솔 우는 이 말씀, 바로 정답은 잠언이었습니다. 5235번님께서도 잠언, 그리고 3874번님 뭐 잠언일까요? 1693번님, 3778번님, 2863님, 1522번님, 아,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또 9872번님께서 잠, 잠, 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잠언입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8799번님, 3025번님, 오늘도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금요일마다 재미난 퀴즈 준비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 목표는요, 매주 금요일 이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중에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 이번 주일에 교회가

하셔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만나면 청년 그리고 청년 친구들 만나면 이 오늘의 퀴즈 한 번씩 해주세요. 누구누구야 혹시 아무리 읽어도 읽어도 도통 잠이 깨지 않고 잠이 솔솔 오는 이 말씀 뭔지 알고 있니? 하면 이제 집사님, 권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잠 온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장로님 집사님 바로 아이들에게 사랑 받으실 겁니다. 제가 사랑받는 그날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 이 방송 꼭 들으시고 이번 주일에 교회 가서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제가 딱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그 이제 교육부서 아이들이 오늘 집사님 그 개그는 좀 웃기긴 했어 하고 이 피식 하고 입가에 미소가 띄어면서 행복하게 잠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막 박장대소는 아니고 소소한 웃음 드릴 수 있는 퀴즈로 제가 엄선하고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분명 계실 거예요. 저보다 이런 아재 개그, 성경 넌센스, 내가 박사다, 내가 빠삭하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숨은 고수분들 계시죠? 이 시간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아, 저 퀴즈는 살짝 아쉬운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방대한 퀴즈 상식이 훨씬 많은데 하시는 분들 저한테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그 퀴즈 여러분들의 MG, 아재 개그 마음껏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찬양 한곡 나눈 후에 매일 듣는 시편 말씀 하루 한 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손유나 김인식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진정 사모하는입니다.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샬롬 노래선교단의 주님이 주신 기쁨 찬양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 있으셨는지 문자로 함께 받고 있었는데요. 5235번님께서 남편이 사고로 병원 생활 9일 차인데요. 사고 중에도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수술한 6일간 누워만 있던 남편이 일어나서 조금씩 걷던 순간이 이번 주 가장 감사하고 기뻤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병원 둘레를 걸으며 예쁜 가을 하늘 보며 감사하다 감사하다 입에서 맴돌았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이고 벌써 사고를 당하신 지 9일이나 되셨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어나셔서 잘 회복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회복의 시간이 속히 임해서 더 건강하게 앞으로 가을 하늘 보시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남편분과 그래서 옆에서 함께 하시는 아내분 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84번님께서는 몇 년 동안 쉬던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실 새벽 기도가 제게도 계속 나가야지 하는데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몇 년 동안 쉬셨던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니 참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와 힘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내신 기쁨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 47편이었는데요. 시편 47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있는 악을 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악을 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와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이때 지파와 가문 사이에 경계표라는 것이 세워질 것인데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고해요. 이 경계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누구도 임의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웃의 것을 탐내곤 하지요. 99가지를 가졌어도 이웃이 내게 없는 한 가지를 가지면 그것을 탐내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계표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입니다.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고 그 경계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과 만족을 누림이 마땅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들 교회를 개척할 당시 남의 자리를 넘보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시작된 큐티 모임이 커져서 나중에는 학교 식당을 예배당으로 쓰게 되었을 때도 감사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만큼 받아먹으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미 충분히 받았음에도 이웃의 것을 탐내고 있지는 않나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계표를 옮기려 눈독 들이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악을 제하기 위해서는 둘째, 죄를 판단할 때 신중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은 재판의 절차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해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누군가의 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의 죄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려 깊게 두세 증인을 두고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 즉 그 사건을 확정하라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하면 18절에 보니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진위를 가려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정말 논쟁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다 보니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상처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라는 표현을 유심히 보아야 해요. 15절에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했다가 18절에서 그 형제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거짓 증인이 헤아려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내 형제임을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면 그 무엇보다도 사려 깊고 공정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누군가를 쉽게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받게 된 상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전가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욕심을 채우며 이중생활을 하다가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악을 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직업군인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바로 행정군무사무관으로 임용된 일은 하나님이 제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과 같았어요. 젊은 지휘관이라고 환영받으니 열정적으로 일하고 교회에서 차량 운전 봉사를 하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제 안에 잠재된 음란의 씨가 싹터 업무를 핑계로 유흥을 즐기며 탐욕적인 이중생활을 자행했어요. 그런 제게 지친 아내는 해외 유학 중이던 아이들에게로 가버 버렸습니다.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내를 속인 죄악을 제하시려고 꾀한 그대로 갚아주며 경고하셨지만 저는 이마저 무시했어요. 오히려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져 자유로워졌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를 넘으면서 지냈어요. 동창들과 산악회를 조직해 등산을 가고 직장 동료들과 친목 모임을 빙자해 음란한 생활을 지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서 홀로 지내시던 어머니가 당뇨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셨어요. 제가 모시겠다 나서서 4년간 어머니를 돌보며 사명제 중 나만 효도한다는 생각에 우쭐해졌지요. 그러나 정작 제 가정은 방치되어 있었고 저는 눈에는 눈으로 공정하게 판결하기보다 제 뜻대로 보복하고자 이혼을 준비했어요. 그때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제게 교회 소그룹 모임에 가보자고 권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아내를 속이고 음란하게 산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악을 제하여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제 음란의 주범인 술을 끊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아내와 교회 공동체에 먼저 묻겠습니다. 입니다. 20절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악을 제하는 것이기도 해요. 21절에는 그 유명한 동해 복수법,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얼핏 대단히 가혹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예요. 가혹하고 무제한적인 보복이 성행하던 고대 사회에서 복수자가 가할 수 있는 형벌의 유형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 법이기 때문이지요.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비의 법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종이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공정하게 보호받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권리 주장에만 관심을 갖고 의무는 외면하려 들지요. 권리를 쓸 수 있지만 쓰지 않는 것이 온유인데 부부 사이에도 자녀 관계에도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면 그 안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물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기에 하나님은 감정을 절제하고 냉정하게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참된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은 남편의 반복되는 죄악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두려워 늘 그냥 덮고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는 것과 죄를 방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셨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결국 서로를 병들게 했던 거예요. 이후 더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문제를 말하고 남편과 함께 참여한 공동체 소그룹 모임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고질적인 자기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문제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0: 그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결국엔 반드시 정의를 세우십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탐내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지만 또한 죄 앞에서는 단호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내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경계표를 탐내며 지낸 저희의 탐욕과 죄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9가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이웃을 시기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 한 죄를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조급함을 이제는 좀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는 죄를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길이 참으셔서 인자와 용납으로 저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 또한 지체들을 품으며 사려 깊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거짓과 위증이 아닌 진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1분 찬양

FE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던 중 갑작스럽게 오른손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새롭게 익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품은 오른손으로 만들었던 작품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낙심할 때가 있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사방이 높은 담으로 막혀 숨이 막힐 만큼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게 있죠. 바로 하늘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 힘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나운서, 이 기도의 손 얘기 들어봤어요?
0: 네.
1: 에어봇 둘러하고 한서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둘 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국립미술학교를 가려는데 돈이 없는 거라.
0: 네.
1: 둘이 의논을 했어. 한 사람이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끝마침은 그 사람이 가서 노동을 해서 직금 노동을 해서 학비 보내준 사람 미술학교를 보내자. 그럼 시간은 좀 걸려도 두 사람이 다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다. 우리 같으면 가위바위보 해서 네가 가라 할 텐데 한슬에는 친구가 둘러들어 네가 먼저 가서 해라. 나 열심히 노동을 했게. 한스가 노동을 하러 고향에 내려가서 열심히 노동을 했어. 조각을 했어. 돌 조각을. 에어봇 둘러는 왕립미술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자기 그림이 한 폭 두 폭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친구 찾아간 거예요. 친구는 둘러가 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못 쓰게 됐고 다 굳어가지고 그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친구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를 해서 세계적인 기도의 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 유명한 작품이 나오고 작가가 나온 거예요.
0: 맞습니다.
1: 희생이 없으면 성공이 있을 수가 없지.
0: 네.
1: 그래서 우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요. 그냥 오늘은 저 탈북자가 오셨으니까 무슨 얘기가 궁금하죠?
0: 맞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 함께 하시죠.
1: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기조차 어려웠던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그림을 통해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3: 어렵게 어렵게 북한에서 왔죠?
2: 네, 진짜 네. 어렵게 왔습니다.
3: 그리고 첫째, 내가 뭐 그림 이야기는 낭중에 하고요. 고향이 어디요?
2: 평안남도 개천입니다.
3: 평양남도.
2: 평안남도.
3: 그러게.
2: 네.
3: 좋은 데서 왔네요. 나라 사람들이 함경도에서 많이 오는데.
2: 네, 맞습니다.
3: 거긴 평양남도.
2: 네.
3: 그러니까 평양 밑에 있는.
2: 네, 경기도와 같은 네. 평양을 둘러싸고 그렇게. 있는.
3: 그 동네 이름이?
2: 개천시입니다.
3: 오. 네. 그러면 거기서 몇 살 때 탈북을 했어요?
2: 제가 2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3: 그러면 부모님들은?
2: 사실 가족이랑 다 같이 중국까지 넘어왔는데 중국 브로커가 갑자기 중간에 딱 중국 그 심양까지 와서 덜변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돈의 두 배를 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둘째 동생은 다시 막 인신매매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어머니하고 그 나머지 가족은 인질로 잡혀 있다가 북송되고 네 그때 막 저희 뭐 인신매매 하겠다 이러니까 저하고 둘째 동생 먼저 국경을 넘긴 거죠. 네.
3: 그러면 22살에
2: 네.
3: 탈북을 하는데
2: 네.
3: 극동방송을 또 들었대만요 거기서?
2: 네. 어릴 때부터 거의 10년 들었습니다.
3: 아니 그 듣다가 들키면은 큰일 날 텐데.
2: 네, 원래 처음에는 그 저희 아버지가 어부셨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면서 날씨가 되게 배 타려면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0: 그리고 서해 바다는 뭐 민물 썰물도 있고 근데 조선중앙 TV는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라디오 이렇게 중국에서 얻어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 날씨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 여러 번 듣었는데 그게 완전 거의 맞는 거예요. 다100%. 그래서 그거 들으려고 대기하다가 뭔가 심심하고 궁금해서 그냥 주파수 이렇게 돌리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들으면서 뭐 국민통일 방송도 듣고 제주동 방송도 듣고 자유아시아 방송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때
1: 22살
0: 하나님을
1: 때, 야, 나와 탈북해야 되겠다.
0: 네.
1: 그러면 학교는 어디까지가 나왔어요?
0: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1: 고등학교.
0: 네.
1: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배울 땐저 공산주의도 배우고 다 했겠지.
0: 네.
1: 영어는 못 배우고.
0: 영어는 조금 어릴 때 조금 배우다가 9살부터 제가 돈벌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못해서
1: 돈벌이,
0: 못했습니다.
1: 무슨 돈벌이라서요?
0: 그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9살 때부터 그때는 장사할 수 없으니까 뭐 공장 앞에서 쓰레기 주워서 한 2, 3년 돈벌이 하고 그다음부터 속눈썹도 자르고 국수 장사도 하고 마늘 장사도 하고 복숭아 씨, 소금 장사, 뭐 그다음에 엇 장사, 그릇 장사 그냥 안 해본 거 없이 거의
1: 아니,
0: 다 해봤습니다.
1: 그럼 저 여기 내려와서
0: 네.
1: 22살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감정이 어때요?
0: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선 뭔가 노력한 것만큼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뭔가 식당 일을 하든 뭐 사무 일을 하든 간에 그 알바에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1: 하나님을 알게 됐다. 내가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 황장엽 씨 보통 응? 하나님을 믿어야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편합니다. 왜?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려면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자연이 없어지지.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거기 또 태영호
0: 네.
1: 이런 사람들은 뭐 방송도 못 듣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 성경 다 읽은 다음에 믿을게.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0: 네.
1: 그래서 황장엽 씨는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옛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마 신앙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참 우리 이지혜 씨는
0: 네.
1: 한국에 내려와서 뭐좀 내가 북한에서 생각한 한국하고
0: 네.
1: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죠?
0: 네, 사실 말로만 들었지 저는 중국에서 살다 오지도 않고 이렇게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다 천국 같고 사실 산골에서 원시 생활하다가 문명사회 도시에 나온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신용카드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뭐 계좌나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그냥 다 뭔가 다 신기했어요. 음식도 다 신기하고 그냥 이 세상 자체가 같은 말 쓰는데 그냥 어떤 무슨 뭐 천국에 온 느낌처럼 다 신기했어요. 네.
2: 네. 그 북한에서 라디오 처음 들었을 때 이야기 좀더 듣고 싶은데요. 그 라디오에서 계속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면서요.
0: 네, 그때 이렇게 뭔가 듣는데 그때 저희가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막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 이런 게 저한테 그것만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잘 모르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북한은 사실 미신이 이런 게좀 많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저도 엄마산 잡고 여러 번 갔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게 아 하늘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서 하늘에 대고 제 서원을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 아니,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수 없지.
0: 그쵸, 당연하죠. 네.
1: 봄, 가을, 여름, 겨울, 이거 사람이 만들 수

0: 있지. 이걸
1: 맞아요.
0: 누가 만들었을 텐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1: 당연하죠.
0: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1: 네.
0: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 거기 이렇게 이렇게 써 있구나. 아, 그건 믿으면 되겠다. 그렇지?
1: 네.
0: 그게 믿음인데, 그러면 언제서부터 미술에 내가 좀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1: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한국에 와서부터인데,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북한은 다 선종, 선동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포스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 와서 포스터를 이렇게 그려줬던 분 보니까, 이렇게 쌀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그려주면. 그래서 그거 보고 쌀밥 먹고 싶어서 사실은 처음에 북한에서 이렇게 그림을 꾸적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림이 더밥 벌어 먹여주냐? 이러면서
0: 그렇지.
1: 언니들 따라서 장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면 한두 끼는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장사하면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접었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사회복지사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탈북 통일 토크쇼 이런 것도 다녔거든요. 통일 강의도. 근데 그때 이렇게 저나 다른 분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로 하면 그냥, 아, 이렇게 뭔가 공무원이나 중학교 가면은 잘, 이렇게 자용할 때 많아요. 근데 탈북 웹툰 작가라고 최성국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랑 한번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가 달라요. 허응이 달라요. 막, 와, 진짜요? 이러고, 아, 저 질문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렇게 그림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제가 라오스로 이렇게 오면서 3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방송을 들었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0: 모르지,
1: 여기서
0: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1: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집중 교육을 받는데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뭔가 큐티하는 것도 북한하고 생활정화처럼.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기상해서 저녁 11시까지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쓰고 암기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그래서 처음엔 아, 내가 잘못 왔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만화 거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림책도 없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그림책을 보다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또 중간에 저희 가족이 거기서 한한달반 동안 지냈는데 갑자기 나머지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같이 있던 한국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막목 놓아서 매일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면 나 진짜 믿고 싶다 이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죠. 네.
2: 정말 이렇게 위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으셨군요.
1: 네.
2: 정말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 우리 찬양 듣고 와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 작가님의 팬인데요.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제가 극동방송에서도 전시를 했는데요. 그 작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작품은 북한에서의 그 불편하고 그 무거운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한국에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넘기고 있는 일상과 생명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공모전에 당선된 그 작품 극동방송에서 전시했는데 그거는 인민의 서원이라는 시리즈로 한국에는 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또 북한에서는 귀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사물을 빛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역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비, 알약비, 우산비 이렇게 비 시리즈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2: 근데 개인적인 질문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1: 네, 좋습니다.
2: 교회는 어디 댕겨요?
1: 교회는 먹동 지구촌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네. 오, 저 봉희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봉희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데 진짜 제가 늘 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가끔씩 제가 딱 힘들 때만 부르셔서 기도해 주시고
2: 많은 도움을. 집은 어디요?
1: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2: 그거는 본인이 정부에서.
1: 네, 어떻게? 맞습니다.
2: 그렇지.
1: 네.
2: 그러면 월세집. 이제 아직 결혼은.
1: 네, 결혼은 아직 못했습니다. 네, 믿음의 결혼... 배우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2: 신랑 보내달라고.
1: 네.
2: 뭐 기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1: 그러니까요.
2: 인물도 좋고 그림 그리는 실력도 있고 이 방송을 듣고 결혼이 맺어진 게 몇 사람 있었어요.
1: 아 정말요? 네. 그럼 더 강력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2: 네, 이 뭐냐 하면은 네. 아들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네.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1: 네.
2: 어떤 장로님이 듣고 있다가 자기 딸이 있어서 네.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
1: 진짜요?
2: 그래.
1: 와우. 저에게도.
2: 그러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소식은 없고?
1: 아 어머니는 생사해부조차 모르고 아버지는 그 저희가 가족이 탈북하기 전에 먼저 혼자 그 한국이 라디오를 듣고 먼저 탈북을 하셨는데 한국이 진짜 이렇게 살만한 곳인지 내가 가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해서 먼저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랑 같이 잡혔을 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재판받고 오랫동안 복역하시다가 작년에 오셨어요.
2: 오셔서 어머니도?
1: 네. 아니요. 아버지만. 어머니는 신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북송되고 아버지는 이전에 처음 혼자 오셨었으니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그 중국에

0: 그래서 재판
1: 그
0: 받고
1: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0: 벌을 받다가
1: 살아요?
0: 아니 아버지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1: 오,
0: 네.
1: 아버지는 어디 살아요?
0: 아버지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1: 안산에
0: 네.
1: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0: 아버지는 70년생입니다.
1: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0: 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1: 아버지는 뭐 직장이 있어요?
0: 네.
1: 안산에서.
0: 네.
1: 그러면 자기 가족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0: 동생 있습니다.
1: 남동생,
0: 여동생.
1: 여동생.
0: 네,
1: 여동생은
0: 여동생은
1: 뭐해?
0: 결혼했습니다. 바로 와서 저랑 같이 미술 입시 학원을 다녔었는데 바로 처음에는 연세중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어떤 형제님이 저희 동생 막 그때 21살인가? 그때 22살이었는데 막 따라다녀가지고 윤석전 목사님이 막 결혼 다 이렇게 막 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 근데 자기는
0: 지금은.
1: 너무
0: 네.
1: 닦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갔구나.
0: 아, 제가 대학 공부하느라고
1: 잘생기고 믿음 갖고 사랑해주고 신부를
0: 네.
1: 그다음에 돈 조금 있는 신랑 그런 사람이면 좋지.
0: 네. 그런데 뭐저 사랑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믿음 좋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1: 그러면
0: 나머진 있으면
1: 지금
0: 좋고.
1: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
0: 네.
1: 내가 봐도 신부감은 100점이다. 그래서 어떤
0: 감사합니다.
1: 장로님 네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0: 네.
1: 아이 선점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0: 네.
1: 자기 사랑해주고
0: 네. 그게
1: 먹고
0: 제일
1: 사는데
0: 중요하죠.
1: 지장이 없으면 간다.
0: 네.
1: 오케이.
2: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미술을 계속할 수 있었던데 극동방송에 도움도 있으셨다고요.
0: 네, 제가 진짜 처음에는 대학교 1학년 때는 장학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제가 일하다가 오다 보니까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헤맸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탈북민 자매님이 여기 그분도 극동 PK 장학재단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서 무사히 이하여자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극동방송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못 찾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듣고 집중적으로 찾아봐서 신청을 했더니 단번에 감사하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재료비 걱정은 짓안 하고 이렇게 무사히
1: 여기서
0: 여기까지 오게
1: 장학금
0: 됐습니다.
1: 받았구나.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책도 읽고 진짜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1: 그런 나도 하우스보이 하다가
0: 네.
1: 미군 하나 잘 만나서
0: 네.
1: 우리 집이 가난해. 미국에 유학을 가서
0: 그러니까요. 네.
1: 나는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되면
0: 네.
1: 쌀밥 먹지 버리밥 안 먹거든.
0: 네, 맞아요.
1: 우리가 가난해서 난 버리밥만 먹어서 나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 예수를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지.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야. 교회 한 번도 안 댕겨서 성경도 없는 가정인데.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0: 네.
1: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야, 너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해라. 사명 받고 아니 뭐 하나님이 미국 살리겠지.
0: 네,
1: 신학을
0: 당연하죠.
1: 하고 미국 여자 하나 윤회를 해서 한국에 왔어.
0: 네.
1: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어.
0: 네.
1: 내가 막내요. 우리
0: 네.
1: 형님들이 말잘안 들었는데 어머니 전도하고 어머니가 형들한테 야, 너희 막내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좀 교회 가서 들어봐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 믿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되고 조카들은 선교사, 목사, 전도사, 여자들은 목사한테 시집간 애들이 많지.
0: 와우,
1: 그래서
0: 할렐루야.
1: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0: 네.
1: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다.
0: 네,
1: 그래서 우리
0: 맞습니다.
1: 터주까리 다 갖다 내버리고 미신 섬기던 거다 내버리고 우리 다 교회 열심히 댕기는 가족이 됐어.
0: 아, 할렐루야.
1: 그럼
0: 아멘.
1: 자기는 라오스에 갔었어?

0: 왜?
1: 그쪽으로 중간에 저희 그 브로커가 인신매매하면서 위험하게 되면서 그 한국 선교사 그 열방샘 교회라고 통일서 소망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해서 중간에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위험해서 해서 라오스를 해서 거기서 왔죠.
0: 얼마나 있었어, 라오스에?
1: 라오스에 4개월 반 있었습니다.
0: 근데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1: 라오스에서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0: 바로 한국에?
1: 네. 그 라오스 대사관으로서 이렇게 왔습니다.
0: 그게 몇 년도예요?
1: 그때 2018년입니다.
0: 2018년도에 한국에 와서
1: 네.
0: 이제 교육도 받고
1: 네.
0: 이제 지금 나와서 미술 활동을 한다.
1: 네.
0: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 지금 31살입니다.
0: 31살. 빨리 시집 가야 되겠네.
1: 네, 지금 빨리.
0: 31살. 남자가 한 35살 되면 좋겠다. 이 청취자들 중에서 내가 봐도 이 신부는 100점짜리 신부요.
1: 네.
0: 믿음 좋고
1: 맞습니다.
0: 얼굴 이쁘고 또 활발하고 또 자기가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그때 여기 전시했을 때
1: 네.
0: 북한을 상대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많지요.
1: 네, 제가 북한과 한국을 네, 살면서 경험한 그런 감사함을 담은 그림들이 많죠.
0: 그러게.
1: 네.
0: 지금도 계속 전시하고 돌아다니겠죠?
1: 네, 지금도 강원도에서 전시하고 있고,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초대받아서, 이제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또 전시해야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시 초대를 받아서, 그 미국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단체랑, 그리고 미국 정부 초청도 이렇게 받아서 12월 초에, 네, 지금 가게 됐는데, 비자가 잘안 나와서, 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2: 기도 제목이네요.
1: 네.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0: 벌써 사연을 읽어야 돼?
2: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사랑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영을 사모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내가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실 정도의 귀한 가치를 가진 나임을, 우리임을 기억하게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을 보냈네.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신지 나눠주세요.
1: 네, 저는 문화전도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책임 있고 권위 있는 자리 위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 저 불쌍한 영혼들, 정말 뭐 지옥이 뭔지, 예수권이 뭔지, 그리고 천국이 뭔지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게 저의 비전이고
0: 거기
1: 꿈입니다.
0: 굶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어렸을 때.
1: 네, 저도 많이 굶어봤죠. 네, 그래서 저도 감자만 해먹고 배추만 찢어먹고 막 하루에 한끼두끼 먹었던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처음에는 탈북을 했습니다. 네.
0: 하나님이 귀한 딸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발걸음을 좋은 데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
1: 네, 그래서
0: 그래서
1: 저희
0: 극동방송 듣고, 응? 자동차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그렇게 하면은 신앙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2: 앞으로의 작가님의 발걸음 위해서

0: 앞으로도 중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서 이 실상은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믿고 이 땅에 낳고 천하계에 오신 것은 나 때문에 오셨다, 내 죄인이 때문에 이 죄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때 보지 않았단 말이야. 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 보고? 우리들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걸 믿지 않으면 다 가짜야. 어떻게 십자가를 믿어? 어떻게 부활을 믿어? 승천하고

0: 재림의 걸 어떻게 믿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죄의 속성의 본질을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요. 그거를 확실히 갖는다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거요. 신학자들 도전 받으셔. 당신들도 지금 무릎 꿇고 철야해 보셔. 성령이 임하면 많은 지식이 충분한 것이 말씀하여서 가슴에 대해서 통곡을 해보여.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성경을 증거를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황이 성 베드로의 대성당의 신축 건축비를 하기 위해서 그걸로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나는 목회를 안 해봐서 난 잘 모르겠으나 교회 지면서 거짓말 시키면서 돈 뜯는 목사 그거 못 쓰는겨. 이 면죄부 똑같은 거예요. 507년에 그런 면죄부로 인해서 개혁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회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돈을 주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확산되어서 우리가 지은 우리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제, 신부님 앞에서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고해 성사한다고 해서 그래 세계에서 너 용서해준다. 돈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성직자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 부패된 507년 전에 그 부패된 성직자의 실상이 오늘날 세계적인 우리 저를 포함해 성직자들이 이런 보험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 아까 얘기했던 교황이 있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강조한 거요. 교리로 인해서 막 한 거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보아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4장 13절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매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은 희망이 전혀 없던 모압 이방 여인과 과부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리고 손해를 무릅쓴 한 사람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지를 명확히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라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때에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의 작은 성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으기 위해 공적 장소인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운 뒤 자신보다 기업물을 우선순위를 가진 친족을 불러 앉혔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친족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플로니 알모니, 즉 아무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아스가 친족에게 먼저 나오미의 밭을 살 것인지 묻자 이 아무개는 흔쾌히 내가 물으리라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밭을 사들이는 것은 자신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투자이자 경제적 이익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조건을 제시합니다. 룻기 4장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을 듣자 아무개는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밭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존 재산과 자녀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실익이 생길 때만 가난한 자를 도우려 했으며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적 섬김은 거절했습니다. 룻기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신의 유산과 미래를 지키려고 계산적으로 행동했던 아무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유산에서 제외된 채 이름 없는 자로 잊혀졌습니다. 그는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채 신발을 벗고 물러났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다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더 큰 영적 유산을 놓쳤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타인의 이름을 보존하고 유산을 이어주기 위해 기꺼이 희생의 길을 선택합니다. 보아스는 가난하고 무명한 이방 여인 룻에게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모압 여인과의 결혼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선시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아스의 중심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아스는 성문 장로들의 존경과 축복을 받았고 룻과의 사이에서 아들 오벳을 얻음으로써 베들레헴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룻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

0: 잃고 극심한 공허를 경험했지만 그 상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후에야 나오미는 일곱 아들보다 나은 룻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공허함을 채우는 작은 이야기로 시작된 룻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계보로 마무리되며 백성 전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로 확장됩니다. 룻기 4장은 이름을 보존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을 이어가려는 노력,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의 축복, 오벳의 탄생과 그의 이름에 담긴 축복, 그리고 마지막 계보에 이르기까지 이름의 보존이라는 주제가 도처에 흐릅니다. 이 계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후손은 오벳과 이새를 거쳐 베들레헴의 가장 유명한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던 자는 영원히 이름을 잃었고 희생을 선택한 보아스의 이름은 영원한 구속사의 계보에 남았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훗날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표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가난한 모압 과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속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타락한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하늘나라에 머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와 생명을 모두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버림받으시며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운 삶을 대가로 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처럼 절망적인 상태였던 다말처럼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나오미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비어있는 파산자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합니다. 룻은 이방의 가난한 과부에서 의로운 사람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이스라엘 왕의 조모이자 일곱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이 주어지기 전 룻이 여전히 완전한 이방인이자 외인이었을 때에 보아스는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힘입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아스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계보에 속하는 권세를 얻습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려 했던 아무개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기꺼이 내려놓았던 보아스는 영원한 메시아의 가문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상실과 고난의 순간도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기 위한 신실한 섭리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게 된 우리는 이제 세상의 계산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손해를 무릅쓰는 사랑, 계산을 넘어서는 헌신과 섬김,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고 가문을 세우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참된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웃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보아스로 살아갑시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에 위치한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06

0: 0475-7175번 대구 달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업무는 일부 예배 반주 및 격주 오후 예배 반주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온 콰이어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찬양과 합창을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805-585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교회에서 사무간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한글 오피스와 엑셀 및 문서 작업에 능숙한 여성 세례교인입니다. 지원 방법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 주소는 kimryue0@hanmail.net입니다. 모집 관련 자세한 문의는 051-747-00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페이지 하단 시청자 센터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대연 성결교회 임서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설교 제목이 뭐던가요? 그 후에. 이 제목에 담긴 의미는 바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 후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종종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는 예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나왔어요.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그 후에 어떤 일 후에라는 걸까요? 바로 앞에 장 20장에 있었던 그 일 후에라는 뜻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침 없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먼저 제자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십자가에 죽을까봐, 그렇게 내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주신 말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왜 잡혀 죽을까 염려하느냐, 왜 평강을 잃어버렸느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근심 걱정 염려,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을 보여주세요. 옷자국난 손을.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기뻐하더라. 여러분, 근심이 기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찬양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부활의 주님으로 기쁨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평강을 말씀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근심, 걱정, 염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노라. 그러면서 22절, 우리의 두려움을 아셨기에 숨을 후 성령 받아라. 너희가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에 너희만 홀로 보낼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누구든지 그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그러한 대단한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긴 복음의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것이고 끝까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침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면서 이 말씀 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도마야 너 어디 갔었어? 조금 전에 예수님 오셨었어. 부활의 주님 우리가 만났어. 야, 뻥치지 마, 웃기지 마.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못 자국 구멍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구멍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엔 나는 절대 못 믿어. 그 도마에게, 도마야, 한번 손가락 넣어봐. 한번 옆구리 손가락 넣어봐. 이제 믿겠니?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보아서 믿느냐?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 우리는 도마처럼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그 떡을 받아본 경험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목격한 경험 없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고 예루살렘과 부산이라는 공간적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진 이야기만 듣고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도마보다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장은 끝나게 돼요. 그리고 20장 1절, 21장 1절로 이어집니다. 그일 후에 예수님이 디베리아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그 이하에는 예수님이 왜 또다시 디베리아 호수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워두시고 이렇게 해서 풀어봅니다. 왜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을까? 다시 나타낼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경험은 오늘의 기독교가 있게 된 가장 큰 힘입니다. 2000년 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후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지난 2000년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번성했고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항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평생 쭉살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도 끈질기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단의 공격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육신의 연약함과 그 무능함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방황하고 헤맨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0장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디베레아의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손에 못 박혔던 그 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었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걸 경험하기도 했었지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명 때문에 가슴이 벌떡벌떡 뛰기도 했었지요. 게다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제사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배짱 두둑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사명감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났는데도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했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디베레아 호수로 가버린 거예요. 사명을 등져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는 펄펄 뛰면서 흥분하고 어쩔 줄 몰라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시 어디 가자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사단이 야 베드로야 너 참 뻔뻔하다. 너 낯짝 두껍다. 너 며칠 전에 어떤 여자애가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한패지 그 말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던 너가 참 낯짝 두껍다. 정죄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정죄합니다. 성령님은 용서하십니다. 사단은 비난합니다. 성령님은 격려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동이 있지만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칠 걸 미리 알고 있는 사단은 또 찾아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자괴감에,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대적하고 사명에 붙들려야 되는데 사명의 소리보다는 그 사단의 정죄에 귀를 기울여요. 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감격이 지속되기 위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사명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 감격은 옛날 경험이 되고 맙니다.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큐티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는 생활을 이어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한때 뜨거웠던 추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의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명맥만 겨우 유지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낚는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썩어질 물고기 잡는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결국은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일, 이 땅의 일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세요. 거기 중간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다른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그 베드로를 보고, 야 베드로야 우리도 같이 갈게. 아니야 너네들은 여기 있어. 야 무슨 소리야, 너는 예수님 수제자였고 예수님 잡힐 때 우리는 무서워서 다 도망쳤는데 너는 제사장들까지 쫓아가기나 했었지. 그럼 네가 도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우르르 베드로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나를 만나고 누군가가 기가 빨리고 낙심되어지고 절망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나너 따라갈게 가버리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시 3절 말씀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꽝! 꽝! 빈금을 인생.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일에 실패하면 아무리 밤새 수고해도, 아무리 평생에 그물질을 해도 그 인생은 빈그물 인생이 된다는 걸 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빈그물 인생 된 다음에 깨달으면 늦어요. 이 베드로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아야 돼요. 왜? 한 번밖에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인생이니까. 빈그물 되고 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지요. 빈금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해도 빈금을 인생으로 결과가 너무 초라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거기 계셨어. 예수님도 거기 계셨어. 요한복음 21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지. 예수님 안 계셨던 게 아닙니다. 계셨습니다.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같이 있었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물고기 잡는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세상 일에 눈 팔리고 귀 팔려서 빈그물 인생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네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네가 잘될 때도 네가 잘못될 때에도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다. 너를 떠난 적 없다. 나는 언제나 거기서 너와 함께 있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유혹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주님을 떠나 세상 일에 빠질 때도 있어요. 세상 재미에 취해 구원의 감격이 옛날 추억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때에도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지만 이제나 저제나 나를 기다리고 거기에 계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빈그물 인생이 되었어도,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주님은 나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5절을 보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서공아, 네가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얼마나 잡았니? 네가 그렇게 평생 수고하고 애썼는데 얻은 게 뭐야? 나의 실상을 보라는 거야.

밤새 죽으라고 고생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나의 초라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 나 어젯밤에 수도 없이 오른편에 던져봤어요. 그렇게 한다고 뭐가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물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가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권세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지난 간밤 수도 없이 오른편에 던져봤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한번 던져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 뒷부분에 보세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11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다음 다 같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그물 찢어지면 다 소용없어요. 뭐가 은혜입니까? 내 인생 그물 찢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건당 그물 찢어지니까 다 글로 돈이 새버려요. 지난주도 어떤 가정의 자녀 때문에 가슴 아픈 상담을 해요. 나쁜 친구 게임에 빠져서 자녀가 잘못되니까 자녀 그물 찢어진 그곳으로 행복이 다 날아가 버리고 평강이 다 새버리더라는 거예요. 주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3년 동안 잡은 물고기 3시간 만에 그물 찢어져 다 날아가는 게 인생입니까? 뭐가 겸손입니까? 주님 은혜 아니면 내 그물 찢어져서 다 날아간다는 거 인정할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밤새 그물질해도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깨닫는 게 겸손입니다. 배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에 잔소리하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히 그물 던지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그물도 들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인생의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 줘요. 인생의 원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그래서 너 얻은 게 뭐니? 예수님보다 세상 일더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그래서 네 금을 어떻게 됐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며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는 뭡니까? 어떤 경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도입하면 그대로 답이 나오는 게 예측되는 답이 나오는 게 공식이고 원리예요.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그물이 빈그물 되지 않게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인생에 적용하는 법을 또 예수님 가르쳐 줘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그래요. 그러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설이 일어나요. 파라독스가 일어나요. 아이러니예요. 나보다 이 세상 사람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자. 그래요, 내가 주님 앞으로 사랑할게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러세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 이 사람보다 주님 더 사랑하라면서요? 그래. 그런데, 이제는 방식이 달라야지. 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구약에 나오는 많은 계명 중에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냐고 서기관이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0: 12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30절.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니? 이 31절에 이렇게 하면 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디베라 호수로 돌아가 버렸던 그 실패를 했던 우리들이지만 그곳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내 인생의 그물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642-0747번 대연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1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고! 장대진입니다.
0: 네,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1: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말씀 많이 들어보면 살다 보면 정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그럴 때 하늘이 열려있다는 고백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오늘도 내 힘만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1: 네, 이 3시 방송에서 말씀카드 이야기 처음 들으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쁜 디자인에 예수님이 양떼와 함께 양 4마리가 나와 있는 그림이네요. 때는 네. 아니고 성경 말씀 여러분들 카톡 부사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 샵 0933번으로 믿음이라고 한번 남겨보세요.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을 예쁜 디자인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힘찬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0: 아멘.
1: 힘찬 찬양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고 일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0: 네, 우리 고혜수 PD 믿음으로 고 이걸 좀 고급지게 발음을 하시길래 따라해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고급지지 않네요.
1: 네, 오늘까지 사실 개편 선물이 나간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0: 네.
1: 인사를 계속해서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0: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또 설명을 또 드리면
1: 네.
0: 지난 월요일부터 매주 매일 오후 3시부터 네. 4시까지 장대진 PD, 고혜수 PD, 우리 장고 PD가 진행하는 믿음으로 고 1부가 신설이 됐고요.
1: 네.
0: 또 2부는 2부대로 원래대로 진행이 되는데 3시부터 4시 이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1: 맞습니다.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더욱더 풍성하게 믿음으로 고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개편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0: 네. 사실은 개편을 하면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새집 딜을 하더라도 선물을 사오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선물을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6574님이 크크크 하시면서 네. 웃어주셨어요.
0: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아무 이유 없이 문자 보내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화요일인가요? 어떤 분이 통닭 달라고
1: 네.
0: 통닭 말고 치킨이 선물 준비되어 있고 또 도넛 세트 그리고 별다방 쿠폰을 저희가 드립니다.
1: 네.
0: 대단하죠?
1: 이 선물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 아무 이유 없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와 응원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 야, 이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숙경 권사님은 3시 1분 1초에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1: 와,
0: 일단
1: 네.
0: 박수로 또 이분을 환영해 드려야 됩니다.
1: 반갑습니다.
0: 굉장한 열정이거든요.
1: 네.
0: 15 울릴 때를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1: 그렇죠.
0: 이 까딱 잘못하면 앞 시간으로 넘어가서 소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1: 네.
0: 장 권사님 축복합니다.
1: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딱 이 시간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0: 네, 개국 때부터 애청하신 우리 3874님 그리고 5093님 환영하고요. 서울에서 매일 들으시는 본인의 일상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선혜님
1: 네.
0: 권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제는 남산 올라갔다가 또 자랑을 하셨는데 오늘은 성전 꽃꽂이 예쁘게 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사연 주셨네요.
1: 네.
0: 참 귀하십니다.
1: 또 바뀐 저희 프로필 사진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두 분 멋지십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0317님 너무 반갑습니다. 큐티를 여는 하루 시절이 그립습니다.
1: 오.
0: 최소한 15년 이상 극동방송 부산을 청취하신 분입니다.
1: 네.
0: 큐티를 여는 하루 줄여서 큐어라고 했어요. 예전에. 이게 1대 진행자가 지금 우리 차이미 방송부장님이고
1: 네.
0: 제가 그 대를 이어서 큐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1: 정말요? 아 그럼 정말 애청자이신가 봐요.
0: 그 큐화 멤버들이 우리 감자탕집에서 따로 정모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1: 네, 0317님 옛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아, 그 사랑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자, 0317님 아무 이유 없이 도넛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여러분의 응원 문자 기다리고요.
0: 네, 1772님 요 부분은 소개를 하고 찬양 드려야겠네요.
1: 네.
0: 전국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1: 오.
0: 서울에서 듣는 분들이 늘어났고
1: 네.
0: 대구에서 네, 대구지사장님이 이 방송을 듣기를 참 슬퍼하시겠지만 대구의 청자가 이렇게 있네요. 1772님 이 방송을 듣겠다고
1: 와.
0: 운동 갔다가 급히 오셨다는 겁니다.
1: 앱을 통해서 들으셨나 본데요.
0: 앱을 네. 통해서 들으시면 운동하시며 들으실 수도 있는데
1: 네.
0: 굳이 오셔서 와. 라디오 앞에 앉으셨군요.
1: 오, 3874님께서 감자탕집 네. 함께하지 못했지만 큐가 팬이었습니다. 팬 추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와.
0: 이런 사연들 아주 좋습니다. 나는 얼마큼 부산극동방송을 사랑하는가
1: 네.
0: 여러분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찬양합창제 지금 소개해 들으셨는데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계속 지금 방송으로 듣긴 듣는데 나중에 날짜가 지금 한 달 더 남았는데 그때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송구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뭐 추석 전에 다 매진이 될 겁니다.
0: 지금 현재 알석이 매진 임박. 이라고 네. 전달을 받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리고 방송사 출입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찬양대 전체가 다 가야 된다. 가서 정말 전국 규모의 이런 네. 큰 찬양 행사를 참여해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도 찬양이지만 가능하면 실력을 더 높이 쌓아서 야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음성으로 이렇게 좀 새로운 모델을 보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0: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이 자리가 사실 그냥 찬양대에 찬양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1: 그냥 뭐 성가대 몇 개 나와서 발표하는 거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0: 네.
1: 그 부산 콘서트홀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일반 이제 노회라든지 총회에서 하는 합창제는 찬양하고 그분들이 또 객석에 떠서 앉으세요. 그리고 또 우르르 나갔다 또 앉으시고 네. 이제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또 즐거운 분위기도 있긴 한데 이건 콘서트홀에서 이분들이 공연만 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대가 아닙니다. 한 번도 콘서트홀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자리에 꼭 참석하기를 권면해드리고 그리고 성가 대장님들, 지휘자님들 이게 뭐 지금 아주 생각보다 티켓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가대 한 30분 정도는 내가 초청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0: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신청을 해주시고 샵 0933으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는 조금 부담되는데 우리 성과 대장님한테 졸라봐야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네. 합창 보내시면 저희가 자세한 설명과 또 동영상을 보내드리거든요. 받으셔서 성과 대장님이나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님께 보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호응하실 겁니다.
1: 네, 전국의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온 정말 뛰어난 찬양대들이 부산에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부터가 사실 특별한데요.
0: 그렇습니다.
1: 네, 이 공연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합창이라고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요. 티켓 신청 링크와 전국 찬양대 합창제 홍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네. 저희가 뭐 치킨을 드립니다. 그럼 문자가 금방금방 올라오는데 이렇게 저희가 열변을 토하고 그래도 문자가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
1: 네.
0: 자, 샵 0933으로 혹시 내가 그날 못 갈 것 같아도 일단 합창 보내고 내용 받아보시기를. 그렇죠. 4923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박수로 일단 환영하고 요거죠. 바로 4923님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합창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리고 1772님 운동하시면서 이어폰 들으시면 되지 뭐 굳이 들어오셔서 라디오 들으시나요 했는데 1772님이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어폰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를 응원하고 이 방송 들으려고 꼭 들어옵니다.
1: 네.
0: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772님 더 힘내서 운동하시고 방송으로 은혜 받으시라고 도넛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9076님은 어떻게 사연 보내라는 말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지금 문자 보내신 거예요, 9076님.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우리 9574님은 또 애플리케이션 계속 들어가서 들으시나 봐요. 서울에서 들으시거든요.
1: 네.
0: 장 PD 얼굴이 달라졌다고. 진짜 찐 팬이죠.
1: 네. 그리고 2912님 오늘은 용기 내봅니다. 이 시간이면 살짝 기운 떨어지는데요. 찬양과 멘트가 힘이 되네요. 양산에서 잘 듣고 있어요.
0: 그렇죠. 이거 부산 네. 외에서 또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저희가 힘이 됩니다.
1: 네.
0: 자, 샵 0933. 3225님 합창 저는 커피 없나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한번 기도하시면서 찬양 나가는 동안 간절히 주님께 한번 간구해보세요.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1: 네, 전국의 대표 찬양대가 10월 15일 부산 콘서트홀에서 풍성한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지난 33회 전국 찬양대 합창제 실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성도들이 행진할 때.

0: 아멘. 힘찬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33회 전국 찬양대 합창제 실황,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단의 성도들이 행진할 때 찬양에 이어서 옹기장이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 두 곡 이어서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1: 네, 이 찬양대 합창제는 극동방송 70주년, 전국에 70주년 특별 행사가 되는 거고,

0: 원래는 서울에서만 했습니다, 여러분.
1: 네.
0: 세종문화회관하고 예술연당에서만 진행하던 대표적인 극동방송의 찬양 문화행사인데 70주년을 맞아서 아마 올 한 해 외에 또 기회가 올까 싶습니다. 부산에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그것도 부산 콘서트홀입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이 장 PD는 극동방송 안 들었으면 홈쇼핑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시죠, 여러분. 방금 전화도 왔거든요, 방송국으로.
1: 네.
0: 샵 0933 문자를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뭐 전화로 네. 신청하셔도 되니까 일단 샵 0933 보낼 수 있는 분들은 합창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새싹분들 계속해서 합창 보내주시면서 5148님께서 성도들 행진할 때 나도 함께 있길 원하네. 졸리는 시간 힘찬 찬송 감사합니다. 합창 네. 보내주셨습니다.
0: 저도 중2 때부터 성가대를 섰거든요.
1: 네.
0: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선생님 너 남아봐. 너 노래 해봤어? 안 했는데요. 베이스 가서 앉아. 지금 수십 년째 베이스만 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0: 아, 일단 성가대 서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서 보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 이번에 정말 대구 충성교회, 대전 새로남교회, 또 영락교회, 부산에는 우리 자랑스러운 포도원교회, 창원 양곡교회, 영락교회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또 극동방송 여성, 그리고 권사합창단, 연합합창단도 나가게 되고요.
1: 네.
0: 근데 특별한 팀이 옵니다. 멀리서 옵니다.
1: 오, 제가 듣기로는 저 멀리 밴쿠버에서 비행기를 타고 네.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0: 캐나다입니다, 여러분. 140분의 밴쿠버 시원 선교합창단이 선교합창여행을 자비를 들여서
1: 네.
0: 부산 콘서트홀 이 합창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4177님 부산 성도님들 복 받으셨네요.
0: 아, 아마 서울에 계신 분 같은데 오시면 됩니다.
1: 네.
0: 오시면 돼요.
1: 사실 서울에 있어도 이번 기회에 부산에 이 찬양 대합창제 함께 하시면서 여행 삼아서
0: 그럼요. 네,
1: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 주셔서
0: 일부러도 오시는데요.
1: 네.
0: 서울에 계신 분들 많이 오시고 밴쿠버 시원 합창단이 이게 보통 합창단이 아닙니다.
1: 네.
0: 작년 2025년에 무려 런던 오. 로열 알바트홀
1: 네.
0: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1: 네.
0: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콘서트홀입니다. 로열 알바트홀에서 프롬 프레이즈 2025 행사를 했고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1: 네.
0: 놀라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또 우리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님하고 안산 시립합창단 지휘자 박지훈 지휘자님이 보통 아주 전문 합창단을 지휘를 하는데
1: 네.
0: 이분이 무려 거기서 북을 쳤습니다.
1: 북이요? 제가 아는 북이 맞나요?
0: 네. 이 지휘자님이 네. 스테파니 정 관사님이고요.
1: 네.
0: 굉장히 음악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 박지훈 지휘자님이 굉장히 유명한 또 작곡가기도 하십니다.
1: 네.
0: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아리랑을 접목한
1: 네.
0: 이 곡을 만들어서 정말 엘버톨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번 분산 콘서트홀에서 이분들이 동일한 곡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이분들의 무대를 이번 전국 찬양대 합창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네. 박지훈 지휘자가 북을 칩니다.
1: 이 사실을 사실 듣고 계신 분들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0: 네.
1: 되게 신기하다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직접 공연장에서 만나면 또 다른 감동과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리고 입구에 고PD하고 장PD가 또 기다리고 네. 있을 테니까 뭐 사진 찍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우리 오셔갖고 또 밝은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1: 네, 전국의 찬양대가 함께 모이고 해외에서 찾아온 찬양대까지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도 꼭 이 시간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샵 0933 문자로 합창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혹시 난 문자를 잘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극동방송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합창제 얘기를 했는데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까 어떤 분이 장 PD는 장길동이 아니냐 우리 8958 이런 문자 주셔서 제가 한 10분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냐.
1: 네.
0: 그 고 PD 홍길동 아시죠?
1: 알죠.
0: 동해번쩍 서해번쩍.
1: 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0: 아,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은 최소 5학년 이상이신데 짐작해봅니다. 장길동 맞습니다.
1: 네.
0: 서울에 있다 광주에 있다 부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1419님은요. 지난주에 치킨 쿠폰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요즘에 너무 새벽 배송과 쿠땡 배송에 익숙하셔갖고
1: 네.
0: 오늘 당첨되면 내일 오기를 기대하십니다만은 저희가
1: 네.
0: 다 모아서 잊지 않고 보내드립니다. 걱정하지
1: 네.
0: 말고 믿어주세요.
1: 이번 주까지 개편 선물이 나가기 때문에 오늘까지 합산해서 한 번에 빨리 최대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커피 받으실 분 두 분 더 선정해

0: 보냈습니다. 1201님 아무 이유 없이 합창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568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 선물 보내드리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믿음으로 웃고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아, 치킨을 선정 안 했네요. 자, 0317님 치킨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합창 문자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70주년 성가 찬양대 합창제 밴쿠버 시온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찬양입니다.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접목해서 박지훈 지휘자가 만든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1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507년 전에 그 개혁이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다시 반성하면서 다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지 않냐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강대상에서 내 주관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종인 거예요. 응? 토마스 아퀴나스라면 이거 잘 아는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750년 전에 큰 신학자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는데 이 학문 이성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사람이야. 대사전을 쓰고 책을 80권을 썼어. 쓰고 수요일 예배에 볼 때에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나라는 실체를 딱 보니까 아, 이 학문이라는 이 글 쓴 게 다 헛디다. 내 이 글 쓴 것이 대사전을 쓰고 책을 80권을 썼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죽은 건물과 같다. 집단과 같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책을 쓰라고 해도 책을 한 권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지금 여기 앉은 우리 신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마냥 자기가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 속에 말씀이 임하니까 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이것이 다 헛디고디 되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말씀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앞세운 중세 교회를 향해서 성경의 권위를 본래대로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독일의 말틴 루터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스위스에 있는 증인글이나 칼빈 선생님이 개혁자들에 이어서 유럽이 개혁이 확산이 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에 맞서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대 솔라가 이게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는 5대 솔라가 바로 여기에서 루터, 칼빈, 증인글이 해서 5대 솔라 개혁이 나온 게 5대 솔라예요. 성경 오직 성경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핵심이 사변화된 중세 스콜라 신학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런 이성적인 걸 반대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성경 권위를 회복해서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백석대학교 신대원이 최고 이력서가 좋은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그게 성공이냐 이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열흘씩 금식시켜서 하면은 그래도 그때는 아이고 기도해라 해도 기도 영적인 그런 메시지 나가는데 그 때가 묻고 또 기도 안 하면 또 오뚜기 오뚜기 16세기 종교 507년을 두고 야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고 세계교회를 볼 때 그때의 개혁이 다시 우리가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2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2부 첫 찬양은 1부에서 1772님께서 신청해주신 마귀들과 싸울지라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내 힘만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힘찬 오후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샬롬, 늦은 출첵입니다. 믿음으로 고 이렇게 외쳐주셨는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고 1부, 2부 모두 활짝 열려있어요. 다음 주에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아까 4549님께서 믿음으로 고 3시부터인 거 오늘이야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1부부터 참여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믿음으로 고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느 시간이든 좋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4277님 믿음으로 고 2부 출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부도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출첵 중이시고요. 또 1419님 믿음으로 고 외쳐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고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흥겨운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금요일 오늘 코너는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어떤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와 신청곡 받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요. 어떤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8374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신청합니다. 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청곡 남겨주셨고요. 또 6574님, 찬양 감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떤 찬양이든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싶으신 찬양 이 시간 마음껏 보내주시고요. 한정된 시간으로 모두 함께하지 못한 찬양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사사육님께서 이런 문자 남겨주셨어요. 찬송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심포니로 찬양 이거 노래 뭘까요? 그 찬송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찬양이 심포니 찬양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찬양 가사 제목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가사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갑니다. 사사사용님께서 신청해주신 심포니 찬양의 심포니 테너 구균종의 음성으로 함께하고요.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곧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채워가는 시간이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6574님의 신청곡 김정석의 음성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이어가는 믿음으로 곧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4시 28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신청곡 보내주실 곳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금통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올려주고 계신데요. 찬양 앨범 어떤 찬양인지 물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5093님, 어떤 앨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찬양의 심포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테너 구균종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극동방송 2023년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9507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 신청합니다. 저는 옥수수 먹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또 0699님, 팀루고십의 한결같구나 듣고 싶어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 남겨주셨어요. 또 1693님, 회사일로 이동 중에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피디님 방송 2시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만큼 고생도 많으시겠죠?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겠죠? 3953님 믿음 보내주셨어요. 또 계속해서 신청곡 소개합니다. 4277님, 수요일 라이브 찬양 너무 좋았어요. 조찬미 찬양 사역자님의 내가 세상에 잠시 살면서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1934님,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감사하며 살리 신청합니다. 올려주셨어요. 9169님, 새싹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요괴뱃의 노래 듣고 싶어요.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조찬미 찬양 사역자님의 요괴뱃의 노래로 시간을 마무리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듣지 못해서 여러분들 아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들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가겠습니다. 9737님, 할렐루야 정말 신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담지 못하는 신청곡은 다음 주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4277님의 신청곡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조찬미의 음성으로 함께하고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0699님의 신청곡 한결같구나 팀르고십의 찬양으로 함께한 이후에 9507님의 신청곡 이몸의 소망 무행가 테너 존노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또 손경민의 찬양 은혜 4447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신청곡 올려주고 계신데요. 또 3953님은 찬양 들으면서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쁘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가족들도 행복한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멘. 내 마음이 기쁘니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실 것 같다. 이렇게 따뜻한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내려고 모두의 자리에서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힘을 의지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말에는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쉬시면서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다음 한 주도 믿음으로 힘차게 보내시는 그런 충전의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9169님의 신청곡

은평안의 요괴뱃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0: 믿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1: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이 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나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뜻한다. 누군가 청년을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는 허허벌판 앞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품고 뜨겁게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가장 찬란한 청년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흘러가는 세월 앞에 육신은 지치고 손에 쥔 현실은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의 온도가 식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은 어제보다 오늘 더 푸르고 뜨거운 생명력으로 채워지겠죠. 눈앞의 광야보다 내 안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 다시 일어서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라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눈부신 믿음의 청년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소리엘의 찬양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붙잡을 수 없지만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채우는 그 뜨거운 열정만큼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힘찬 라디오는 바로 그 식지 않은 믿음의 온도로 척박했던 시절 치열하게 건너온 누군가의 가슴 벅찬 이야기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은요, 힘찬 라디오 팝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요. 깊은 울림과 뜨거운 에너지 전해주실 정말 반가운 손님이 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멘 하고 보내시면 말씀 카드와 오늘의 오프닝 멘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누구에게나 서툴지만 가장 뜨거웠던 청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결핍과 불안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 하나로 내일을 꿈꾸던 그 시간들. 오늘 힘찬 라디오 팝 인터뷰에서는 절망의 시대 한복판에서 희망을 외쳤던 한 청년의 발자취를 스크린으로 옮겨온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개봉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의 감동적인 목소리와 이야기 전해주실 분이신데요. 배우이자 힙합 뮤지션 YDG 양동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동근입니다.
0: 와, 제가 구리구리님을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다니요.
1: 별거 없죠?
0: 아, 너무 영광입니다.
1: 영광입니다.
0: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에 오늘 개봉이죠. 네,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에서 목사님의 마음의 소리, 생각의 고백 등을 목소리로 연기한, 그래서 그 영화로 찾아온 양동근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저 요즘도 구리구리님이 특별 출연하신 드라마 보는 중이었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그래서 더 반가웠고 또 정말 많은 작품 봐왔는데 언뜻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려도 광기, 학교, 내 멋대로 해라, 뉴 논스톱. 아, 거의 정말 양동근님의 작품들과 같이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내년이면 데뷔 40년 맞으시는 거 맞으신가요?
1: 광기랑 학교를 언급해 주시는 분들 잘 안 계신데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0: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로 제가 자랄 때 이걸 다 보면서 자랐거든요.
1: 그러셨구나.
0: 네. 데뷔 40년 차를 맞으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으신가 하지만 아역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1: 아, 저는 근데 40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87년도 데뷔신 거죠?
1: 87년도가 몇 살이었죠? 암튼 뭐 횟수로는 이미 4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40년 할렐루야.
0: 그리고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존경하는 힙합 뮤지션이기도 하신데요.
1: 네, 저럴 수가.
0: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저는 그 이 영화 배급사 시테스의 네. 가족분들과 굉장히 끈끈하게 지내고 있어서 제가 얼굴이 나오진 않지만 그 무대 인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전국으로.
0: 그러시군요.
1: 네, 그래서 올인 그리고 삼남매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0: 아, 삼남매.
1: 네.
0: 아마 슈돌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1: 그때 그것도 10여 년이 넘었어요, 벌써.
0: 벌써요. 네, 세월이 참.
1: 세월 눈 깜짝할 사이로 빨리 흘러갔죠.
0: 이 청년 조용기가요, 개봉일은 오늘인데 그 전에 단체 관람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1: 특별 감사 시사회라고
0: 예.
1: 이제 보통 시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어떤 모든 분들이 VIP지만 전국에
0: 네.
1: 전국에 계신 우리 팬분들이 먼저 이것을 좀 느껴보십사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0: 극동방송에서도 시사회를 했거든요.
1: 네.
0: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개봉을 하니까 아직 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청년 조용기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이 영화는 한 3년 이상 준비 기획 촬영이 된 작품인데 영화 제작 거의 끝물에 목사님의 친필 일기장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원래 가려던 방향에 그 목사님의 그 친필 일기들 편지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재해석이 되어서 이제 제목이 청년, 왜냐하면 그 일기들을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기 전부터

0: 네.
1: 그런 청년 때, 그리고 병에 걸리셨을 때그 신을 막 저주하는 그런 아주 살아있는 그 글이 발견됐기에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0: 그 아카이브 테이프도 만개 이상 찾아내서 연구하신 그런 열정이 담긴 작품이라고 들었고, 어떤 다른 작업들과는 또 다른 결의 울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어요?
1: 글쎄요, 저도 참 이게 일단 시작은 되었는데 중간중간 어떻게 내가 함께하게 되었나를 이제 시간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0여 년 전이죠? 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딱한번뵐 기회가 있었어요.
0: 네.
1: 그때는 이미 연로하셔서 앉고 서는 것이 많이 불편하시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시기도 이제 많이 불편하신 상황 때딱한번 뵀는데, 그때 많은 말씀, 알아듣지 못하겠는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딱 알아듣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습니다. 를 던지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두번 말씀하셨던 게 요번에 다시 생각이 났었어요. 그때는 뭐 너무 뵙고 놀랍고 해서 그런 걸 기억할 겨를도 없었는데, 그래서 두 번. 근데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뭔가 세 번을 들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 또 목사님께서의 고백하신 내용 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다를 제가 세 번째를 이 작품을 통해서 딱 듣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친구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계기로 제가 참여하게 된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0: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정말, 아, 나는 너의 친구다라는 거를 가장 힙하게 전할 수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네요.
1: 영어에서는 제가 뭐 힙한 것과는 상관없는
0: 그쵸.
1: 톤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0: 그래도.
1: 예.
0: 네. 아, 이거 배우님이 저야 이제 잘할 때 YDG의 느낌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1: 오 마이 갓.
0: 느끼지만, 근데 작품마다 사실은 굉장히 몰입도 있게 연기하시는 걸 제가 작품마다 보거든요. 이번에도
1: 그러셨어요?
0: 그러신 것 같고.
1: 네.
0: 이 대본을 이제 접하고 준비를 하시면서
1: 네.
0: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던 조용기 목사님과 어떤 청년 시절의 모습 사이에서의 어떤 간극이나 새로운 점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1: 아주 심플한 부분이지만 신선하고 새로운 부분이기도 한 크게 길게 평생 목회를 하신 이런 분들도 응애하면서 말씀을 입에 달고 나오진 않으신다. 전혀 신앙이 없던 그리고 신을 저주하던 그런 분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평생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신선하죠.
0: 네. 듣고 계신 분들께도 어떤 소망이 되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뭐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다른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지독한 가난이나 폐결핵이라는 어떤 죽음 앞에서 그런 죽음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이 청년 조용기 공감됐던 순간 있으셨을까요?
1: 죽음, 극심한 절망,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주님 만나면, 이건 뭐, 사실 저도, 신앙이 없었고, 저도, 근데 저뿐만 아니고, 어떤 모양이든, 크든 작든, 이 절망에 허덕여 본 사람들, 예. 그런데 어떤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자리인 것 같고 내일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일 때그 복음, 그한 줄기 복음, 이 생명이라는 단어 그것이 내 심장에

0: 떨어질 때 일어나는 변화들, 일어나는 감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느끼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 그 어두운 것 같기만 하던 이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이라는 그 감동이 은혜가 떨어지는 이게 전과는 굉장히 다른 그것은 예수 그 이름만 할수 있다는 것의 확인 그것이 담겨 있는 가득 담겨 있는 영화 청년 조용기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요?
1: 찬양 한곡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0: 네.
1: 저는 찬양 같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배우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못 들었네요. 어떻게
0: 아,
1: 만나셨어요?
0: 그 맞아요. 그 사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신앙 프로그램에는 꼭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언제 만나셨어요?
1: 오, 맞아요.
0: 그래서 저도 큰일 났다. 나도 언젠가 어느 신앙 프로그램에서 그 질문을 받겠구나. 그래서 아, 생각해 보는데 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거 생각하면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아, 얼마 전에 딱 깨달은 건데, 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는 이게 안 중요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가장 하나님을 이거죠. 아, 저는 그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엄청 그좀 다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어린애 한 대여섯 살그 친구는 방법을 모르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는데 그때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그때가 요 며칠 전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보다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셨다. 그때도 이미
1: 아멘.
0: 함께 하셨다.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1: 아멘이에요. 원래 다른 분들이 나오시면 질문지에다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다가는 안 썼잖아요.
0: 아니,
1: 근데
0: 그러게요. 그런 게 없어서
1: 없었잖아요.
0: 저 방심하고 있었는데 훅 들어오셨어요.
1: 근데 왜안 썼냐면은 뭔가 YDG는 계속 모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0: 설마요.
1: 왜냐면 어떨 때는 그 레이블도 예수님과 함께 이런 비슷한 제목인 적도 있지 않으셨어요?
0: 아니, 와,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요. 이 영화도
1: 아,
0: 목사님도
1: 네.
0: 정말 뼛속부터 뱃속부터 크리스천이셨겠다라는 그
1: 오,
0: 선입견이죠?
1: 네.
0: 아니다.
1: YDG도
0: YDG도 아니었다. YDG도 세상 죄인이었다. 죄인 괴수였다.
1: 아, 그랬군요. 오늘 또 많은 걸 알게 되는데, 아니, 지금 해주신 말씀이 또 많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힘이 될것 같은데, 이 방송을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차에 타가지고 듣는 친구도 많고, 그렇거든요. 혹시 어떤 불안하고 현실의 무게 때문에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0: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인생 칠흑같이 어두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사가 형통입니다. 아멘.
1: 아멘. 청년 조용기 오늘이 개봉인데요. 극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라는 초대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들은 얘기인데 특히 여러분께서 금토주 이렇게 많이 가주셔야 이 영화가 또 다른 개봉관에 계속 열릴 수 있다고 해요. 꼭 그때 금토일 이렇게 3일 동안 많이 찾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초대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0: 지금 관람 문의 전화가 불통이 났습니다.
1: 네.
0: 지금 각지의 어르신분들께서 어떻게 예매를 하느냐, 어느 극장으로 가야 하느냐가
1: 네.
0: 이 문의 전화 한 통으로 온통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픈런을

0: 해야 되는 영화입니다. 이게 우리
1: 네.
0: 오픈런을 해서 다음 주까지 이제 쫙 연결이 되려면 금토주
1: 금토주.
0: 그때까지 우리 만약에 어르신들 잘 말씀 못 하시는 분들께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끙끙 안전부전 전전긍긍 하시는 갔다 하면은 무조건 그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청년분들이 극장 표 이런 걸 이렇게 전화기로 이렇게 알아보기 쉽잖아요.
1: 우리 자녀분들, 손주분들.
0: 그렇게 해서 인도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1: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0: 도와주십시오.
1: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분들, 손주분들 발벗고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YDG 배우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0: 개인적이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보시겠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1: 네.
0: 이 영화 감독님의 이 인사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지금 이 방송이 이 전파를 타고 땅 끝까지 가는 것처럼 이 영화에도 복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 영화도 지금 땅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이 복음이 담긴 이 영화를 봐야 한다. 봐야 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1: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또 그냥 오지 않으시고 영화 예매권 선물로 가져와 주셨어요. 청년 조용기 영화 보기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69번 단문 50원으로 영화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또 청년 조용기에 대한 기대감 같이 작성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정해서 2매씩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했고요. 끝으로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0: 끝인사.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 저번에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 70년, 70주년 동안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야, 그렇잖아요? 복음 전파가, 야. 저는 그동안 홍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극동방송? 뭐 이랬는데 제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 이 극동 방송의 이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이거 듣는 청취자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1: 아멘.
0: 우리 귀한 방송 매일매일 힘찬 라디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우리 힘찬 라디오인데 힙한 라디오가 된것 같아요. 오늘 YDG 양동근 배우님과의 만남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용기 됐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양현민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해운대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할렐루야. 오늘 또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그 은혜의 나침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수야 잘 지내니? 작은 형 이야기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겁니다.

0: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저 형님이 최근에 축하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그 임원에서 또 한 번 더 승진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감격하셨나 봐요. 저희 형님은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나는 전문대 졸업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력을 인정받고 또 인정받아서 계속 승진해 가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도 적용되는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참 귀하다. 우리 가족 모두가 사실은 다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계시면서 늘 농사꾼의 자식이 내가 배운 게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보고 기뻐하셨을 것 같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훨씬 더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형제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게 아닐까. 무엇보다 막내인 저에게는 저희 아버지가 더 특별히 좋은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저학년 때 일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이후에 두 분이서 제 머리맡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옛날에 우리가 지우려고 했던 애가 여기 이렇게 잘 크고 있다고. 근데 제가 깼어요. 다 들은 겁니다. 눈을 번쩍 떠서 엄마 진짜냐 그 이야기. 너무한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어려서 그런지 그냥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척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용기가 났나 봐요. 엄마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 내가 그때 아버지하고 하는 이야기 다 들었다.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그때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어렵게 살다 보니까 딸 하나, 아들 둘, 셋 키우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제가 막내로, 늦둥이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딸 하나에 아들 둘이니까 딸이면 모를까 또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낙태를 결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산 읍내에 있는 산부인과로 가셔서 두 분이서 이제 낙태 수술을 하려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나와서 기르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동의서 쓰는 그 순간에 어머니를 설득해서 집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뭐냐면 생명의 은인인 겁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사는 거고 그 아버지 덕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덕분에 삽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덕분에 여기까지 오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당신 내 덕분에 사는 줄 아시라 이렇게. 싸워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 덕분에 삽니다. 이렇게 해야죠. 아무리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당신 덕분에 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누군가의 덕분에 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0: 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그를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빅단과 데레스. 그가 하던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문을 지키던 사람이었고 그들이 왕의 내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을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쓸 때 자기들의 언어로 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들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수석 경호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원 중에서도 최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 빅단과 데레스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믿을 만한 사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자신의 근접 경호를 맡긴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단과 데레스는 아하수에로 왕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0: 말씀해 보니까 그두 사람이 자신의 주군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원한이라고 해석된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카차프란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카차프. 격하게 분노의 감정이 찾아오다. 왜그두 사람에게 자신의 주군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그를 향한 격한 분노의 감정이 찾아왔는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자들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양두구육. 걸어놓은 건 양머리인데 실제로 파는 건 계곡이었더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땐 되게 훌륭한 왕, 페르시아 제국의 리더니까 대단하다,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수석 경호원으로서 가장 가까이 있어 보니까, 아, 이 사람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시간, 에스더 말씀 첫 번째 시간 할때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안목무주. 눈은 있는데 눈동자가 없다. 그 말인즉슨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는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재배치하고 승진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지금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저렇게 없지? 이게 누구였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 대부분의 유대학자들은 1번보다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아마 이 빅단과 데레스가 분노하고 격분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차프라고 이야기하는, 원한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 격한 분노는 언제 찾아오냐면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이 이제 이걸 해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의 신임을 얻고 수석 경호원이 됐는데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이 그 진급에서 밀리고 오히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찾아감으로 왕에 대한 원한, 분한 감정이 막 솟아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카차프란 단어가 에스더서 1장 12절에도 사용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진노했다. 이 진노라는 표현이 똑같이 카차프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카차프거든요. 빅당과 데레스가 내가 승진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왔다. 너무 화가 나고 왕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찾아와서 원한을 품고 암살 계획을 세웠다. 물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국정운영을 잘한 것도 아닙니다. 거의 빵점에 가까운 사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0: 처녀들을 다시 모은대요. 여러분, 처녀들을 모으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새 왕후를 뽑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새 왕후 뽑혔습니까? 안 뽑혔습니까?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옛날 설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새 왕후 누구죠? 에스더 뽑혔는데 처녀들을 왜 다시 모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좋기도 했지만 만족이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미녀를 좀 찾고 싶어서. 세상에 이렇게 철없는 왕이 어딨어요? 신하들이 보니까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인생, 전혀 존경스럽지 않고, 결국 여러분 그 처녀들을 뽑아서 또 그중에 후보를 뽑으면 그 여인들 얼마 동안 관리해야 되죠? 1년 12개월 동안. 그 비용 다 누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지금 다들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주고 또 짐을 주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바라보는 이 빅단과 베레스, 단순히 두 사람만 지금 화가 난게 아니라 어쩌면 전 국민, 페르시아 모든 국민들이 막 화가 나 있는 것을 이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표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품고 지금 암살 작전을 계획하는데 성공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수석 경호원들, 그러면 왕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취침을 하며 왕의 활동 반경은 어디이고 또 그가 먹는 음식까지 모든 걸다 총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빅단과 데레스예요. 그러니까 이를 죽이기 위한,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기 위한 암살 작전을 세울 때 아주 치밀하게 세웠을 거예요. 플랜 A, 이렇게 해서 안 되면 플랜 B 이것도 안 됩니다.

0: 플랜 C. 못 죽일 수가 없는 상황. 자, 문제는 22절입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0: 그 암살 첩보가 모르드게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알려졌고 왕궁에게까지 알려지는 모든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굴문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국적 표현으로 보면 문지기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페르시아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 성벽의 문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그래서 그곳은 시장의 역할도 했고 행정직의 역할도 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황실 안에 행정을 담당하는 특별 공무원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록 그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기는 했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 제국도 사람을 민족적으로 차별하지 않았어요. 넌 유대인이니까 안 되고 너는 페르시아 사람이니까 가능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있고 재능만 있으면 성실하면 어떤 관직이든지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본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의 실력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선물도 줬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을 선물해 줍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페르시아 두 제국 모두 다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민족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실력 중심에 등용을 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봐도 느헤미야도 결국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무슨 관직을 받냐면 술 맡은 관원. 여러분, 왕은 술을 자주 마시기 때문에 왕의 이 술에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관직에 올랐다는 건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실력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도 재능과 실력과 그의 성실함을 무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왕에게도 인정받아서 지금 왕궐 문에 앉아서 행정직을 담당하는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모르드게에게 아주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르드게가 알고, 자, 이때 표현된 히브리어가 중요한데 수동태를 사용해요. 이 말인즉슨 자기가 철저하게 조사했더니 이런 음모가 밝혀졌다라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들려온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막 어떤 소식이 막 들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캐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들리게 하신 겁니다. 들렸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앞에 알고는 수동태고 뒤에 알리니는 능동태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스스로 뭔가를 막 움직여내는 일들. 자, 그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3절, 그 일의 진위 여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진짜 암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빅단과 데레스가 나무에 달려 죽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덕분에 삽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 덕분에 산 거죠? 모르드게 덕분에 산 겁니다. 그죠? 근데 조금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드게 덕분에 산 게 아니라 에스더 덕분에 산 겁니다. 왜 그런가? 이방인 모르드게, 그가 보기에도 아하수에로 왕, 결코 괜찮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첩보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그는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리더, 그가 딱 보이는데 사실은 이 리더가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새 왕후 에스더를 지금 뽑았잖아요. 근데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처녀들을 다시 모은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에도 아하수에로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누군가가 암살하려고 한다. 기분 좋은 이야기죠.

얼른 누군가 죽여버리고 새로운 좋은 왕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어찌 보면 모르드개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암살 첩보 작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수석 경호원이었던 빅단과 데레스에 의해서 아쇠로 왕은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드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하쉐로가 못된 왕이기는 했지만 그가 갑자기 죽으면 최근에 새로 뽑힌 왕후 에스더, 그녀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처형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에스더와 자기는 어떤 지간이에요? 사촌 지간이에요. 한순간에 막 가정이 다 몰락할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드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조금도 지체함 없이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당연히 아하수에르 왕에게 그 소식을 알렸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아하수에르 왕이 살아난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아하수에르 왕은 누구 덕분에 산 거예요? 철저하게 에스더. 사실 에스더가 아니었으면 모르드개도 아하수에르가 죽었으면 좋겠는 존재? 그런데 에스더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모르드개 마음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살리고 싶어서 누구도 지금 살린 거냐면 아하수에르 왕도 살려준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군가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거나 실수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쳤어요.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도박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어디 제가 휴가 청도 갔다 그랬더니 청도 가갖고 막 도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 사임하는 건 그만두고, 그죠? 또 경찰서가 조사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마약을 했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을 해야 할 때 그의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살아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죽어가기도 하더라.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이 저 북방의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잡혀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인근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조카를 잡아가? 그러더니 자기가 평상시에 훈련시켰던 380명을 거느리고 쫓아간 겁니다. 그냥 쫓아가기만 한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던 자기의 조카 롯과 나머지 식솔들을 다 다시 찾아왔어요. 여러분, 롯이 누구 덕분에 살았냐면 그 인근에 살던 아브라함 덕분에, 분명히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덕분에 살아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혼자 죽지 않냐고 양 옆에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두 사람이 함께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이야기. 예수께서 한 사람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죽어 마땅한 인상이었는데 인생의 큰 위기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 곁에 있었냐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선물 받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자기만 탄 게 아니라 276명, 거긴 뭐 죄수들도 있었고 또 다른 상선이니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출발하면 지금 큰 풍랑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장이 아니다, 지금은 출발할 때다, 날씨가 괜찮아졌다, 출발 명령에서 출발을 합니다. 문제는 얼마 가지 않아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큰 물결에 배가 깨지는 일. 276명 다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44절 말씀해 보니까 다 살아납니다. 누구 덕분에 살아난 거냐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276명도 함께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이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곁에 있었던 두 사람, 누구지요?

모르드개와 에스더. 하나님의 사랑, 그 두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정직 관리를 하고 있었던 모르드개에게 암살 작전 계획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자기가 막 알고 싶어가지고 캐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려온 겁니다. 들었을 뿐인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주도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르드개가 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를 살려주신 거라니까요. 에스더를 좋게 보는 눈을 누가 갖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결국 에스더가 그의 곁에 있었더니 아하수에로가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고 싶도록 막 달려드는 어둠의 세력들, 빅단과 데레스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 너무 힘들다, 어렵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근데 여러분, 어느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빅단과 데레스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 신뢰했던 사람들인데 그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믿을만한가? 옆에 있는 사람 나한테 웃음을 줍니까? 막 화가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산 사람도 없어요. 자식도 믿을 거 없고 부부도 믿을 거 없고 부모도 믿을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아, 요즘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사람 못 믿겠는데. 지난주 저한테 어떤 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믿을만 하다고. 제가 저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실망시켜드릴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를 믿지 마시라.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고 사랑할 사람만 있더라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랑할 사람만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나 끝까지 책임진다. 안 그럴 거예요.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아하수에로 왕,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개 덕분에 14년을 더 살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는 은혜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누리교회 051-702-01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 위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이때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진행의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세상 어떤 사람도 고난을 일부러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인생의 좌절과 낙심과 정말 저 바닥 끝까지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는 한 부부를 모셨는데요. 아, 어느 날 집에 갑자기 재정에 큰 위기가 닥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떠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절망 가운데 계시다가 역시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직접 경험하신 부부를 모셨습니다. 아, 특별히 비슷한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오늘 보시면서 도전 받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 하는 소망을 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0: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아,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이 코너가 점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본인이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성경의 무림고수 본인도 좋지만 주변 분들 또 예수 잘 믿고 성경 많이 보시고 은혜 체험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국에 모셔서 인터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멘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 부산 큰토교회를 섬기시는 박은규 집사님, 조은하 집사님 부부를 모셨는데 아, 일평생 내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가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정말 따끈따끈한 생생한 간증을 가지고 나오신 부부가 되겠습니다. 자, 박은규 집사님, 조은하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한 분씩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는 큰토교회 다니고 있는 박은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집사님 음악 전공하셨다고.
2: 네, 지금 필리핀에서 색소폰 전공했었고요.
0: 네.
2: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악기. 네,
0: 지금 뭐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데 네. 우리 조은하 집사님이 다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은 모든 악기를 다 다룹니다. 뭐 바이올린도 하신다고요.
2: 네,
0: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차차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조은하 집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큰토교회 섬기고 있는 조은하라고 합니다.
0: 네. 두 분 너무 선하 보이시고 첫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신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애가 넷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이건 정부에서 훈장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뭐 성별이나 애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 네, 저희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좀 저희가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들이 네. 다 어립니다.
0: 네. 그래요?
1: 그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 네. 1학년, 그리고 6살, 막내는 이제 뭐 아직 3돌이 안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0: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계속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두 분은?
1: 네, 그렇습니다.
0: 할렐루야. 아, 이 방송을 아, 우리 좀 정부 관계자들이 보고 정말 이런 건 정부에서 홍보를 해드려야 되는 귀한 분들이고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두 분이 결혼을 좀 늦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미리 이제 보내주신 내용 보고 좀 재밌었는데 누구 소개로 만난 게 아니고 무슨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0: 왜요?
1: 네, 저희 필리핀에서 온 친구 통해서 알게
0: 네.
1: 된 앱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만나서 이렇게 할수 있는 앱에 대해서 만났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와이프는
0: 네.
1: 만났을 때 제가 또 CCC에 있었다 보니까,
0: CCC 순장님이셨죠?
1: 예,
0: 네.
1: 그것도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제가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이제 큐티 한번 같이 하시죠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0: 지금 앱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1: 아니 아니요,
2: 직접
1: 한번
0: 만났어요? 네.
1: 만났을 때,
0: 아, 이게 뭐 아니면 돈데. 첫 만남에서
1: 그러니까
0: 큐티 한번 해보시죠.
1: 세번 만났었나요? 그때 다른 점유들 같은 경우는 또 아유 저 그래 싫습니다 뭐 그런 거 거절했었는데,
0: 네.
1: 저 와이프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다고
0: 야,
1: 큐티
0: 왜?
1: 하자고
0: 첫 만남인데. 남자가 그래도 밥도 몇번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좀 친해졌을 때 조심스럽게 한번 우리 같이 큐티 해볼까 이럴 수는 있는데, 만나자마자 자매 우리 큐티 합시다. 괜찮으셨어요 그게?
2: 네, 저는 또 그런 거는 좋았습니다.
1: 그래서 이제 평생 갈수 있는 자매가 있겠구나 해서 결혼을.
2: 처음에 여러 번 만났을 때
0: 네.
2: 별로 그런 게 없다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뭔가 조금 갑자기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서로가 그때 동시에 딱 그런 마음을 느꼈는데.
0: 하나님이 그 마음을
2: 네.
0: 주셨나 봐요. 참 너무 만남부터 아주 거룩하시고 내로우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좀 늦게 결혼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아이를 낳자. 그래서 넷째까지 선물을 하나님 주셨네요. 큰토 교회는 어떻게 지금 출석하시게 된 건가요, 처음에?
1: 처음 제가 필리핀 유학을 하면서 그 CCC 사랑방에
0: 네.
1: 있을 때그 목사님 방문해 주셔서요. 그때 당시 이제 기도에 대한 이런 고민도 해주시고,
0: 네.
1: 아이들 저희 그 순장들 모임 순장 순원들 상담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0: 네.
1: 제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
0: 뭐가 기억에 남으셨어요?
1: 순장들이 이제 목사님께서
0: 네.
1: 기도 한 시간은 기도한 게 아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0: 순장쯤
1: 해서.
0: 되면 두세 시간은 기도해야
1: 네네.
0: 된다.
1: 그래서 거의 순장들이 이제 작정 기도를 차트를 만들어서
0: 네.
1: 거의 이제 베란다에서 막 찬양 틀고 기도하고
0: 야.
1: 그때 당시 엄청 이제 각인이 돼 있었는데, 마침 이제 큰터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0: 야.
1: 그때 또 이제 또한 번씩 이제 저를 이제 색소폰 연주 해보라고 하셔서.
0: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 박 집사님 너무 순수하시고 또 좋으신 게, 보통은 굉장히 강력한 겉면 아니에요. 불현듯 필리핀 그 사랑방에 오셔갖고, 이 간사쯤 되면은 2시간, 3시간은 기도해야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저 교회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게 자연스러운 결론이거든요. 거기에 도전받고 또 가셨는데, 두 분이 등록한 게한 3년 되신다면서요.
2: 네.
0: 근데 큰토교회는 저희가 문목사님도 무린 곳에 모셨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한 달에 1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 알고 가셨어요?
1: 그걸 모르고 갔었는데요.
0: 아,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가보니까 한 달에 1독을 하라 그런다. 예.
1: 그때 당시에는 그 코로나가 있어서 그때 교회를 못 정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이제 다니는 교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와이프는 다 좋았는데
0: 네.
1: 한 가지 안 맞은 게 교회 때문에 많이 싸웠었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제가 모든 걸다 하고 모든 걸뭐다 받아줄 수 있죠. 교회 문제 때문에 많이
0: 아하.
1: 싸우고, 아이들 또한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0: 네.
1: 난 엄마 교회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0: 아.
1: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마침 이제 교회를 정하면서 큰터에 갔을 때 처음에는 마음을 못 잡았었는데,
0: 네.
1: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0: 아, 그런 걸 좋아하셨구나. 아,
1: 와이프가.
0: 누가
1: 그래서
0: 나를 좀
1: 뭐
0: 강하게 좀 푸시해주고,
1: 푸시해주고 이런 걸
0: 신앙생활 끌어주고,
1: 저도
0: 네.
1: 와이프가 뭐 가기 싫다면 못 갔을 건데, 큰터교회를
0: 네.
1: 못 정했을 건데, 와이프가 또 이렇게 또 푸시하는
0: 야.
1: 교회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0: 아, 제가 볼때 우리 큰토교 문목사님은 그 푸시 전국 최고시죠. 근데 박은기 집사님이 우리 조은아 집사님을 참 사랑하시네요. 나는 어느 교회에 다 적응할 수 있지만 아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결국은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됐는데.

0: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잘했다 하면은 스토리가 안 될 텐데 고 등록할 고 즈음에 재정적인 심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다고요. 집사님 어떤 상황인지 실례가 안 되면 여쭤봐도 될까요?
1: 저희가 이제 여러 뭐 투자도 하고 하면서 빚이 좀 많았습니다. 거의 15억 정도.
0: 15억?
1: 네.
0: 야, 이거 생활인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인데. 네,
1: 저희도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더 좀 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면서.
0: 뭐 투자를 여러 군데 했는데 한다고 그게 꼬였군요. 그때 뭐 이자 내는 것만도 감당이 어려웠다고요?
1: 네. 거의 이제 계산해 보면 한 달 이자가 600만 원.
0: 600만 원. 야, 한 달에 둘이 벌어서 600 벌기도 힘든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업신데 덮친 격인데 15억 빚에 이자 600에 애는 내시고 근데 직장을 또 잃어버리시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1: 직장이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간을 좀 더 길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두 분은 재정적인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놓고 이자는 어떻게 갚고 월급 받아서 이렇게 하고 다음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직장이 갑자기 확 없어지니까 모든 게 이제 막혀버린 거네요. 그래서 어떡하죠? 수입이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그 많은 이자를 감당하고 원금은 없애지도 못하고
1: 직장도 뭐 알아보는데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0: 그때 상황은 뭐 제가 상상도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잠도 안 오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고요.
1: 뭐 세세하게 말은 하기가 힘들지만 또 여러 어려움이 다 겹쳐서 이제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길을 막 가는데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바로 이제 뭐 신용카드가 정지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또 대출을 빨리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된다 은행에서 여러 은행을 막 계속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뭐 연장을 해달라 은행에 계속 전화하고 정말 급박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계속 이제 좌절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 근데 지금 돌아보게 되면 말씀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 지금 이때까지 받은 고난이 정말 목숨이 끊어질 줄 같은 그런 고통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출 문제나 이런 자금을 흐름을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경험 수치가 레벨업이 된 게 이 수치가 엄청나게 단련이 돼가지고
0: 그렇군요.
2: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능력자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0: 아, 본인이 아니고 조은하 집사님께 모든 짐을 넘기시는 거예요.
2: 대출의 달인으로 지금 이제
0: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 3년 후에 이걸 풀어주시고 우리를 좋게 해주실 거라는 그때 신락 같은 뭐 알고만 있었어도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때는 깜깜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도 저희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경이 때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아멘.
2: 그 말씀을 주셔서 마음이 계속 되새기면서 했었거든요.
0: 버텨냈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알지만 되게 황당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갖고 지금 15억 빚에 600만 원 이자에 직장을 얻고 수입은 없는 상황에서 보통 상황 같으면은 교회에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나와서 이럴 텐데 교회를 매일 출근하라고 강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권면하셨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1: 갑자기 교회에서 월급은 못 주지만 출근을 하라.
0: 진짜 말 그대로 출근을 얘기한 거예요?
1: 출근을 사역자처럼. 오전 10시에 이제 아이들 보내고 출근.

0: 문에서 몇 시까지 있을 수 있냐에서 저희가 아이들이 4시에 온다고 4시까지 출퇴근 매일 하라고 하셨습니다.
1: 교회 가서 일 시키신 거예요?
0: 네.
1: 뭐 하셨어요, 교회 가서?
0: 그래서 그냥 말씀만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1: 근데 목사님이 진짜 뭐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도 안 되시면서
0: 네.
1: 둘이 교회 나와라. 계속 말씀 봐라. 또 기약도 없고. 그 얘기 처음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2: 아, 그때 당시 저는 너무 이제 막 대사를 하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
0: 별로
2: 같습니다.
0: 안 힘들어하더라고 이분은.
2: 네.
1: 아, 힘들면 색소폰 부시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부인만 지금 힘드시고.
0: 좀 좋아하기도 하고.
1: 이거 나가야지 막 그러신 거예요? 아, 시사님 어떠셨어요?
0: 저는 이제 혼자 가면 좋겠는데 또
1: 예. 네.
0: 굳이 같이 오라고 하시고 이제 예,
1: 목사님께서 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지금.
0: 마음은 힘들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야, 그 나가서 그럼 성경을 보셨네요?
0: 네.
1: 아, 이게 참 순종하는 것도 놀라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목사님이 아마 영적인 분이라 두 분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하고 교회 울타리에 불러놓으시고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성경을 보셨네요. 그렇게 몇 개월을 보셨습니까?
0: 한 3개월 정도.
1: 석 달.
0: 네.
1: 그 큰터교회는 보통 한 달에 일독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그 가운데 한 3독 정도는 하셨겠네요. 목사님은 계속 돈을 안 주시고. 네.
0: 처음에 이제 그게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읽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하루 종일 읽어도 이게 다 읽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1: 이해가 안 가죠.
0: 네.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있다가 목사님께서 어느 날또 봉투를 하나 갑자기 주시는
1: 아,
0: 거예요.
1: 드디어 봉투가 나왔습니다. 예, 그 봉투가 뭐가 있었나요? 그 편지 아니에요? 힘내세요. 예.
0: 근데 이렇게 돈이 좀 제법 두둑하게 들어있었는데 봤더니 막뭐만 원짜리, 막 1,000원짜리, 막 100원짜리
1: 100원짜리까지.
0: 저 본인의 전 재산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정말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아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항상 다 흘려보내 하나님 또 주신다 이렇게 하시. 그게 너무 감동이에요.
1: 위로가
0: 네.
1: 되셨겠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0: 네.
1: 계속 성경 보라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우리 조집사님 같은 경우는 일평생 성경 1독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네.
1: 그동안은 왜 성경을 못 읽으셨죠?
0: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계속 도전은
1: 네.
0: 했습니다. 1월이 되면 딱
1: 그렇죠,
0: 성경 읽기표를 딱
1: 그렇죠. 그렇죠.
0: 들고 하다가 계속 또 실패하고, 예, 잘안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참늘 부끄러웠지만 이게 성경을 내가 좀 거의 1독도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1독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쉬운 성경을 또 펼쳐봐도 잘 모르겠고, 예, 그렇습니다.
1: 어쨌든 평생 1독을 못하던
0: 네.
1: 성경을 지금 궁지에 몰려서 목사님의 강권에 힘입어 교회 나가서 3독을 하셨네요.
0: 네.
1: 이해가 안 가던 읽어내셨네요, 그냥. 두 분이 다. 남편분은 안 읽고 막 색소폰 불고 그런 거 아니죠? 예. 네. 그렇게 두 부부가 3독을 딱 끝내고 뭔가 약간 서광이 비치는 일이 생겼다고 지금 그 얘기가 저는 감동이었어요. 지금 교회 하루 종일 있으니까 뭘 본인들이 알아보고 할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고 이제부터 나는 성경을 보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0: 저 갑자기 그 저희 지인분이
1: 네.
0: 또 어머니 통해서 연락 오셔가지고 그 전에 일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네, 그 직장으로 오라고.
1: 그 부탁한 것도 아닌데
0: 네.
1: 갑자기
0: 또 서울에 계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근처로 갑자기 오셔서
1: 네.
0: 그, 예, 갑자기
1: 일을 주시고
0: 예, 일을 주시고.
1: 월급도 많아지고 야, 그 3개월 성경 다 봤을 그 타이밍이었나요 거의?
0: 네,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야, 그래도 빚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0: 네.
1: 그건 어떻게 지금 갚아나가고 계신 거예요?
2: 원래는 그래서 뭐그빚 또한 이제 일안 하고 있는 기간이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제 대출을 못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1: 네.
2: 근데 지금 그때까지 또 지금까지 일했던 그걸 보고 또 이제 은행에서도 대출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됐던 거죠. 이때까지
1: 네.
2: 일한 것 때문에 또 그래서 그 이 직장 때문에도 이때 저희가

0: 지금 이따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거고.
1: 아, 그렇군요. 네네.
2: 그리고 이제 또 돈을 못 받고 있던 것들이 한 5억 정도를 못 받고 있었는데
1: 예.
2: 그 부분도 이제 계속 차차 정말 벼랑 끝에서 계속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해결이 되고.
1: 아, 내가 받아야 될 돈이 5억 있는데.
2: 네. 그것도 그게... 다 대출로 했지만 그 5억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계속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1: 야. 네,
2: 저는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실수 같아서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1: 네, 네, 네.
2: 근데 남편은 계속 말씀만 하더라고.
1: CC 간사님 출신이야.
2: 말씀을 막 진짜... 암송을 하는 옆에서.
1: 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공감만 해주고.
2: 그래서 그 분양받은 아파트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게 이제 안 될 것 같았는데. 아하. 그래서 우리 집 된다고 계속 뭐 그런 식으로 해요.
1: 아.
2: 그래서 너무 계속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1: 솔직한 마음이네요. 네. 근데 분양도 되고 네. 받을 돈도 다 갑자기 받게 되고 네. 직장이 열리고. 사실은 두 분은 교회 앉아갖고 지금 성경 본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일을 열어주셨네요. 네. 근데 뭐 일이 풀리는 건 풀리는 거고 내 마음에 좀 불편함, 답답함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까 문 목사님께서 성경을 하루에 뭐 2, 300번씩 뭐 암송하라 하고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서요. 그건 또 뭐죠?
2: 저에게는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정말 수입이 0원이었을 때
1: 네, 네.
2: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주시면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1: 네.
2: 그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그 말씀을 주실 때도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제가 다른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1: 네.
2: 그 말씀을 왜 주실까? 그래서 그 200번씩 계속 그거를 암송하고 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기도 하고.
1: 그럴 수 예. 있죠. 상황이 너무 무겁고 네. 힘드니까.
2: 그런데 이제 어느 날에는 그 말씀을 이제 같이 모여서 집사님들이랑 암송을 하거든요. 네, 자기의 말씀을 네.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면서
1: 갑자기
2: 예, 믿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1: 그 말씀이 갑자기 믿어져요?
2: 네.
1: 그러니까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네. 먹이시는 거 하나님이 네. 나를 책임을 안 지시겠냐?
2: 네.
1: 갑자기 믿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2: 네, 그냥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제 입으로 고백하니까 좀 그랬습니다.
1: 이런 거 보면은 말씀이 역사를 일으킬 때는 완만하게 좋아지다가 역사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어느 순간인 것 같네요.
2: 네,
1: 갑자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네. 그때부터 걱정이 안 되던가요?
2: 그런 거 아닌데.
1: 걱정은 되는데
2: 네.
1: 그래도 하나님이 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2: 네.
1: 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불과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이 두 부부가 지금 또 사업을 새로 하시게 되면서 많이 지금 안정이 되셨고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 텐데 더 깊이 말씀의 은혜를 확 체험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 찬송 후에 우리가 은혜 나눌 예정이니까 찬송으로 은혜 받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부산 큰토교에 섬기시는 박은규 조은하 집사님 부부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일부 앞부분 얘기 들으시면서 마음 갑갑하신 분들 계시죠? 이제 회복의 얘기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탁 내려놓으시고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서광을 보이시고 점차점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상당 부분 이제 안정이 되시는 단계까지 왔는데. 지난 4월에 제가 소문을 들었고 또 그거에 대한 또 간증을 해주신 분들이 나오시긴 했는데 교회에서 50시간의 소리 내어서 성경을 통독하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면서요. 두분다 참여하셨나요?
1: 저는 그때 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있었나요? 네.
0: 이제 직장을 나가셨어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럼 집사님이 참석하셨네요. 그 50시간 소리 내 성경 통독. 50시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읽을 수 있습니까?
2: 네, 읽을 수 있습니다.
0: 해보니까 돼요?
2: 네.
0: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2: 주일부터 예배 끝나고부터
0: 오후 예배 시간부터
2: 해서 시편부터 시편, 잠언, 아가 이렇게 읽고 그 다음 날부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0: 네.
2: 오전부터 이제 저녁 밤까지 계속 정말 화장실만 잠깐 갔다가 곧바로 계속 시작했습니다.
0: 이게 이제 다른 통독하고 다른 건
2: 네
0: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내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2: 네
0: 힘들지 않으세요?
2: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속도가 일단 너무 빨랐고
0: 인도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2: 저희 뭐 목사 부목사님이나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 좀 빠르게 읽으시는 분들
0: 아, 그럼 앞에서
2: 있습니다.
0: 한 명이 마이크를 잡으면
2: 네
0: 앉아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막 읽어나가는 거예요?
2: 네
0: 여기 또 질문을 하나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성경 삼독을 이제 목사님 때문에 억지로 하시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소리 내서 빨리 읽으면 더 이해가 안갈것 같은데요.
2: 그냥 따라 읽기도 버겁더라고요.
0: 뭐
2: 그래서
0: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거네요.
2: 예 따라 읽기도 힘들고 이제 계속 눈으로 따라 가기도

0: 이제 버거워가지고
1: 네.
0: 처음에는
1: 네.
0: 그냥 이렇게 또 놓치기도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읽어 나갔던 것
1: 내부로 소리를 내야 되니까 더
0: 같습니다.
1: 힘들죠. 근데 한 20여 분 되는 분이 그렇게 일주일 만에 성경 1독을 소리내서 다 하시고 그 안에서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0: 그 초등학생 아이는 그 눈이 갑자기 읽기 시작하고부터 한 조금 지나서 좋아져서 안경을 벗기도 하고
1: 원래 안경 쓰던 애가 그 일주일 안에
0: 바로 그날
1: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도 안경을 안 쓰고 있나요? 예. 다시 나빠진 게 아니라 확실히 눈이 좋아졌네요.
0: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을 벗어도 이제 보일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본인이 아예 벗고 1년 중에 잘 보였다고.
1: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0: 또 이제 또 어떤 분은 이제 감사가 막 넘쳐가지고 그 본인이 타던 차를 또 이제 가족에게 그냥 주기도
1: 어려운
0: 하고.
1: 가족에게 원래 감사를 안 하던 분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본인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냥 강권하심으로
0: 그래서
1: 이렇게
0: 너무
1: 베푸시고
0: 되게 그 분위기가 막좀 천국 같고 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음식으로 섬겨주시고.
1: 근데 우리 조은하 집사님은 그 말씀드려도 되나 몰라도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좀 있으셨다고 핸드폰 늘 들여다보시는 게 고쳐지셨다면서요. 원래 되게 차분해 보이시는데 핸드폰을 늘 붙잡고 사셨어요?
0: 제가 뭘 하나 하면 이렇게 되게 빠져드는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1: 네.
0: 또그 당시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
1: 네.
0: 핸드폰으로 도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 육아에 또 지쳐서 이제
1: 그렇죠.
0: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그 시간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막 뉴스나 이런 거를 막 보면서
1: 네.
0: 거의 잠을 못잘 정도로 뭐 3, 4시가 되기도 하고.
1: 그렇지, 약간 중독이라 할 만하네요. 별 의미 있는 기사들도 아닌데
0: 그쵸.
1: 계속
0: 기저귀
1: 들여다보고 영상
0: 영상.
1: 보고 그러느라고 새벽 3, 4시까지.
0: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또안 읽어지니까
1: 네.
0: 계속 죄책감이 찾아오더라고요.
1: 마음의 부담감은 있고.
0: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이제 그런
1: 근데 조
0: 상황이었어요.
1: 집사님이 원래 예전부터 약간 요즘에야 이제 ADHD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뭐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비슷한 성향들이 많이 있으셨다면서요.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어떠셨습니까?
0: 그 고등학교 때부터
1: 네.
0: 늘 별명이 지각대장이었어요.
1: 왜 지각을 이렇게 하셨어요?
0: 지각이 거의 막 매일 지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는 또 선생님들이 무서웠잖아요.
1: 엄하셨죠.
0: 매도 들고. 그러니까 매일 그 혼나고 매도 맞고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1: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군요.
0: 시간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 부모님이 일찍 두 분이 일하러 가시면 혼자 계속 못
1: 네.
0: 일어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에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그 ADHD가 있어서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일, 디자인 일을 했는데 마감을 계속 못 지키는 거예요.
1: 아니 디자인을 하셔 마감을 지켜야죠 생명인데.
0: 그러니까 학교, 대학교 때도 계속 과제하는 거에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일을 제가
1: 네네.
0: 좋아하는데 계속 그 마감을 지키는 게 힘들더라고요.
1: 이제 그게 또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니까
0: 그렇죠.
1: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에 이제 몰입을 하면서 항상 이걸 손에 들고 다니셨겠네요. 근데 성경 50시간 1독을 하고 그게 완전히 좋아졌나요?
0: 감사하게도 제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어두움에 빠져 있었는데
1: 네.
0: 이제 목사님께서 그 성경 읽기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고 제가 그때 이제 또 그날 어느 날그말그 전날에 제가 그때도 그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너무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1: 네.
0: 그 이제 절망에 가까운 이제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7편 4편 말씀인데
1: 네.
0: 그 내가 정말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 보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인데
1: 네.
0: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0: 그게 이제 그 오베데돔이라는 성경에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 임재가 너무 좋아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그 가족들도 다 성전 문지기로 헌신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했는데 아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 얼굴 보면서 문지기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제가 막 핸드폰을 이렇게 빠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딱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슬퍼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네. 주일날 이제 갔는데 갑자기 50시간 너무 황당한 이거를 갑자기 들었던 거예요.
1: 주일날 갑자기 얘기를 듣고 네.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런 거예요?
0: 네.
1: 아, 너무 교회가 강력합니다. 어쩌나게 이게 슬퍼서 사실 뭐 학창시절도 네. 지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꾸 안 되고 네. 나는 성경 보고 싶은데 안 되고,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네. 그러면 괴로워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주무셨겠어요. 네. 다음날 오늘부터 성경 통독이다.
0: 네. 근데 그게 좀 느껴졌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초청하시는구나.
1: 야.
0: 그래서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아,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고. 눈물이 또 눈물이 막 나면서.
1: 그 남편분이 네. 옆에서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 통독을 해야겠어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2: 아, 너무 감사하죠. 그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와이프도 막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원망도 하고 이런 상황에 또 목사님께서 이런 해결책들을 마련해 주시고 네. 했던 거에 너무 감사하죠.
1: 그러니까 이 조집사님은 죄책감이 많으셨네요.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초래한 것 같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또 괴롭고 그 주일 오후 예배부터 이제 시편 읽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날 다 읽으셨어요 오후에?
0: 네.
1: 어떠셨어요?
0: 그때는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읽기가 힘든데 계속
1: 첫날이니까.
0: 좀 예, 집중을 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1: 네.
0: 그 입술로 그 고백하는 거에 좀 제가 집중을 하면서
1: 네.
0: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했습니다.
1: 이게 이해되는 것과는 다르게 네. 일단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간 거네요.
0: 네.
1: 앞에서 목사님 빨리 읽으니까 놓치면 안 돼 그러고 소리 나서 읽고
0: 네.
1: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면서요.
0: 네. 집에 이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날.
1: 아, 피곤하죠. 피곤하죠.
0: 그래서 거의 쓰러지듯이 이제 피곤해서 누워서 네. 이제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귓가에도 막 말씀이 계속 이제 그게 저만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1: 그렇죠.
0: 같이 읽으니까
1: 네.
0: 그게 쨍쨍쨍 하면서 계속 울리는 것 같은
1: 네,
0: 말씀
1: 네.
0: 속에 이제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고 갑자기 정말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1: 네.
0: 그런 임재 같은 게 막 쏟아지고
1: 나는 지금 누워 있는데
0: 네 누워 있는데 막 몸이 다 온 세포가 다 막 새롭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눈 앞에 뭔가 정말 막 밝은 빛이 쏟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누워서. 잠을 못 자, 새벽까지 거의 밤을 새다시피 그게 너무 좋아서
1: 네. 야.
0: 네. 정말 처음 경험한
1: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고백을 눈물 가운데 했는데
0: 네.
1: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밤새 경험을 하셨네요.
0: 네.
1: 그 첫날이 그랬단 말이에요. 첫날이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집중해서 보는 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였구나 그거를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1: 야. 놀랍네요.
0: 네.
1: 그 다음 날부터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0: 네.
1: 더 큰 은혜를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0: 네. 이제 둘째 날부터는 훨씬 좀 덜 힘들고
1: 아하.
0: 네. 계속 또 읽어 나가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쭉 읽다가 보니까 정말 그전에는 이렇게 조각처럼 말씀이
1: 네.
0: 잘 이해되지도 않고 했던 말씀들이 뭔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하나로 펼쳐지는
1: 야.
0: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게 실제 같이 느껴지고
1: 아하,
0: 네.
1: 성경이 사실이구나.
0: 네.
1: 아, 그리고 제가 미리 받은 간증문에 감동이 됐던 거는 그 가까운 지인 중에 이단에 빠져서 아주 오랫동안
0: 네.
1: 기도하고 해결 못하는 그 지인이 있었는데
0: 네.
1: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뭔가 확신의
0: 네.
1: 믿음을 주셨다면서요.
0: 네. 그 에스겔서 말씀을 딱 읽는데
1: 네.
0: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그 말씀은 그 제가

0: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거 막 엉엉으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1: 다른 사람 성경 계속 읽어나가는데
0: 네. 그 막 엎드려서 엉엉 울 정도로 갑자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라는 게 딱 느껴지면서 이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네, 정말 그런 게 느껴지고 또 저 제가 또 북한 그 탈북자들에 대한 마음도 또 있는데 네.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그 저희 통일에 대한 그런 마음도 주시고
1: 네.
0: 그런 게 막 펼쳐지면서 예, 믿음이 딱 오더라고요.
1: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좀 이단에서 건져내려고 네. 애를 많이 썼는데 네. 마른 뼈같이 내 눈에는 보일지라도 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그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계시지만 네. 응답을 주신 거네요. 네. 회복시켜 주신다고. 네. 아유,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부터 제일 궁금한 게 핸드폰을 끊으셨나요? 그 일주일 다 읽으시고
0: 다 끝나고 정말 놀랍게도 네. 핸드폰이 보기가 싫은
1: 갑자기?
0: 네.
1: 아, 이거 남편분이 증인이신데 박 집사님 사실입니까?
2: 네네 사실입니다. 오히려 제가
1: 핸드폰 더 보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2: 근데 지금 사업적으로만 이렇게 집중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네. 확 달려진 모습을 제가 보면서
1: 그 4월에 성경 통독을 네. 하셨으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쓸데없이 핸드폰 보는 일이 없어진 거네요. 그러면은 네. 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치료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하지만 재정적으로도 또 사업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지금 안정가도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그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네요. 아 그래서 사실은 뭐 시간이 뭐 더 있으면 더 소개를 하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고 뭐 모든 분들이 다 뭐 그거 하는 교회에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성경 소리에서 읽는 게 과연 답이구나. 지금 확신을 더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속한 구역에서 혹은 우리 가정에서 뭐 일주일 동안 못해도 소리에서 한번 해봐야지 결단하는 분들한테 어떤 권면들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0: 저같이 좀 잘 계속 실패하거나 혼자 잘 못하는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가족이나 교회 지인이나 실제로 저희 아는 언니도 그 모임을 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1: 아, 모임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0: 성경
1: 겁니까?
0: 성경 읽는 읽기를 이제 서로 이제 단톡방으로 이제 오늘 일독을 했다 이렇게
1: 소리내서 읽기 모임을
0: 네네네.
1: 하는 거예요.
0: 그런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이제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교회에서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모여서 또 읽기를 하거든요.
1: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읽습니까?
0: 10시부터 한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 소리내서 읽는 모임이 만들어졌네요. 네. 교회. 그 진도는 어떻게 나가세요?
0: 그 저희 교회 그 1개월 일독표를 보고 그날에 예.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은 직접 교회당에 모여서 네. 다 그 진도대로 그 두 시간을 읽어내고
0: 네.
1: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또 읽고
0: 네.
1: 이렇게 한번 모여서 읽으니까 더 서로 동료도 되고 으쌰으쌰 되겠네요. 네. 야 몇 명쯤 모여요?
0: 한 10명 내외로 계속
1: 대단하시네요.
0: 다른 교회에서도 또 소문 듣고 오시고
1: 그냥 모이면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오늘 봅시다 그러면 별 얘기 없이 쭉 읽고 네. 갑시다 그러고 가고
0: 네.
1: 이게 혼자는 잘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진짜. 아, 우리 박 집사님이 모든 일에 생생한 증인이시거든요.
2: 네.
1: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나도 성경 소리내서 봐야겠다. 이해가 안 가도 봐야겠다.
2: 네.
1: 그리고 인생에 지금 재정적인 문제로 갑갑하신 분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2: 네.
1: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권면 주시겠어요?
2: 제가 말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주시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시편에 또 파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장사의 수중에 활이 가득한 그 보면서 자녀에 대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1: 네.
2: 이런 말씀도 주시면서 너무 힘이 됐었고 지금 와이프도 지금 사업을 배우고 있지만
1: 네.
2: 1대1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1: 1대1
2: 코칭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 말씀 자체도 1대1 코칭이 아닌가
1: 어허.
2: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네. 그때 1교회 1동을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주실 말씀을 한 번씩 툭툭툭 주시거든요.
1: 네.
2: 그때 1대1 코칭을 주시는

0: 아닌가 생각 오늘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거거든요.
1: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꼭 맞는 코칭을
0: 그렇죠. 네,
1: 해주신다.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뭐꼭 1개월 1도 그 하셔서 이런 코칭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자, 그리고 우리 조집사님 아주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을 참 소가를 하시면서 건너오셨는데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2: 정말 그때는 앞이 안 보이고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았는데 항상 그 아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 말씀으로.
2: 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면 그 빛이 보인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처음 2독, 3독 할 때까지는 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2: 네.
1: 말씀을 붙잡는 게 유일한 해답이다. 네, 먼저 그 길을 가신 선배님이십니다. 자, 지금 뭐 50시간 1독을 어느 교회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올 하반기, 올 연말 가기 전에 부산에서 한번 뭐 뜻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모여서 집중해서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나도 한번 거기 참여를 해볼 수 있겠다. 부산까지 한 일주일 내가 시간을 내서 나올 수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유튜브 댓글창이나 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행사 뭐 준비하고 기획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큰터교회 섬기시는 박은규 조은하 집사님 부부를 모셨고요. 오늘 사실 꺼내놓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가족들도 지금 모르는 얘기를 여기서 하신 게몇 가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아, 그리고 저희 무림고수가 매주 금요일 6시에 이렇게 방송이 되는데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도 드리고 또 무림고수에 나왔던 성경 통독표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나올 때마다 알아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에게 자료를 좀 여러분들 그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자료들을 때마다 또 방송 전에 1시간 후에 방송 나갑니다. 이렇게 안내도 드릴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뭐 회원 아니면 뭐 그런 받아보기 원합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집계했다가 매주 여러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는 쌀국수 전문점 한우의 별과 함께 하고요. 또 무림고수 추천해 주시는 분들께는 바로나 코스메틱에서 제공하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솔루션 엠존 프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부르실 때 아가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다 큰 어머니를 왜 아가라고 부르는가,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에 애미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애미야, 국이 너무 짜다. 어머니, 이건 국이 아니라 찌개예요. 애미야, 너는 내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하는구나. 아, 이거는요, 어느 코미디 프로의 대사입니다. 예,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니 대사가 아니라 그 코미디 프로그램의 대사를 들으면서, 아, 맞아, 우리 할머니도 어머니를 애미라고 불렀지, 이게 이제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첫째 딸, 그러니까 저희 누나 이름을 부르면서 붙여가지고 미선이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 왜 문찬이도 있고 태연이도 있는데 왜 문찬이 엄마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누나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가?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어머니 이름 몇 개인가? 네? 왜 어머니 진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람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른가? 이게 참 어렸을 때는 이상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막 따지질 않았어요. 왜 내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 말고 다른 호칭을 그렇게 각각 부르느냐, 이렇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뭐 아가, 애미 이렇게 불렸고, 또 아버지에게는 여보 이렇게 불렸고, 또 옆집 아주머니에게는 뭐 미선이 엄마 이렇게 불리는 게 편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영어에서는 목사를 여러분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를 부르는 호칭도 여러 가지입니다. 목양하는 사람, 그런 뜻의 패스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목회는 영어는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니스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헌신과 희생을 존경하는 그런 의미로 레버런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영어로 REV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 이제 주보를 보면 REV 해가지고 목사님 이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목사님들을 주의 종, 뭐 목회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아무리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지만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너무 그렇다, 부적절하다 해서 주의 종님 이렇게 불렀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사람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호칭, 그 호칭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삼성전자의 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가 아,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호칭은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할 수도 있고 주눅들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의 성도, 또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호칭들 안에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호칭들 가운데 공통점,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떻게 불리든지 그 소속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죠? 자, 세상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소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분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서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네, 그런 뜻이죠.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직접 만나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해라 하셔서 일꾼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감격하는 것 당연합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그 왕의 일꾼은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그 왕이신 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일, 그 일을 대변해서 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벽들을 허무셨다,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꾼 됐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죠? 이 얘기는요, 원래 바울 자신은 일꾼될 자격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교인들, 이 바울의 말을 인정했을까요? 아니, 바울이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다. 정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네. 말이나 돼? 바리새파 출신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봐도 목사에게는 아까운 외모를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늘 외모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기가 힘들어요. 어디를 가도 얼굴을 들지 못할 그럴 정도로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기시죠? 네. 아, 참 겸손이 과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자랑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요, 자신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극도로 미워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율법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받고 정통 유대인으로 살아온 내가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그들과 교제하거나 식사하는 것은 불법으로 생각하고 끔찍하게 싫어했는데 주의 일꾼이 된 지금은 그 싫어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때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성도 중에 최고였다. 이런 역설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변화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나님은 정통 유대교에 빠져있던 자신을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셔서 예전에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했던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바울은 이제 그 이유를 깨닫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격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셔서 유대인만 택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비밀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일꾼 되어서 그 비밀을 알리는 사명,
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큰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는요,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 일꾼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직분자들이 되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직분을 받을만 하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겼으니까, 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은 것이죠.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세상 끝까지, 예,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리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명 받은 자리는요,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일꾼 되었나,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을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사명 때문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일꾼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셨으니 더 겸손하게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소외된 사람 편에 서고 힘이 없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예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그 자리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림과 높아짐의 자리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될 거예요. 내가 저렇게 교만해지라고 부른 게 아닌데, 저렇게 자랑하라고 그 직분을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작은 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너무 자격 없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많이 배우고 성공의 자리에 있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보면요, 편견과 이기심이 넘쳐나고 있어요. 자기 자랑과 내 이익이라는 육체의 욕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뭘 잘한다고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이런 교회 직분을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 낮은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 저와 여러분처럼 낮은 자,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즉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산성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된 일인가,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로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 복음병원 아시죠?
현재는 고신대 보금병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병원의 설립자 겸 초대 원장인 장기려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무료로 이렇게 진료를 해주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외과의사로 명성을 떨치면서 부와 명예를 모두 보장받은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직접 증명하고자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태어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 뒷문을 손수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나가라고, 예, 돈 내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내보내준 일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보금병원이요, 고신대로 편입이 되면서, 고신대 재단에 편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려 박사를 예장 고신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 교단의 예장 통합 신자였어요. 이분이 이제 이북 출신인데 평양에서 산정연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25 때 피난 나온 거예요. 부산으로 피난 온 이후에 그 산정연 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 이름 그대로 부산에 산정연 교회를 개척하고 초대 장로로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통합교단에 산정연 교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장로로 섬겼던 분이에요. 이 장기려 박사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76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1979년은 아시아인으로서는 드물게 막사의 사회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노년의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탑방에 올라가서 이제 빨리 환자들을 진료해야 되니까 자기 집을 따로 갖지 않고 옥탑방에서 불편하게 지내면서도 마지막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의 별명이 바보 의사예요. 한국의 슈바이처예요. 작은 예수 이런 별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크리스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섬기는 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 이 에베소서를 교인들이 받았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현실이 너무 불편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3절에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 로마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 그러면 로마의 감옥에 있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억울하니까 이 일을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게 되었고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데 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교인들은 낙심하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 리더가 무탈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리더가 강건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일하고 그렇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산성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매번 아파서 병원 신세를 져요. 목사님 또 입원했대. 이번에는 어디가 아파서, 이번에는 어디 다쳐가지고 또 입원했대. 아니 며칠 전에 수술하지 않았어? 또 수술했대. 아니 근데 퇴원하고 나서 약을 막 열 몇 개나 먹고 주중에는 막

힘들어가지고 예배도 못 나오고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려. 그래서 오랜만에 주일 설교 강단에 섰는데 설교하다가 휘청거리고 너무 불안해.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계속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한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잘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걱정하고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괜찮다, 별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소개를 했는데, 일꾼으로 하나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들을 기뻐하면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 이방인들의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 그거 참 영광으로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 받은 것이 영광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도한 내가 잘해서 너희들이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쓸모없는 자, 그런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 받은 것, 그것이 영광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야,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영광스럽고 확실한 거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 확실한 거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면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 인격과 희생정신이 고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많은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무슨 꾼 하면 부정적인 그런 단어를 떠올리기가 쉽죠. 장사꾼, 도박꾼, 사기꾼, 무슨 꾼.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한다면, 그 말을 들은다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살렸고, 그 생명이 내 정체성을 깨닫게 했고, 그 생명이 고난과 낙심과 환난 속에서도 일어서게 하는 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나 영광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선한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일해야 겸손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복음 위에서 맡겨주신 사명 겸손하게 잘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내가 뭐 예수 믿고 그냥 자녀 됐으면 됐지 무슨 일을 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0: 그렇게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에 위치한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7022번 산성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시편 121편의 약속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이 가득한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향해 믿음으로 기쁘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두고 토론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달걀에서 닭이 나왔으니 달걀이지. 혹은 아니야, 달걀은 닭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닭이지 하며 티격태격하곤 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학교나 과학책에서는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고 오랜 시간 우연히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들은 끝이 없고 결국 이런 근원적인 물음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대체 처음엔 누가 닭을 만들었어? 달걀은 누가 처음 빚은 거야? 하고 말이죠. 또 원숭이가 우연히 사람이 됐다면 왜 지금도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아,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구나. 그 놀라운 분이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알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 매 순간 기적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학의 피조물 바깥에 계시기에 현미경이나 실험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운명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과학을 가능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신론자들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누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 돌파하려 하기보다는 뒷걸음질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거인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것으로 안위를 삼게 된다면 그 순간이 지나 골리앗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수 있습니다. 우울함의 거인, 알코올의 거인, 불안의 거인을 믿음의 물매를 돌려 물리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인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때 그들도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거룩한 이름 붙들고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님의 나팔 소리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그리고 조수아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인생의 거인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이 방송 꼭 붙드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지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보내주신 문자들이 있는데요. 0069번님께서는 사무엘상 필사하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대요. 그리고 5067번님께서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 나의 내면은 그 갈등 속에서 일으키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와. 한편의 시 같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내면이지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서 있는 곳마다 김동욱의 찬양 구주에서 의지함이 찬송이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나눈 첫 찬양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인을 향해 물매를 던지길 소망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손재석의 음성으로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강명식의 진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곳곳에서 믿음의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물리칠 믿음의 용사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나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문자들 기다리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서현실이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약한 나로 강하게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보요 로십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 들으셨고요. 인생의 난관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자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신 줄 믿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복된 주말 되시고요. 또 건강한 주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끝모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어떤 말을 주로 하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내가 처한 상황, 즉 실상만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갖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몫을 항상 남겨두고 비워두어야 되겠지요. 말은 쉽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말을 아끼고 침묵으로 비워둔다면, 소망으로 채운다면 비워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어느덧 그 희망, 소망의 말은 분명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라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힘나는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무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상황이 자신에게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또한 상황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그 어려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이후로 시편에서 말하고 고백한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곧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수많은 교훈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죄를 범할 때 간과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상실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 죄를 범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 그를 성숙하게 하시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다스리는 것, 내면의 성숙과 성품의 변화 등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많은 복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보응하신다는 명확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

89.3MHz, 녹산중개소 FM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이어주는 사랑의 언어라고도 합니다. 감사는 감사할수록 감사거리가 더욱 많아져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된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과 입술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는 찬양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감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아주 멋진 하모니죠. 호산나 아카펠라의 곡으로 Give Thanks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곡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왕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왕의 자녀인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으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와 아름다운 곡이었죠. 미리엄 웹스터의 곡으로 Pull Up On Your Knees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마라나타 프라미스 밴드의 곡으로 빛 대신 주 Here I'm to Worship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송가 두 곡이 이어집니다. 다마리스의 곡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Blessed Assurance 그리고 캐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주음성 외에는 I need thee every hour를 보내드립니다.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지금 들으신 곡은 캐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줌성 외에는 I need thee every hour 그리고 다머리스의 곡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Blessed Assuranc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이어주는 사랑의 언어라고도 하는데요. 더욱 기뻐

하고 또 감사하는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호산나 음반 You Are My God 중에서 평강의 왕이요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곡이죠. I Extol You 예배인도자 제프 햄린의 리드 보컬로 보내드립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따라 옮겨갑니다. 아침의 그림자와 저녁의 그림자가 다르듯 우리 마음도 하루 사이에 이만큼 저만큼 자리를 옮기곤 하죠. 한 주를 지나오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기쁜 날도 있었고 이유 없이 가라앉았던 날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월요일의 하나님과 오늘 금요일 밤의 하나님이 조금도 다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곳저곳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안에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좋은 선물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한 주 동안 지켜주신 또 부어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찬양 가운데 감사로 이 밤을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찬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띄워드렸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하지만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내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곳곳에 우리의 삶의 장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었기에 오늘 이 밤도 이 방송을 들으며 잠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변함없으신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오늘 이 금요일 밤, 금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아발론의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스모키 노르풀의 찬양입니다. Were you there? 거기 너 있었는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 생각나는 찬양,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사연들 보내주시면 함께 교제를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오벳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아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오벳의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론 캐놀리 목사님의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넘치게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주말과 복된 주일 되시고요.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진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FEBC 재난 대비 방송. 방송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EBC 재난 대비 방송의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은 소방방재청 대변인실의 박경련 재난 공보 담당관 모시고 벌소임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벌도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벌, 주로 어떤 종류인지 소개해 주시죠.
1: 예, 주로 사람을 쏘는 벌은 크게 꿀벌, 호박벌과 같은 꿀벌류와 말벌, 나나니벌, 땅벌 등의 말벌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꿀벌, 호박벌 등의 꿀벌류는 대개 공격을 받거나 주위로부터 이상한 행동이 감지되지 않을 때는 거의 먼저 쏘지 않는데요. 말벌이나 털보 말벌, 땅벌 등의 말벌류는 굉장히 공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벌은 꿀벌보다 크기가 훨씬 커서 눈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0: 네, 벌에 쏘인다고 하면 벌초를 하거나 성묘를 할 때처럼 시골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1: 네.
0: 가끔 뉴스를 보면 도시에서도 벌 쏘임 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1: 예, 그렇습니다. 벌들도 벌집을 안정적으로 부착시킬 수 있고 과도한 햇빛이나 바람, 비와 같은 저해 요인으로부터 벌집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다 보니까 뭐 주택 처마나 창틀에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또 지구 온난화 등으로 더워진 날씨와 말벌 번식기가 겹치고요. 도시화로 서식처가 파괴되면서 도심 쪽으로 벌들이 이동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외래종이 급격히 유입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벌들은 겨울이 되면 대부분 얼어서 죽는데 외래종들이 겨울에 죽지 않고 따뜻한 도심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개체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0: 정말로 벌집이 아파트 발코니나 또 집 근처 나무 기둥에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1: 예, 요즘 벌들은 주택 처마 밑이나 베란다뿐만 아니라 기와나 지붕 안으로까지 집을 짓기도 하고요. 심지어 보일러실 연통에도 집을 짓습니다.
0: 네.
1: 조그맣던 벌집도 2, 3일이면 축구공처럼 커지고 그 안에 수많은 벌들이 번식하게 되는데요. 무리하게 벌집 제거를 시도하면 벌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그 벌집을 없애려고 분무형 살충제 등을 불에 붙여서 벌집을 제거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0: 네.
1: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집이 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그렇군요. 집 근처에서도 말벌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고 듣고 있는데요. 예방법이 있을까요?
1: 네, 말벌이 쏘는 독의 양이 일반 벌의 15배라고 하는데요. 또 계속해서 침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자칫 생명의 위험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은 더 조심해야겠는데요. 말벌의 공격을 미리 예방하려면 산행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향수와 향기가 진한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밝고 화려한 계통의 옷을 입으면 벌이 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정원이나 들을 산책할 때는 맨발로 다니지 말고 벌이 모여 있을 확률이 큰 꽃밭 근처에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1: 굉장히 긴장을 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특히 벌초를 하다가 잘 보지 못하고 무심코 벌집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절대로 손이나 신문지, 뭐 손수건 등을 휘두르거나 큰 동작으로 뛰면서 도망가서는 안 되고요.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 하고 몸을 최대한 낮춘 다음에 벌이 스스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0: 그러니까 막 뛰어서 도망가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겠군요.
1: 그렇습니다. 네.
0: 말벌에 쏘였을 때 정말 위급 상황인데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예, 꿀벌의 경우에는 쏘인 자리에 검은 벌침이 남아있어서 벌침을 제거하고 얼음 찜질과 소독을 해주면 대부분 가라앉는데 이때 핀셋 등으로 침을 제거하게 되면 독을 지닌 주머니가 터져서 위험하니까요. 빳빳한 신용카드 같은 것으로 밀쳐내듯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말벌의 경우에는 벌침이 없고 독성이 강해서 노약자는 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벌, 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에 쏘일 것을 대비해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벌에 쏘인 뒤에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어지러움, 목소리 변화, 인후 쪽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병원에 가서 의료진의 진찰을 받는 것이 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0: FEBC 재난 대비 방송. 지금까지 소방방재청 대변인실의 박경련 재난공보 담당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FEBC 재난대비방송 장대진이었습니다.
2: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주의 끝에서 그 말씀을 기대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타냐 블런트가 부른 His Eyes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한 줄을 마치고 나면 내가 참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나는 참 보잘것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뭐 큰 의미가 있나 뭐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이게 맞나? 난 참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절에 참새는 시장에서 제일 값싸게 팔리던 흔한 새였다라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길승의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The Bonfire in Backgarden의 F-Low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Whitney Houston의 I Believe in You and Me, Smokey Norfolk의 Run to You, Jonathan Butler의 Love Never Fail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풀린 날도 있고 속상했던 날도 있고 그 모든 하루하루를 지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참새 한마디도 다 세시는 분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를 어찌 그냥 지나치셨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통과한 이번 주를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 한 주를.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애쓴 나를 다독이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이 밤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장근희의 당신은 자유,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쌍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품질 좋은 와인을 많이 만들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어느 포도 농장은 포도를 심을 때 일부러 척박한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좋은 땅에 심은 포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요. 아무래도 땅이 비옥하니까 굳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표면에 스며드는 물만 흡수하게 되죠. 하지만 척박한 땅에 심겨진 포도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느리고 포도

열매도 적게 열려서 포도송이도 좀 작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땅속 깊은 곳에 저장된 양질의 좋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달고 맛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역경과 시련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척박한 땅에도 결국 깊은 뿌리를 내려서 더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마커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첫 찬양은 광야의 감사라는 곡, 동방현주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프랑스의 어느 유명한 포도농장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포도나무를 비옥한 땅에 심으면 포도 알은 커져도 맛은 좀 떨어지고, 척박하고 안 좋은 땅에 심으면 크기는 좀 작더라도 맛은 훨씬 달고 좋다고 합니다. 모든 환경이 다 풍족해야만 좋은 줄로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만사가 다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순간들이 있는 듯합니다. 물론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인간적인 순간들도 있지만요. 주님께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또 더해야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이 밤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한웅재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할 때 내 안에 어딘가 불이 켜져 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지선의 음성으로 감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시는지 신청 찬양 떠오르시면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4628번님 하루의 시작 말씀과 찬양 전하심에 반갑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네요. 자정이 넘었으니 새로운 날의 시작인데 아무래도 그 전날 저녁과 밤을 거쳐 이 시간을 맞이해야 돼 보니 시작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우리 4628번님 사연을 통해 아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아,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께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밤이 되면 좋겠네요. 4016번님도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안부 전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7361번님 성남에서 택시 운전하시며 이 방송 청취하신대요. 지금도 열심히 운전 중이실 텐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죄인이 라는 찬양 신청하셨는데요.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Amazing Grace Medley, 스티브 다모디의 영어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레위 지파의 찬양, 오직 주로 인해라는 곡 보내드렸습니다. 1724번님께서 둘째 조카가 지난 1월 아들을 낳았는데 벌써 200일이 지났네요. 덕분에 제가 이모 할머니가 됐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기의 이름이 시우인데요. 축복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시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신청곡은 야곱의 축복인데요. 다른 축복송 들려주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모 할머니의 기도와 축복, 이 바람처럼 시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도 참 많이 불리는 축복송 중에 하나지만 오늘은 이 곡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송 송정미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과의 교제도 깊어지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장식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예라 모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정말 빠르게 가을이 왔습니다. 아직 가을인가 쉽게 가을이 온 게 아니라 나 가을 이러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선선하다 못해서 이제 좀 차갑기까지 하죠. 그리고 한낮에 바람은 또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렇지만 아직 햇살은 따갑고 아직도 강렬한 햇살이 종종 정오쯤에는 비추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죠? 특히나 이제부터는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시간을 저희 학생들도 감기 때문에 난리예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조심하시고요. 자, 강중현의 달빛과 수필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순서는 국내 CCN 찬양들로 여러분들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이 조금 컨셉이 다른데요. 토요일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은 국내 예배팀의 찬양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시면서 예러모십은 예배 찬양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찬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보다는 CCM곡에 가까워서 선곡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아티스트들의 노래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찬양들을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일주일을 또 정리하고 또 친밀한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김현식 목사님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정기세, 예, 선교사님이시죠. 정기세 선교사님이 주님 계신 곳에 두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한 명의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면서 호소력이 있고, 또 한 분의 목소리는 굉장히 좀 그게 좀 거칠다기보다도 묵직하면서도 호소력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김현식 목사님의 곡들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좀 기도문처럼, 네, 되어져 있는 곡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의 가사가 본인의 또 목소리와 노래의 가창의 목소리와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기세 선교사님은 정말 묵직하게 선포하고 또 선언하고 그렇게 사람의 목소리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신비하다고 하는 게 더 맞을라나? 네. 하여튼 신비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소리, 저도 이제 사람 목소리 지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겪었던 인생의 시간 속에서의 갖고 있는 감정의 그 스펙트럼도 다 다르고, 그래서 같은 주제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배경에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 달라져요. 네, 특히나 노래는 더 그렇죠. 특별히 찬양이다 보니까 같은 노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을 똑같은 감정으로 불러달라고 누가 이제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감정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통과한 그 소리는, 그 표현은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이 말하면 똑같이 들릴 수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 다양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다양함, 달리 말하면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쓰시는 것이 참 귀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양함,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해 있음을,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또 쓰여져야 됨을 또 한켠으로 생각하게 되네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영적 진리는 어느 한순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자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한순간에 깨달을 수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에 매우 익숙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주변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내팽개치고 혼자 산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임하신 것입니다. 덤덤하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강원구의 기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자동적으로 뭔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내가 진짜 가장 필요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게 막 이제 자동적으로 막. 근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세요. 자녀가, 아, 얘 안 되겠다, 지금. 내가 결정해서 내가 건져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행복한 아침의 얘기처럼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한번 찾았으면 됐지, 뭐 예수님 만났는데 뭘 또 찾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매일매일 찾아야 돼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더욱 그렇죠.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특정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음을, 아니 거의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기를 원하는 삶은 그것이 어떤 우리의 더 멋지고 좋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에 어찌 보면 정말 양식과 같은 거잖아요. 그냥 뭔가 엑스트라로 더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을 더 많이 한다든지 몸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건강식을 먹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과 같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점점 쇠약해지고 또 믿음도 흐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깨닫는 영적 진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허락하신 이 삶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되고 건강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 성령님을 매일매일 구하고 찾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영은이 불러줍니다. 그런 날엔.

오영은의 그런 날에이었습니다. 참 이 가사도 너무 좋은 고백이네요. 멋진 고백인데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날엔 빛이 처음 생기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쵸? 우리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생겨났고 또 하나님이 지으셨고 보내셨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강중현의 달빛과 수펠, 오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중현의 달빛과 수펠은요, 토요일 주일 찾아가고 있는데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그리고 또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새벽, 주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사연 올리는 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시면, 오늘 내일 방송 들으시면서 신청곡이나 사연 보내시면 한 주 있다가,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 아닌 한 주 동안에 잘 사연을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사연과 신청곡 방송해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토요일은 국내 CCM 찬양들을 다루고 또 주일은 예배 찬양들을 들려드리다 보니까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날 읽어드리는데 신청곡이 주일날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네. 9월 5일 1시 2분? 네. 1분, 2분? 요쯤에 올려주셨어요. 654 하나님께서, 네, 인사해 주셨습니다. 6541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읽히는군요. 654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돼버리네요. 강중현 PD님 안녕하세요. 9월달에 병원 퇴원이 됩니다. 오, 그렇구나. 하나님의 크나큰 힘입니다. 아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너무 잘 되셨어요. 그런데 저는 강중현 PD는 아니고요.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출석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취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654 하나님 건강하시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꼭 출석하셔서 주님의 귀한 성도로 또 자라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취직하셔야겠다는 이 고백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태연 축하드립니다. 네. 또 991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립니다. 그렇구나. 제가 만들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 전주의 방송의 목소리랑 좀 비교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작으셨나 보다. 류수영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신청합니다. 네, 그 신청곡 해주셨는데 9918님, 류수영님, 류수영님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찾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로 다른 곡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발음이 좀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류수영. 열심히 연습해야겠어요. 아,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01호님, 네, 저희 애청자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계절이네요. 여름이라고 말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목사님 건강하고 평안한 새벽 되세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501호님, 저희의 애청자신데. 네, 맞아요. 여름이네요, 막 이랬는데, 뭐, 며칠 안 지나서, 한주 정도 지나니까, 가을입니다. 뭐, 이러고 있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032님,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8411님, 아우, 예, 맞아요. 8411님. 저도 애청자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 참 좋아요. 김도연의 가을 듣고 싶습니다. 올려주셨어요. 네, 너무 좋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6282님, 6282님도 저희 애청자세요. 아멘, 수고하십니다. 찬양 신청곡 시선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샬롬.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시선은 내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감사합니다. 0778님, 0778님도 저희 애청자십니다. 달빛 가스펠 듣는 거 기대되지만 맨날 늦게 자서 큰일이네요. 아침에 잘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달빛 가스펠이 또좀 늦은 밤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늦게 주무시게 되죠. 건강하게 아침에 또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6일 날 올려주셨는데요. 8411님, 시편 21편 주사랑, 김영우님의 시편 21편 주사랑 듣고 싶습니다. 꼭꼭꼭이요. 네. 그래서 꼭꼭꼭 준비해 놨습니다. 8510님, 늘 감동과 은혜가 있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강중현 목사님 목소리로 염려하지 말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8510님, 준비해놨고요. 우리의 왕왕왕 애청자이시죠. 6428님, 분주한 일이 많아서 서울의 생활이 어제는 금요일 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푹잔후 새벽 3시에 달빛 가스펠을 놓쳤다. 그러셨어요? 네. 6428님, 괜찮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잖아요. 네. 늘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시는 모든 작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영감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풍성한 사연과 신청곡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신청해주신 곡 중에서, 우선은,

이곡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초롬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로 준비했고요. 김도연의 가을 두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김도현의 가을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 이게 좋다라는 말밖에는. 워낙에 이 찬양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맞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초롬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였고요. 고백도 너무 귀하죠. 아, 가만히 보니까 이두 곡이 다 우리의 인생과 관련이 있네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쵸? 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슬픔을 잊어버리게 되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가을이라는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의 고백 같은 내용이 그 시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오늘 순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깊은 대화 마주본 대화는 아니지만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펼쳐놓으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이랑 또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아까 신청곡 두 곡이 남아있죠. 김영우, 스위스로우의 멤버시죠.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님의 사랑 준비해놓고 있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저의 찬양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샬롬입니다.

0: 정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라는 밭을 가꾸시는 가장 지혜롭고 신실하신 농부이시죠. 때로는 가지를 쳐내는 아픔도 있고 가뭄 같은 시련을 지날 때도 있지만 농부이신 주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입니다. 네, 9월에 이제 또 주말인데요. 나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또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주님의 포도원. 거친 세상 바람에 가지가 흔들려도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니 내 영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농부 되신 주님의 다정한 손길이 나를 다듬으시고 지켜주시니 오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열매로 가득한 포도원입니다. 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잘 아시는 대로 줄기에 꼭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9월 한 달도 정말 주님께 더 깊이 붙어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또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제14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라. 필경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맴돌고 있으니 광야에 갇혔도다 하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을 것이므로 그가 저들을 뒤쫓을 것이나 이로써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니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이 보고 받았을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행하였는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풀어놓아 주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그가 곧 자기의 병거를 갖추고 자기의 군대를 친히 거느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니 여기에는 모든 장수들이 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애굽 사람들 곧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과 그의 군대가 저들을 뒤쫓아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북은 바닷가에 진치고 있는 그들을 따라잡게 되었다. 바로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들이 떼지어 그들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이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기를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내가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으니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일찍이 애굽에서 너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니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지켜보라.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라.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뻗어서 그것을 가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곧게 닫을 것이니 그들이 저들을 뒤쫓을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가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그 뒤로 옮겼고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어둠이 있고 이쪽에는 광채가 있었으므로 밤새도록 이 진영이 저 진영으로 다가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 자기 손을 내뻗으니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마침내 그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들어가니 물이 그들의 좌우에서 그들을 위한 방벽이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왔고 바로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뒤쫓아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더니 새벽녘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군대를 굽어보시고 애굽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되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애굽 사람들과 싸우시는도다 하고 소리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다를 향해 너의 손을 내뻗어서 물들로 되돌아와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덮치게 하라 말씀하시니 모세가 바다를 향해 자기의 손을 내뻗었다. 그러자 새벽 동틀 무렵에 바다가 늘 흐르던 방향으로 돌아오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결을 보고 달아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휩쓸어 넣으셨다. 그 물결이 되돌아와 병거들과 마병들 곧 저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던 바로의 온 군대를 덮어버리니 그들 중 한 명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난 마른 땅을 밟고 갔고 물들이 그들의 좌우에서 그들을 위한 방벽이 되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널려있는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향해 펼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을 때 그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4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정착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또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 부위마다 회복이 빨리빨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에서 나서 자라 김씨 3대만 믿고 따르고 계속 세뇌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하나원에서 나는 앞으로 한국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 북한에서 내 속에 들어있던 모든 불순물을 버리는 의미에서 내 이름을 임수려라고 저는 지어야지, 이런 의미에서 얼굴은 이쁘지 않지만 이름만이라도 하려 하기 싶어서 수려라고 했습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저희 남편과 우선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오려고 결심 못했습니다. 본 남편 자체가 한국에 가자고 저하고 많이 설교했었거든요. 저쪽 나라에 참 잘 산단다. 근데 이 사람이 알게 된 계기는 중국에 밀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밀수를 하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주입을 많이 주더군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 저의 가정 살림 형편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고난의 행군이 한창 시작되는 때인데 왜 또 다른 사람보다 괜찮았냐. 제가 군복무하면서 이 허리를 많이 다쳤거든요. 영예군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고 배급소에 찾아가서 제가 영예군인증을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배급은 입살 10kg의 강에 옥수수국수 5kg 이렇게는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집 편히 모두 군부 가족이니까 괜찮게 살았거든요. 그래 그 독을 받아서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친정집에서 고난의 행군이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알게 되고, 그 집 주변에서 모두 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햇빛을 보면은 이 얼굴이 다 이렇게 뒤틀리더군요. 홍땅 얼굴이가 젊은 처녀 아이들의 얼굴도 너무 막연하게 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정말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길게 못 가고 합의개혁이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좀 낫다고 생각했던 나의 살림도 순간에 폭랑하더군요. 합의개혁하고 나서 집안이 너무나도 벼락맞은 같이 망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고난의 행군보다 더 다른 사람이 겪은 고초보다 더 겪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전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면역이 생겼지만 저는 고난의 행군을 모르고 살다 나니까 합의개혁에서 아예 쿵코 다쳤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점점 성장하지, 공부를 남보다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아이를 어디다 여기처럼 사교육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었습니다. 무지몽매했던 시절이 하나하나 그 좀 벗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나이 먹고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학교를 갈 수 없는 거.

남편이 이미 전에 밀수를 하면서 보안부 일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잡혀서 죽게 되니까 보안부에서는 이 사람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아이 앞길을 탁 꺼서 꼭 눌러놓은 거예요. 아이가 뭐할수 없습니다. 군대에도 갈수 없고 뭐 사회생활을 하자니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니까 돌격대만 다녀야 되는데 그 머리 좋은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내로서는 정말 한 가정의 주부이고 아내인데 남편한테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자식 하나한테도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엄마였던 정말 무기력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안타깝던 나머지 아이는 어머니 하루는 떠나겠다는 겁니다. 내가 엄마 나이만 하면 이 땅에서 썩겠는데 내 나이가 너무 아깝습니다. 나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가다가 잡히는 한이 있어도 엄마를 탓하거나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으니까 내 앞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능력이 없던지라 말리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떠나는 길에서 그 산업바다 보면서 잘 가라고 말 한마디도 외치지 못합니다. 가만히 떠나야 되는데 남이 들을세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잘 가라. 제발 무사히 도착하거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허공에다 아이를 던진 것 마냥 마음을 애타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인가 아이가 떠나고 2017년도 4월달인가 겨우 1년이 거의 됐을 때야 아이 친구가 나를 보면서 강우하고 전화하겠는가 하고 물어보더군요. 그래 하겠다고 하니까 어디 데리고 가더군요. 그래 전화하니까 사람 욕심 같아서는 아이 목소리만 들으면은 마음 놓고 노래도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정작 목소리 듣고 나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람 만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정작 성공하기만 바라고 이랬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또 목소리 듣고 싶고 또 목소리 듣고 나니까 또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전화하면서 엄마 여기 오고 싶은가고 너무나도 거기서 보던 상황하고 다르니까 우리 노력만 잘하면 잘살수 있어 엄마 여기 오겠는가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전화를 잘못하면은 가겠다거나 뭐 데리러 온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은 도청에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간다고 또 장담하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큰 소리도 못 쳤습니다. 또 무섭기도 했고요. 남편이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아이 하나가 성공했다 해서 내가 내 앞길이 성공한다고 장담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도 못 하고 있었고 아이가 엄마 조금만 참아주라고 엄마가 다른 자식 있으면 나도 마음 놓겠는데 자식이 하나인데 내가 엄마를 잘 모시겠으니까 조금만 희망 가지고 살아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결심했고, 알았어 하고 자기가 브로커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반장을 오래 하면서 북한의 실태란 게 그렇습니다. 이민반장이 모든 세대들이 30세대부터 40세대 그 가운데를 다 한인반이 세대입니다. 근데 그 세대들을 다 통찰합니다. 한인 세대의 숟가락이 몇 개인가를 알아야 될 정도로 그 집이 내 속을 속속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그 이민반장을 10년 하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본의 아니게 정말 당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잘해진 것은 남편을 잃었고, 가정을 그래서 파탄시키는 그 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친정집 주변에 가서 또 이민반장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전에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하라 하더군요. 그런데 나는 내 입속에 아이가 떠났으니까 당분간 찾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민반장 하면 그런 거 있습니다. 보안소에 찾아가서 세대 명단 두세 가지고 아이를 다 꺼드기거든요. 없는 아이를 행불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할 목적으로 반장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안소에 찾아가서 그거 아이 명단을 다 삭제하고 내가 삭제했다서 그 사람이 뭐 아이가 영뭐 행불이 된게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티끌이라도 시간을 탐은 얼마라도 끌고 싶고 단련은 덜 받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거 반장을 하면서 끊는데 한넉 달인가 지나서 아이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보이지돈도 찾아오고 동사무소에서 반장을 해임시키더군요. 그래서 이민반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충실했던 이 인간이 이제는 마음을 다 달리먹고 내 친가집이라도 나는 다시 이 사람들을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친정집에다가 친정엄마한테 계속 여기다 여기 생활이 어떻고 역설질을 합니다. 아이한테 들은 거.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생활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떠나려고 했는데 아이가 정작 중국까지 마송에 왔습니다. 마송을 왔는데 저는 그 중국 전화기를 제가 쌌는데 그 중국 카드 심을 누구한테 빌려줬습니다.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 카드 심을 지금
잃어버렸다고 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중국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아이하고 통화.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는 중국까지 왔다고 엄마 빨리 체비해서 어느 날에 브로커가 오면은 암호를 맞춰가지고 뭐 호박이면 호박이 이렇게 암호를 맞춰가지고 다시 떠나게 했는데 전화하다가 도중에 지금 그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전화기 심이 돈이 모자라다 하니까 아이는 당황하고 지금 자기가 비자기일은 지금 모자라지 하니까 자기 다니던 곳이고 이미 전에 일하러 다니고 이랬던 곳이니까 압록강 넘어왔더군요.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 하면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주님이 친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모두 내어드리고요.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삶을 가꾸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평안이 샘솟을 것입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요.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 또 준비도 하시고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동훈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는 책이 있어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 현재를 비교하는 것. 이와 관련해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를 두고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고요.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현재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기뻐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믿으며 여호와 이레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새벽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오늘 하루도 이번 주말 가운데 이루실 가장 선한 그 길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리톤 김민성 씨의 목소리로 먼저 올려드렸고요. 동행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샤드렉, 미셱, 아벳네고가 있는데 다니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고 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은 친구로 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귀하게 여기지만 세 번째 친구만큼은 실제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첫 번째 친구는 가장 먼저 도망간대요. 두 번째 친구는 얼마간 함께 있다가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난답니다. 세 번째 친구, 그 친구만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재산입니다. 재물이죠. 돈은 인생의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따름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튼튼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는 가족도 결국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친구,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귀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참된 친구란 누군가? Who is a true friend? 요한 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명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 카네기, 데일 카네기. 좋지 못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불운과 악수하는 거라고 그랬어. 나쁜 친구와 손을 잡으면은 썩기 전에 빨리 손을 떼어버리라고 그랬죠. 상대하는 안 될 인간을 사귀지 않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인간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참 친구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친구, 또 친구를 위해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빈부와 변함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 없이 주셨던 그 사랑과도 같이 그 사랑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하며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계속해서 4주의 사함 받고서 국립합창 다닙니다. 이어서 주 예수 대문밖에 찬양사역자 남우현 씨의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고향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한고 아름다운가.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80년간 분열과 불신으로 갈라진 남북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한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철야기도 이후 20년 동안 반목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한 형제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의 산이 쌓이고 쌓일 때 분단의 장벽이 속히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눈물과 한숨과 그 모든 아픔과 신음소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줄 믿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 평안과 행복과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

0: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이 아닙니다. 소문으로 퍼졌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서 내가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표출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 8월 중순 외신 보도에 따라서 이제 널리 퍼졌는데요. 러시아의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에 모스크바에 대기 중인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라. 라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광고에서는 이들을 작업조 형태로 제공한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는 상당히 흥미롭게 볼만한 사례죠. 지난 방송에서 북한 당국이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서 건설이나 제조업 뭐 이런들 다양한 분야로 노동자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게 내부 방침이다. 라고 네.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실제 러시아 현장에서 이와 일맥상통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1: 근데 광고 제목부터가 상당히 눈에 띄잖아요.
0: 네.
1: 김밥을 잘 마는 북한 여성. 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문구예요.
0: 이게 러시아도 아시겠지만 네. 한류가 되게 많이 퍼져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이 뭐 이제 가서 거기 러시아 사람도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 영상도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0: 당연히 김밥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음식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먹겠다. 이걸 되게 인기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밥을 제공하는 그 식당에 대한 수요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드는 건데, 아무튼 즉석 식품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북한 여성이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1: 네.
0: 김밥을 하나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밥 자체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광고 내용을 더 들여다 보면 이 여성들이 식품 제조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일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또한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특정 기술을 가진 몇 명을 채용한다기보다는 40명으로 이미 구성된 그런 인력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내놓고 고용 업체가 필요한 업종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다라는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제목을 만들어 놓고
0: 그렇죠.
1: 식품, 뭐 의류, 농사 다 이 업종을 다양하게 열어놓은 셈이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상황에 맞춰 노동력을 이제 보내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이 과거 우리가 러시아 북한 노동자라고 하면은 남성이었습니다. 벌목공이 또 있었고
1: 그쵸, 그쵸.
0: 건설업체 안전모도 쓰지 않는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그 장면
1: 네.
0: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갑자기 여성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공장, 의류, 농업 이런 여러 업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사람이 부족한 업종이 있다면 그 수요에 맞춰서 북한 노동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제는 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네. 되는 거죠.
1: 언젠가 또 러시아에서 오신 북한 여성분도 뵐 수가 있겠어요?
0: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1: 네.
0: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 계속 들었지만 이제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북한 노동자들을 주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지금 러시아나 북한이 관계가 좀 깊어지게 되면서 공안, 경찰 혹은 이제 정보기관들의 교류나 협력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그 러시아에서 이제 도망치고 이제 선교사분들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1: 네.
0: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얘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게 2024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정보기관 간의 협력.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관이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놔뒀다면 지금은 이제 뭐 CCTV라든지 여러 이제, 이제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북한 노동자를 잡고 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서는 국가별 맞춤형 파견이라는
0: 네.
1: 표현을 쓰시면서

0: 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 그 일환으로 볼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40명이 어떤 북한 기관을 통해서 파견되는지까지는 보도만으로 확인되진 않는데,
0: 네.
1: 아무튼 전체적인 방향은 이제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차 당대회 이후로, 그리고 전원, 6월 전원회 이후로 북한 당국의 이런 그 기조는 완전 확실한 거잖아요.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어디가에 필요하면 우리의 맞춤형으로 해서 파견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가져와라. 계약서가 이제 올바르고 뭔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승인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이용해서 이게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겠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책 방향,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0: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구인 광고라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올려놓잖아요.
1: 네.
0: 근데 꼭 40명이 한 번에 가야 한다라고 한게참 눈에 띄어요.
1: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0: 네.
1: 부분을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0: 오.
1: 좀 약간 무서웠거든요. 러시아에서 그 남성분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혼자서 일감을 받고 혼자서 건설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유로운 시간이 많았어요. 핸드폰을 보거나. 근데 40명.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집단적인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 다 뭔가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서 온 해외 파견 노동자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0: 맞아요. 본
1: 찾아볼
0: 적이
1: 수
0: 거의
1: 없었어요. 저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시자였던 거예요. 북한 노동자의 서로서로 감시.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북한의 감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 읽혀진 거여서 이게 자유나 억압이 더욱더 상승한 거잖아요. 러시아에서도. 그래서 저는 약간 더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이러면서도 와중에 근무 조건에도 신경을 쓰는데,
1: 네.
0: 40명이 한 번에 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불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좁은 가능성 가운데서도 근무 조건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그 보도에서 보면은 이것도 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북한 여성들은 하루 11시간씩.
0: 11시간이요.
1: 네. 우리 8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달에 26일에서 28일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20일 정도 일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그렇죠? 그러면 일요일만 쉬겠다라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일요일도 막 격주로 쉰다거나, 그리고 8시간 아니고 11시간씩 우리 다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강제노동을 시키겠습니다, 강제노동 여러분 해주세요, 여러분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광고를 통해서 선전하고 있잖아요, 드러내고 있잖아요. 제가 볼때 이게 너무 이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가 이 북한 노동자들을 도구하고 있고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너무나도 심각했던 거예요. 그냥 상품인 것처럼, 상품의 장점인 것처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 인간성을 그냥 말살하고 있다, 스스로. 이거를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근데 시급은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로 제한을 좀 하나요?
1: 시급은 이제 480루블로 제시가 되는데요. 저번 라선 말씀드렸는데 이 했던 광고와 유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480루블이 북한 노동자한테 그대로 돌아가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 현지에서 받는 비용하고 비슷한 건데, 그 비슷한 비용을 이제 제공하면서도 북한 당국에 오히려 돌아가는 비용이 더욱더 많아진다 라고 하는 점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0: 근데 이게 11시간, 뭐 주에 5, 6일이 참 말이 안 되는 숫자여서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에 52시간 제한하잖아요.
1: 네.
0: 러시아에서 정규 근무 기준이 4

0: 40시간, 40시간인데,
1: 네.
0: 이거는 뭐 좋게 66시간이 훨씬 넘는.
1: 이게 다 똑같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가공 공장. 거기도 똑같고요. 뭐 16시간, 뭐 12시간 막 이래요. 근데
0: 네.
1: 이게 중국법에는 어긋나거든요. 당연히 러시아법에서 11시간 이런 건 어긋나는 겁니다.
0: 네.
1: 하지만 이건 여기에 투입된 북한의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러시아의 당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당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이 스스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1: 점을 우리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꼬집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0: 참 시사하는 게 많은 게시글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 저희가 이 러시아 구인 광고, 김밥을 잘 만드는 북한 여성
1: 네.
0: 40명을 한꺼번에 채용시키려는 이 구인 광고를 통해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기억하면 좋을까요?
1: 이게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단 단위의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는지, 이게 광고에서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북한 당국이나 혹은 이제 중개업체의 눈에는 이게 40명의 그냥 노동력일지는 몰라도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보자고요.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이웃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존엄성, 가족의 소중함,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그 엄청난 그 사람의 그 논리 이런 것들은 다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러시아의 뭐 북한 사람이 얼마나 간대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선택해서 할수 있는지,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쉴수 있는 것인지, 작업 조건은 얼마나 좀 국제적인 그런 그 원칙에 좀 부합되고 있는지, 또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나 혹은 외화 규모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그 고통받는 목소리를 내가 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계속해서 해외로 나아가는 길목을 또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구축하고 있는 북한 땅에서 조건과 돈과 같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바로 볼수 있는 시선을 또한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임하는 북한 땅이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어느 한 서양 선교사가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유명한 스님 한 분을 이제 전도하려고 친구를 삼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스님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고. 인카네이션, 어떻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올 수가 있느냐고. 이 스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느 날도 스님과 함께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서양 선교사님이. 그만 시골길을 걷다가 구두잖아요. 구두. 구두발로 이렇게 인도 개미는 개미 그런 큰가 봐요. 개미 굴이 이렇게 탑을 쌓고 있는 그걸 잘못해서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냥 기질초풍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조심하지 않고 수많은 개미들을 사륙할 수 있느냐고. 이거 큰일 났구만. 죽은 개미들 중에는 당신의 조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때 선교사님이, 스님,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 하여튼 본인 안에게 내가 수많은 개미 새끼들을 살상해 죽였어. 슬픔을 당한 개미 유족들에게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되겠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소, 스님? 그래서 스님이 정색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 당신이 죽어 개미로 환상하는 수밖에 없어.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사죄하셔야 돼요. 이따다 싶어서 선교사님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개미로 태어나듯이 전능하신 신께서 하나님 창조주께서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해 주신 분이요. 그 사인으로 부활하셨소.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받지 않소. 구원 받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성 다미앙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촌, 나병 환자촌, 문둥이촌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건 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1년, 2년, 3년을 전하는

0: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왜 이러냐. 이 다미안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문을 안 열어. 당신은 우리 사정 모를 거야. 당신은 우리 사정 몰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 주여, 저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을 안 여니까, 마음을 안 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저들의 문화 속으로 저들처럼 나병에 걸리면 되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듯이 그거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제가 묻는 병이 되어 저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에게 문둥병을 주옵소서. 그래서 얼마 기도했더니 진짜 나병이 생긴 거예요. 나도 문둥병 환자, 나도 당신들과 똑같소. 그랬더니 이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할 수 있으면 농담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웃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묶이고 눌리고 우울한 그들을 밝게 해주려고. 네. 큰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다미안만 만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얘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 그의 성경 공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죽기로 돌아온 자, 우리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나병 환자촌까지 갈 건 없더라도 우리 이웃사람, 주변사람, 친구, 우리 친척들 그 수준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린 그거 못 가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전재계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 20도, 여수 19도, 신의주와 목포가 18도, 서울과 대구, 광주가 17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16도, 평양과 개성이 15도, 함흥 14도, 춘천이 13도, 청진 12도, 강계가 11도, 해산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강릉이 29도, 목포와 여수, 대구, 부산, 서울, 제주가 2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 춘천이 27도, 신의주와 강계, 대전이 26도, 해산 24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요.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 나는 늘 동일한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것일까?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항상 비슷한 문제 앞에서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습관과 연약함 때문일 수 있지만 이것은 마귀의 상습적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귀의 전략을 간계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쓰인 헬라어 메소데이아는 오늘날 영어 메소드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계획된 방법, 치밀한 전략이라는 뜻이지요. 즉 마귀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받은 상처, 그리고 그 사람의 두려움과 욕망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들리기 쉬운 지점을 기억해 두었다가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시점에 공격을 하지요. 그래서 동일한 시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큰 죄를 들이밀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 사소한 비교,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열등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충격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를 좋아했는데요. 하와에게 대놓고 너 하나님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의심을 불어넣어 주었고 결국 그 의심은 인류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험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 자리가 여전히 중요한 영적 전장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영적 전장의 신호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마귀를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을 너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라 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승리를 쟁취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고대 군인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장식이 아니라 갑옷을 고정하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0: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불 자체를 꺼버린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생각으로 날아오는데 너는 안 돼, 이제는 끝났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믿음은 이런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의 거짓을 정확히 잘라내는 진리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흔들려고 하지만 전신갑주는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새벽을 깨우시는 애청자 여러분, 혹시 동일한 시험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세우시려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며 말씀의 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어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를 지었을 때 숨거나 피하지 않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귀하신 주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분단 70년의 긴 세월 가운데 이 땅에는 남과 북, 그리고 우리 곁에는 탈북민이라는 3만 명의 동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북한교회 재건이나 탈북민 구출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또 헌신해왔는데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의 열매 탈북민 신앙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신앙 간증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기도 때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의 북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의 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3: 저는 용산에 있는 시온선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제 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송되었을 때 그 절박했던 주님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은 잡혀갈 것 같지 않고 공안이 없는 이 편안한 공간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1년 365일 그 감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내가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헤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북송됐던 북한에서 내가 북한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기도와 또 묵상 끝에 내가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2000년도 중국 심양에서였습니다. 이윤진 선교사님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막내동생이셨습니다. 지금은 소천 와서 전국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2000년대 중국에 있었던 그 통독반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투무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통독을 할 때 많이 싫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들려오지도 않고, 제가 사실은 고향 사람들이 그리워서 통독반에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됐고 큐티를 나눠야 됐고, 그것도 또 새벽에 제 표현으로 막 들들 볶아서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모르는 말들을 계속 막 읽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윤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몸이 막 10배나 넘어대는 짐 보따리들을 끌고 심양 공항으로 이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를 통해서 왔지? 이런 고민도 잠깐 했고, 근데 이제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통독반에서 잠깐 머물다 또 이제 대련에 있는 저희 집에 가고,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낳은 딸 앞에 굉장히 제가 자신이 없고 부끄러운 엄마였습니다. 발변 기어다니는데, 크는 그 애를 보면서 내가 저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나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엄마라고 오픈을 해야 될까? 자식 앞에 나를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살아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복송을 이제 했었는데요. 잡혔어요. 중국 내몽골에서 일주일 동안 막 영하 40도 되는 데를 이제 막 돌고 돌고 막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끝내는 북송되는 이제 중국 길림성 도문이라는 감옥에 이제 잡혔는데 집을 나온 지 9년 하고 6개월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탈북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맞이어서 밑에 있는 동생들, 부모님들 살리려고 강을 건넜는데 건너고 보니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랬는데 잡혀서 이제 양말 한 조각이랑 팬티하고 그냥 바지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눠주는 조끼 있고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감옥에 한 번도 빤 적이 없는 그 담요를 이제 뒤집어 쓰고 사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많이 저한테 안겨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큐티했고 통독했던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어떤 지나간 일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살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때 34살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더 살고 싶어요. 저좀 살려주세요. 저 이제 34살밖에 안 됐어요. 저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저는 죽으면 되는데 제가 남겨두고 떠난 딸, 8살짜리 딸 있습니다. 저는 살아서도 그 애한테 못난 엄마의 모습이었지만 죽어서도 이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난못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감방에 한 40명 되는 탈북민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제 북송되면 북한 보위부에서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물어본대요.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기독교를 이제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본대요. 그렇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흘 지나서 다른 감방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진보다리 풀다가 이제 통성명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진보딸이라 해봐야 뭐 가루비누 조금 그다음 뭐 양말 조각 생리대로 사용하던 천 조각 이렇게 작은 딸보들이 있었는데 그거 풀다 말고 청바지 단추 이제 뜯어가지고 보초병이 안 보이는 안쪽에다 기도 제목들 적어놓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3일씩 5번을 그 감방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세상의 엄마들은 자기 자녀의 생일을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잖아요. 저는 이제 제 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이 생일 전날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딸은 제가 돈 벌러 간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왔다고 엄청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 내가 북한 사람이란 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탈북에서 북한에서는 결혼 안 하고 중국에서 애아빠를 만나서 살았지만 나는 본적지가 여기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중국에 왔는데 탈북을 경험하고 중국 경찰을 경험하니까 이제 중국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국에서 한국을 오려고 이제 떠났어요. 왔는데 그것도 역시 통독반이었어요. 조선족 집사님과 이제 합심해서 저희를 이제 섬겼는데 이제 한번 탈북을 경험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그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아파트 안에서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찬양 부르는 것도 싹 죽어가면서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나요. 6명 중에 5명이 북송을 한 번씩 다 경험하니까 겁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붙들려는 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경도 이제 배우고 말씀도 쓰고 그때도 금식을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 공안에서 위해시 외삿가에서 잡으러 왔어요. 그날은 김치찌개도 엄청 맛있게 고기를 많이 삼겹살 많이 넣고 김치찌개를 엄청 많이 끓여놨어요. 몽땅 못 먹고 잡혔어요. 중국 공안에 다시 잡혔어요. 외삿가에서 나온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막그막열 명씩 넘어대는 막 산동 사람들이 이렇게 몸집이 커요. 달려들어와서 막 수가 막 차오는 거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 아, 우리는 배고픈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잡아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짐막 이렇게 싣고 가는데. 봉고차가 막 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북송됐을 때 살았는데 한국 기도로 두 번까지 어떻게 살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 위예시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갇혀졌어요. 날씨도 엄청 안 좋고 비가 많이 왔어요. 창문 이렇게 열어놨는데 참새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비 굳느라고. 그 참새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 나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저 참새로 태어났으면 북송 안될 텐데. 참새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무슨 작업을 했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 비워내는 작업에서 하나님 없어. 뭐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우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 기도도 난 죽으라는 거지 뭐야. 없어. 하나님 없어. 없을 거야. 없을 거야. 계속 비워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눈물도 다 비웠어요. 한 일주일 있었는데 제가 아마 일생 동안 울었던 그내 안에 있는 울음을 다 비워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제 묶여서 남자 여자 이렇게 다 묶여서 가는데 위에는 배를 타고 대련에 와야 이제 북한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더위를 실은 북한 보스가 가는데 지금 보이브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에. 보스 안이 분명히 이제 사람이 한 40명 정도 탔는데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막 상대방이 침 꿀꺽 넘어가는 소리도 막 들리고 아, 참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도착했어요. 북한 보이브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한 40명 정도 앞에서인데 막 입에서 막 상소리 막 나오고 근데 감옥이라고 보니까 저는 첫 번째는 도문 쪽으로 이제 북송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진이즈 쪽으로 이제 북송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짐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 짐을 이제 돈이 나오는가 하고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저희 죄인들이 눈에 비친 그 보이브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 우리 가지고 난 내 그 혼솔 막 그리고 치약 막 뒤져보고 이러면서 돈을 이제 밝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내 조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그때 조국이 아닌 거에 대한 생각 이제 내려놨어요. 근데 그 보이브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름 아무개 아무개 막 부르면서 너네 이제 한국 영사관에서 잡혔지 막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긴 머리인데 이렇게 잡아서 벽에다 이렇게 막 쫓아놓는데 양 옆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눈으로 옆으로 보이잖아요. 피가 이렇게 툭툭 터지는데.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내가 오줌을 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사촌이에요. 20대, 10대 후반인데 중국에서 조선족 전도사님 양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는 그래도 좀 짬밥을 먹었잖아요. 사회 짬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가려고 그랬지 그러면 거짓말해도 빙 애들 텐데 이 친구들은 사회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한국에 가려 했다는 것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감옥에서 식기도도 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간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배식구 쪽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거기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없다 하면 거기 안 보내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 수용소로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분은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너 친구의 신앙은 뭐고 나는 내 신앙은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다섯 명이 똑같이 잡혀 나갔으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섯 명이 서로 다른 감방으로 이제 옮겼어요. 나는 이 감방에 있고 다른 분은 또 저쪽 감방에 있고 있는데 앞에 감방에 있는 순이라는 언니가 오전에 끌려 나가는 거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야 김순이 몇 호 감방에 몇 호 나오라 해서 걸어 나가는 거 분명 들었는데 오후쯤 들어오는데 막 질질 끌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막 끌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 나도 저렇게 맞겠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한 매만 때리면 저 다 불어버릴 겁니다. 나는 첫 번째 복성 때 제가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맞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 매만 저 사람들 한 매만 때리면 다 불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기도대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언니는 저는 진짜 한 매도 안 맞고 그 풀려 나왔어요. 근데 그 언니는 맞아 죽더라도 부인하게 해달라고 한국 기도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보이브에서 나와서 단련대로 가는데 변속관에서 봤는데 얼굴 빼놓고 이 몸부터 이 아래까지 다 새까만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우자에 맞고 걸상에 맞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희 서푼짜리 믿음도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근데 저랑 그 다섯 분이 해령 정거리에 있는 12교화소에 갔어요. 내 기가 그 포대가 있는데 만탄창을 한 군인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이름으로 안 불려지고 수임 번호로 불려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호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녁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어느 때가 하나님하고 최고로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있던 3년 석 달 동안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때 제일 제 신앙이 최고로 이제 높았던 시기다. 기도한다고 하고 1년 360일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지만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야, 난 재수 좋은 사람이야. 왜냐면 한국 기도 두 분 다 이제 여독 정치범 성소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살짝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새로 감방에 이사 가는 날 너무 놀랐어요. 제 주님 여기를 주님이 예비하셨군요. 주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재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거 고백을 딱 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요. 당신의 사람을 돕게 하셨어요. 그 감옥에도요.

0: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루 종일 1년 36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께서 하나님만 부르시니까 그런 사람만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중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했소를 안 했지만 눈만 보고 아, 저 사람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구나. 그럼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럼 둘이 벤소간에 들어가가지고 손 쥐고 왜냐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둘 다 나와요. 그리고 감방이 위치가 앉아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모르는데 또 며칠 지나서 다 응답 받았어요.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 응답 받았구나. 하나님이 궁휼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출소를 앞두게 한 15일 전에 감옥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하고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감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때 틈에 그 사람도 내가 딱 저 전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잡고 들어가서 아궁이 불빛에 나가서 이런 얘기해요. 나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더라. 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내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된다. 나는 지금 3년 반 돼서 나가는데 당신은 12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한번 믿어볼래? 그러면 갈급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간다는데 자기는 아직 12년 있으니까 그럼 한번 말해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불빛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만 이 기도가 성립되고 당신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분 정도를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그거 까맣게 잊어먹었거든요. 내가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잊어먹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한국에 온다고 태국 이민 감옥에 왔는데 막 꺅 소리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리치는 너 아는 사람 있나 했는데 저 여자 저 멀쩡하게 생겼는데 감옥에서 하나님 얘기하더라니까 저 여자 어디서 살았네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하나님 전했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얘기를 했다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나도 오지랖이었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1: 구주와 함께 나 죽었어.
2: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주장하심으로 모진 고문과 핍박이 있던 북한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영주 집사님의 간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 함께 은혜 나누신 후에 계속해서 집사님의 간증 만나볼 텐데요.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새 찬송가 407장 구조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소를 했어요. 제 동생이 데리러 왔는데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데는 함경북도 온성이라고 지도 맨 위에요. 제철이 있어요. 제철에서 쇠를 이제 녹이려고 그러려면 고열탄이 있어야 되거든요. 러시아에서 그게 수입해오는 고열탄이 있어요. 60톤 그 화물차에서 나왔다가 다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트럭에 탔어요. 탔는데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 찬양을 마음대로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집에 내려오는 3시간 동안을 찬양을 목이 터지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철길 바로 옆에 두만강, 두만강 옆에 바로 중국이에요. 그리고 막 연변 쪽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한국 위성이라고 또 썼어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똑 떨어지면 두만강이고 두만강에서 똑 떨어지면 내 딸한테 갈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나 살려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기도하고 노래 부르니까 제 동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감옥 갔다 오더니 나보고 이상해졌다 그러더니 다른 데 다른 감방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한 3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출소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님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올케한테 막내 동생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세 번째로 이제 한국에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감옥에서 살아났을까 얼마나 제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제 딱 물어봤어요. 한 분도 안 잡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도로 한 분도 안 잡힌 사람도 있고 자기는 아예 한국 기도도 아닌데 안 잡혔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네.

어째 나는 한 번도 중국이 참새도 막 부러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째 나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잡히게 했대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세상에 발 하나님 교회에다 발 하나 이렇게 걸어 놓고 하나님은 무서운 건 아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기 직전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것들인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실 인격적으로 만난 또 계기도 있어요. 또 사실은 하나님 만났으면 전과 후가 분명히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오고 자유가 주어지고 잡힐 일이 없으니까 까마득하게 좀 하나님 저한테서 이제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게 아닐까? 또제 안에 나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외 아울리치를 이제 갔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때 저를 이제 본 거예요. 달붕이들 보면서 아 나도 저랬지. 하나님 얼마나 웃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나는 확실히 죄인이구나. 어떻게 어떻게 해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말도 세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싫은 사람은 막 맨날 며칠을 씹고 안 좋다는 거 다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게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북한 선교학교, 북한 개척학교를 많이 참가하고 나름 내 안에 정체성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싶고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2,600명이 북송이 된다고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막 이제 그 면도칼 가지고 가슴을 저어내는 아픔. 저는 제가 북송을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막 잡고 견뎌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그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 제가 길을 쓰고 가서 봤던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자극을 주느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안 차리면 저 사람들처럼 죽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왜 그러잖아요. 송장 태우는 냄새. 고약해요. 너무너무 고약해요. 나무알라 가잖아요. 나무알라 이제 가면 여기서처럼 뭐 시체를 태우는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르지도 않는 그 참나무 위에다 사람을 태우니까 뼈가 잘 태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보안원들이 걔, 경찰들이 걔가 사람 그 뼈대를 막 물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막 가는 길에 손톱 누구 손톱인지 모르죠. 손톱이 굴러다니고 이렇게 뼈 갖고 굴러다니면 내 옆에 있었던 누구 손톱이겠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김정은도 꼭 알아야 될 북한이 진짜 속살이란 책을 이제 썼었던 이유가 29살 되는 그 분이었는데 저랑 이제 시댁이 고향이 똑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소극적으로 생겼는데 못 먹고 그러니까 있잖아 영양실조도 오고 백혈액이 왔어요. 그래서 뼈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죽는다고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제 병반에 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잡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미나미 엄마가 하나님한테로 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배고픈 거를 못 참아서 사실은 탈북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죽어서는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벽에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꿈에 그 친구가 이제 천국에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가 거기에 갔구나. 구미가 거기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제 호흡이 있는 한 북한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과 북은 진짜 피를 나는 형제잖아요. 어떻게 내 몸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면 누가 목소리를 내주겠나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그럼 내가 죽어서 뭐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낮아졌는데 그럼 나는 뭐를 할까? 나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청년들한테 내 어깨를 내어드리는 거, 내가 죽어지는 거. 저는 북한이 열릴 것 같아요. 저희 대에는 북한이 열려서 바울처럼. 하나님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3만이 넘는 탈북민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늦은 거는 괜찮지만 또 이곳에서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이제 그 고마움을 내 삶으로 이제 살아내고 기도로도 살아내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동족들이 북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북송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북송이 되더라도 그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저 북한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열어

0: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을 때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철야 기도 시간에 간증을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또 탈북민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복음의 중요성, 통일의 중요성 알리고 계시는데요. 집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개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요즘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를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이야 산골에 가도 수돗물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도심을 벗어나면 대개 펌프로 물을 퍼 올려서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펌프질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바가지에 물을 담아 미리 펌프에 부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물로 인해 펌프질도 잘 되고 물이 잘 퍼 올려집니다. 그 바가지에 담은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르죠. 마중물은 사실 보잘것없는 작은 물이지만 깊은 샘물을 퍼올리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넣고 기도에 펌프질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고쳐지고 불행이 기쁨이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무슨 일이든 믿음의 마중물을 마음에 넣고 계속해 기도의 펌프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펑펑 쏟아나는 축복의 생수를 마음껏 퍼내는 시간이 되고 또 그런 가을의 나날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워킹 프레이스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의 한 미션스쿨의 초청으로 말씀을 전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한 소녀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소녀의 부모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집을 나가라며 소녀를 내쫓았습니다. 다음날 미션스쿨의 선생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선교사님을 찾아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전 재산인 5달러를 꺼내 선생님에게 건네주며 제안했습니다. 여기 저의 전 재산이 있습니다. 제가 매달 5달러씩을 보내주면 이 소녀를 돌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때의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돌보는 방식의 기부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며 월드비전을 설립한 밥 피어스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도와야 하고 전해야 할 사람들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보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 성실히 돕기 시작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어쩌면 창밖의 하늘보다 먼저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날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화면을 열면 밤사이에도 수많은 사람의 삶이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자녀의 합격 소식을 전합니다. 누군가는 새로 마련한 집을 보여주고 누군가는 자신이 이룬 일을 자랑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해지고 감사했던 집이 좁아 보이고 사랑스러웠던 자녀가 부족해 보이고 성실히 걸어온 내 인생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의 삶을 봤을 뿐인데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찬양 풍경의 더사랑 지구촌 교회 조범조 목사입니다. 비교는 없는 것을 크게 보이게 하고 있는 것을 작게 보이게 합니다. 남이 받은 것은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희미하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는 잠시 다른 사람의 삶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받은 만큼이 아니라 위에서 내게 주신 만큼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침이 되길 바라면서 찬양과 함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그리고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을 여며 봅니다.

한때 세례요한, 이 침례요한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며 회개했고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다급하게 요한에게 말했죠. 선생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서운함과 불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뺏겠다고 생각했는데 요한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큼 받은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사람도, 기회도, 재능도, 사역도 모두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이 받으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적게 받으면 외면당했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은혜는 양보다 출처가 중요합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사명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세기 시작하면 감사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세기 시작하면 평범했던 일상이 선물이 되는 거죠. 비교는 받지 못한 것을 세지만 믿음은 위에서 주신 것을 셉니다.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느라 아직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을 놓치곤 합니다. 예전보다 건강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느라 오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생각하느라 함께 밥을 먹을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을 아쉬워하느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지나칩니다. 혹시 비교 때문에 소홀했던 사람이 있나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부족한 것만 바라보느라 고마움을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감사 한마디를 전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고마워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그 마음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감사는 새로운 것을 더 받았을 때만 시작되는 게 아니죠. 이미 받은 것을 다시 알아보는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의 삶이 누군가의 삶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의 몫까지 살아내라고 하진 않으셨으니까요. 다만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며 내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은혜로 바라보는 눈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느라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삶을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받지 못한 것을 세며 불평하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손에 맡겨주신 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어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었던 일상, 오늘 또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자고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바라보느라 내게 주신 일을 놓치지 않고 크고 화려한 일을 기다리느라 오늘 순종할 작은 일을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받은 만큼이 아니라 위에서 내게 주신 만큼 감사하고 위에서 내게 주신 만큼 사랑하며 위에서 내게 주신 만큼 충성하면 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날 되길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저는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조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를 위한 기도 개운감리교회 김범용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열 대신 연합을, 미움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오랜 분단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산가들 거리와 일터 위에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지친 삶, 막힌 현실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이름 없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어둠 속에 작은 빛으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희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서늘한 바람이 양팔에 안기니 8월의 더위는 등 뒤에 숨는다. 바람은 먼저 마음을 불러온다. 김민들레 시인의 9월이라는 시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 가을바람 맞아보셨어요? 여름과 같이 날아가는 이 바람,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요. 여름에 담겨있었던 아쉬움, 후회, 끝내 여물지 못했던 고민들 같이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바람과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겠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장 9절 말씀. 아멘. 포로 생활에서 다시 성전을 향해 나아왔잖아요.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나날들이 찾아왔어요. 지난 포로 생활은 잊고 이전보다 더 멋진 성전을 지어야죠. 9월은 주님이 계실 마음의 자리가 더욱 견고했으면 좋겠네요. 주님을 마음에 모신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9월 12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9월의 바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좀 느껴보셨어요? 조금은 기온이 낮아졌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원래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가 쉽잖아요. 일교차에 조심하시고요. 새로운 계절에 더욱 새롭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가득 담아서 9월에 함께하고픈 찬양, 가을에 함께하고픈 찬양 여러분 신청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어플에서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2566님이 문자 주셨네요.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나의 하루에 선장되시길 기도하며 신청합니다. 항해자 라고 보내주셨네요. 주님이 키 잡고 떠나는 이 항해, 파도가 걱정되지 않겠어요. 파도가 안 치시는 하루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모든 항해 능력 있는 선장과 함께 하시니까요. 멋진 여행과 같은 그런 크루즈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항해자 찬양 함께 하시죠.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말씀으로 더 행복해지는 토요일을 보내는 시간이죠. 행복한 말씀 퀴즈 시간이에요. 오늘도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져왔어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 보기 중에서 선택하셔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9절 전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뿅뿅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기 1번 포로, 2번 자녀, 3번 천사.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 이 어학사전 힌트로는요, 두 글자 단어의 뜻이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래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들과 딸, 자식들을 일컫는 말인데 어떤 단어가 있었을까요? 1번 포로, 2번 자녀, 3번 천사였습니다. 자, 아시겠나요? 여전히 모르시겠다고요? 여전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구절 전해드리면서 힌트가 될 만한 찬양까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뿅뿅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번 포로, 2번 자녀, 3번 천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또는 어플 무료 채팅창에 여러분의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양 듣고 함께 해볼까요?

찬양이 좀 힌트가 되셨을까요? 퀴즈의 정답. 정답은요? 2번 자녀였습니다. 이 자녀라는 단어 넣어서 다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포로는요, 적에게 잡혀서 자유함을 빼앗긴 자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죠. 1번, 3번 다 틀렸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이유는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가 된다고 해서 힘든 일을 마주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폭풍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의 특권 아닐까요?

9월 12일 행복한 토요일을 위한 기도. 손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모든 피로를 말끔히 사라지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오늘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의 하루도 주관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거룩하지 못한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낮은 자와 함께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돌봄으로 거룩해지게 하소서. 누군가 내미는 손이 그가 마지막으로 내미는 손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돕게 하소서. 내가 고통당할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었듯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힘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나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걸 공감이라고 해요. 내가 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처럼 마음이 아프고 화나고 기쁘고 똑같이 느껴주면서 리액션 해주면 위로가 되고 기분이 나아지잖아요. 최고의 대화 상대죠. 고민을 털어놓을 마음도 생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 수밖에 없는 건 우리와 같이 땅에 발을 디디며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 오늘 신나게 수다 떨어볼까요? 그럼 여러분 위로 많이 받으시고 기쁨도 가득하실 겁니다. 최고의 공감자, 대화 상대가 곁에 있으시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연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가 581장 작곡자 신영순의 샤론의 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실까요? 가을에 산길이나 들판을 걷다 보면 여름 내 햇살과 비바람을 견뎌낸 곡식과 열매들이 알알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지마다 무겁게 맺힌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처럼 이 계절은 우리에게

수학의 기쁨을 떠올리게 하죠.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올 가을 나의 영혼의 가지에는 어떤 열매가 익어가고 있을까? 눈에 보이는 성과나 소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맺게 하시는 영적인 결실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맺히는 기쁨과 감사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은 찰스 버틀러가 1898년에 가사를 지었고 그에 대한 기록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곡자 제임스 밀턴 블랙은 미국 뉴욕주 태생으로 일찍이 성악과 기악 공부를 하여 음악학교 교사가 되었고 10여 권의 찬송가를 편찬하고 감리교의 찬송가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 지휘자로 섬긴 사람이죠. 내 영혼의 은총 입어를 대금 선율로 띄워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박경민의 대금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영혼마다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늘의 평안과 열매가 시작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흔히 결실의 계절이 오면 우리는 외적인 수확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었는지 얼마나 큰 결실을 거두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진짜 수확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맺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기 힘들 때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불안할 때 주님의 화평을 선택하며 조급할 때 오래 참음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맺히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속에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가 배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는 고백,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은 주님 뜻 찾아가는 신앙의 거룩한 여정을 다짐하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열매는 단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볕을 견디고 장대비를 지나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킨 시간 끝에 찾아오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영혼의 열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 삶의 사랑이나 온유함이 부족해 보여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매일의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조금씩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가꾸어 가십니다. 성결과 거룩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고요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수많은 소음과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 나의 마음과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알아준다는 사실만큼 깊은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성경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완벽한 아심과 지키심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오늘 선곡한 시편 찬양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큰 사랑을 받아온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의 작곡자 신영순의 작품 시편 139편 주님 나를 아시나이다입니다. 작곡자 신영순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찬송가 581장의 웅장하고 거룩한 고백에 이어 이 곡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한 영혼의 고요하고 섬세한 영적 묵상을 음악으로 표현해 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영원한 신뢰의 노래. 곡 전반에 흐르는 선율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짐이 무겁고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외로울 때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발걸음을 이미 아시는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섬세한 영성과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긴 곳 신영순 작곡의 시편 139편 주님 나를 아시나이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나의 숨은 아픔까지 아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위에 평안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이어질 곡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자 고백하는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만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지 못하고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성결키 위혁이 작사자

윌리엄 던 롱스테프는 영국 썬더랜드 출생으로 그는 당시 전 세계 해상권을 쥐고 있는 대영 제국 한 선반 회사 사장으로 베데스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대한 재산의 소유자인 대부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 중 설교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자신의 호화스러운 삶, 방탕하며 사치스러웠던 삶을 돌아보며 사회적 지위와 바쁜 일과로 경건된 삶을 살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그에게 중국 선교를 다녀온 그리피스 존 목사로부터 거룩한 시간을 가지라는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를 시로 써놓았는데 이 시가 훗날 찬송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와 친구로 지내며 무디 목사와 생키 목사의 부흥 집회를 위해 찬송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작곡자 콜 스테빈스는 뉴욕의 버팔로와 로체스터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가창학교의 성악 교사가 되었습니다. 후에 클레어든과 침례교회의 음악 감독을 맡았고 1900년 무디 전도팀에 들어가 인도, 이집트,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프랑스 그리고 영국까지 복음 전도 사업에 헌신한 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9월 두 번째 주 방송 영적 수확과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이 소중한 씨앗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풍성한 은혜, 감사의 식탁을 주제로 따뜻한 이야기와 찬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를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작곡가 신영순 교수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땅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아주 보편화되고,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궁금하면 바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정확한 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가르쳐서 표현하기를 지식의 시대가 가고 질문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서 정답보다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유능한 인재는 정답을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으로 인공지능을 제대로 부릴 줄 아는 사람, 즉 질문이 능력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질문력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죠. 질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에는 중요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내 자녀들은, 내 자녀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건강과 나의 이 생업과 직업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물음들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 모든 질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 그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이 바로 이 질문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직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성전을 찾으셔서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아니 연속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권위의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지도자, 최고 권위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아무 권한도 준 일이 없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벌이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던 거죠.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서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시고 이 물음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예수님이 저 유명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멀리 떠나 있다가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종들을 농부들이 때리고 쫓아내었습니다. 반복되죠? 그러자 마지막에 그 주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지만 이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내고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내고 암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들고 온 것이 세금의 문제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부활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얽어매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 가운데 오직 모세오경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에 그 모세오경에서 말씀을 가져와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자 누가복음 20장 40절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렇게 공격의 질문이 끊겼습니다. 멈추어진 거죠. 바로 그때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올가매기 위해서 질문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의 시점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입니다. 이제 곧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신, 인생들의 마음에 남기신 그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로마 정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선생, 훌륭한 서성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한 의인의 비극적인 죽음인 거죠. 그러나 그분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나 다윗의 자손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주인

신이시며 또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에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호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칭하면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언제 다윗의 그 왕위를 회복할 왕이 오시는가 간절히 기다렸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지고 왕국이 다 무너지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그들 속에 이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포로기 속에 오히려 그들 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부르는 대표적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호칭을 듣고서 자신을 부를 때에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네가 수태한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으실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대답을 미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에게 눈먼 소경이 나타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에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시끄럽다라고 제지했지만 오히려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고백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눈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분명하게도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 시점에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또한 앞에 논쟁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가르쳤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뻔히 떠여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언하고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을 들춰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되어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이분이 다윗의 왕위를 이으실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대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그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14대입니다.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14일까요? 그림을 보십시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자음으로 말하면 세 글자입니다. 달렛, 와우, 달렛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음은 한참 후대의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우리말과 다르죠? 그러나 다윗의 이 자음은 세 글자이기에 왼쪽으로 읽든 오른쪽으로 읽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문자에는 각각의 그 숫자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알파벳 자음, 달렛, 와우, 달렛. 달렛은 4입니다. 와우는 6입니다. 다시 달렛 4입니다. 4, 6, 4 합치면 몇이 됩니까? 14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4, 14, 14 이 족보의 구조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다윗의 왕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 이 부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호칭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인 것이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조국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다윗이 실제로 다스렸던 그 다윗 왕국의 영화로움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고로 그들에게 메시아는 정치적 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군사적 지도자였죠.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민족적 영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존재였던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도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형통케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계획,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에 들어주실 것도 약속하시고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 계획의 후원자로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달라졌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몰아낼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지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은 강한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죽일 왕을 원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 이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구성되었다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음으로만 해도 충분히 그 사람들은 읽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사문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님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는 성경 가운데 이런 전통을 이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고 주님이라고 번역합니다.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성사문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오로지 이 신성사문자 이름 앞에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이죠. 주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후대의 사람들이 이 이름의 발음을 찾기 위해서 어리석은 실수를 범합니다. 이 신성 자문 자음 내자 밑에다가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아도나이 모음을 갖다 붙여버려요. 여러분이 밑에 보고 있는 왼쪽 글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이 자음 밑에 아도나이 그 모음을 갖다 붙이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혹은 좀 더 연구한 사람들은 아 야훼다. 야훼다. 독일식으로 말하면 히어짜 발음 빠지고 외다.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관용상 학자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여호와로 그냥 인정하는 거지.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이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자, 앞에 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신성사문자의 주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주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해낼 때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신약성경의 누가복음과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 신성사문자를 부르지 않고 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의 전통을 따랐다고 할 수 있고 또 당시에 이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았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된 것은 키리오스 주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우편에 앉으라고. 이 광경을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았던 거죠.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광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본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를 내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조상은 후손보다 항상 높은 위치에 있죠. 아무리 후손이 위대해지더라도 자기 후손에게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자랑스럽겠지요. 여러분, 내 후손 가운데서 세계적인 부자가 나왔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또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나 혹은 유관순 열사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이 위인이 내 후손 가운데 나왔다. 당연히 자랑스럽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손을 향해서 조상된 내가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죠.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내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다윗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으로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본질로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나셨고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한 바 같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우편은 위치가 아닙니다. 왕권과 통치와 능력과 영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사가 계속되었고 백성들의 제사가 계속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쉬지를 못했습니다.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신 후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태야 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왕이 왕이 서로 전쟁을 해야 했을 때에 전쟁에 패한 왕은 승리한 왕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왕은 그 패배한 왕의 목에 발을 얹어 눌렀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 최종적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사람이 궁극적 원수가 아닙니다. 죄요, 사탄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일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내 주님이라고, 내 주라고 했습니다. 도마도 분명히 말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다를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심지어 내 생명과 죽음까지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분은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먼저 내어주신 분입니다. 참된 주인님은 사람을 이용하고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경계하고 질타하십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0: 홀로 된 여인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인처럼 대접받으면서 약한 사람들은 이용해 먹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과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조차도 내 주님이라고 부르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에 위치한 딸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415-2241번 땅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조금 덜 더워졌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도 있는데요. 발걸음을 조금만 서둘러 봐도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여름 돌아보면 유독 길고 더웠잖아요. 이 매해 이 더위가 갱신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버텨낸 시간들. 우리가 무슨 큰 산을 같이 넘은 것처럼 뿌듯한 기분마저 드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이 그토록 뜨겁고 버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초가을 부는 선선한 작은 바람 한 줄기에도 야, 정말 살 것 같다, 시원하다 하고 더 깊이 감탄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고요. 네, 우리 삶도 비슷할 때가 참 많죠. 한 차례 심하게 아프고 난 뒤에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호되게 지쳐본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때가 참 많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